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어우,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입주 135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쭉쭉

0: CBS 그대창카의 알렉스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성시경의 Try to Remember 띄워드렸습니다. 여행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세심한 준비를 다 해놔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든지 닥쳐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일종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번 한 주는 6월 그리고 7월이 교차하는 그 주간이라서 변동이나 변수가 생겨날 여지가 많은 때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들로 꽉 채우기보다는 언제든지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웨스트 라이프의 More Than Words, Take That의 How Deep Is Your Love. 하쿠나 마타타님, 캑 알디, 이거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난감한 이런 상황이. 샤워 도중에 물이 안 나오는 경험을 처음 당해봤어요. 수습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어라? 이거 그대창에 사연 보내야겠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예. 그대창, 네. 중독인 거죠. 좋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아니, 그나저나, 샤워 도중에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데 물이 안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정말로 재미난 사연감이 되려면, 머리에다가 샴푸 잔뜩 바르고, 얼굴에 비누칠 해갖고, 눈을 못 뜨는 그런 상황. 요럴 때, 몰카인가? 약간 싶기도 하고. 그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왜지? 궁금한데?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만 사연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땅꼬마님. 싱크대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일어났다가 그대로 이마를 부딪혀서 상처가 아픈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대창에 와서 하소연해봅니다. 이런 경우 너무 자주 있죠.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머리 콩 찍고 발가락 찍고 걸어다니다가 무릎하고로 테이블 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근데 상처 크게 안 나셨죠? 어디 뭐 얼굴에 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이고, 이마에 부딪히셨네. 마대땡솔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상처엔 마대땡솔. 자, 역시 이런 실수도 흑역사도 네, 에피소드가 되는 그대창가의 알렉스. 좋아요.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듣고 올게요.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살갗을 데우는 여름날입니다. 공기는 바싹 마르고 햇살은 땅 위에 오래 머뭅니다. 울창한 호두나무 그늘 아래 우리 부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스페인 마에스트라트 지역의 비스타베아 마을. 비스타베아는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해발 1200m에 자리한 이 고산 마을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산 능선들이 겹겹이 이어지고 맑은 날에는 멀리 지중해의 푸른 기운까지 시야에 스며듭니다. 2005년 신혼이었던 우리는 이곳에 200년 된 돌집을 구입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은 겨우 형태만 유지한 집이었죠. 전기도 수도도 없었고 그 흔한 편의시설도 없었습니다. 젊었던 우리는 돈은 없었지만 의욕은 넘쳤으니까요.

그렇게 아무런 지식도 기술도 없이 돌을 하나씩 옮기며 독학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전기는 태양광으로 해결했고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써야 했죠. 고단했지만 그만큼 충만했습니다. 집이란 늘 사람이 손보고 바꾸고 다시 고쳐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골에 살면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일상이 달라집니다.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해지는 봄과 여름을 보내고 나면 열매와 잎을 하나씩 내려놓는 추운 겨울이, 추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계절은 그렇게 비우고 채우며 다시 이어집니다. 나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날에도 계절은 자기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작은 행복을 하나씩 채워갑니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산들 작가의 에세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네, 머릿속에 이렇게 쫙 떠오르는 그 풍경과 그림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북서쪽 해발 1200m의 평야에서 200년 된 폐가를 손수 고친 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극장을 통해서 널리 한번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살이 20년 차 K며느리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책을 쓴 김산들 작가의 이력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IMF를 겪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로 떠났는데요. 낯선 땅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중에 자전거

나라로 세계를 누비던 스페인 남편을 만났다라고 하죠. 결혼 후에 스페인에 장착해서 삶의 방향을 찾다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오랜 꿈대로 이웃도 없는 고산지대에 터를 잡았다라는 건데요. 누구나 꿈꾸지만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로망과도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책 속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일단 책장을 펼치자마자 지중해의 햇빛과 바람이 느껴지는 끝내주는 풍경 사진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좋네요. 자, 아침에 읽는 편지 김산들 작가의 에세이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빌리 조엘의 My Life 그리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듣고 오셨습니다. 9392님 도서관 야외 테라스에서 앉아있는데 알디가 책을 읽어주네요. 이거 완전 오디오북인데? 캬, 기가 막히네요. 근데 오늘 글이 좀 그랬어요. 그지 않나요? 오늘 글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읽는 저도 약간 기가 막히네. 약간 이러고 있긴 했거든요. 자,

이 기가 막히는 기분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찬혁의 비비드 라라 러브 그리고 로꼴링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지드래곤의 미싱 유 피처링 김유나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셀린 디옹의 It's All Coming Back to Me Now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6: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6.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49.5%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0: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28일 기준 사망자가 1,450명, 부상자는 3,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려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각국의 전문 응급 구조 인력이 한때 도로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오늘도 낮 동안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 구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 광주 32도, 춘천, 대구 31도의 분포로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내륙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내일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김봉화님께서 신청하신 조용필의 Bounc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역시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 문자 꼭 저에게 남겨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비욘세의 Love On Top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돌바람님 그대 창 듣다가 갑자기 현실 웃음 터질 때 꼭 사장님이랑 눈이 마주쳐요. 그 순간 저를 보는 사장님 표정이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께 제대로 RD 방송을 영업해야겠어요. 아니 아직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네. 정말 옛날 표현이긴 한데 웃으면 복이 와요 모르십니까? 예. 좋은 건 나눠야죠. 어서 가서 사장님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사이공하나님 알디 남양주사는 삼남매의 맘입니다. 저희 가족은 유난히 바다를 좋아해서 6월부터는 거의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는 편인데요. 올해는 큰애가 고등학생 둘째도 중2가 되면서 바다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됐네요. 아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어 그러셨군요. 열심히 달린 차에 연료를 넣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다녀오시죠. 마침 또 우리가 예 잭잭 쿠폰 가맹점이 또 제주도에 예 또 좋은 숙소가 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예 제주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 오아시스의 Wonderwall 듣고 오겠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I have a dream 듣고 오셨습니다. 오, 인절미님. 알디, 우리 남편은 집밥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전 주중에 아이 입맛에 맞춰 요리하고 주말에는 남편과 둘이 아점 먹고 나면은 주말 저녁 한 끼 정도는 가볍게 외식해도 좋을 텐데 남편은 밖에 나가봤자 먹을 만한 게 있어? 그냥 집에서 먹자 그러네요. 어제도 재워놓은 LA갈비만 매끼 꾸준히 드시고는 집에 널브러져 있는 꼴이라니. 피곤한 주말이 지났는데 제 마음은 왜 더 피곤한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연을 남자분이 보내주셨다면 말을 했을 거예요. 주말에 피곤하고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하시다는 거, 휴식이 필요하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아내분 손잡고 아이들이랑 오손도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반나절이라도 시간 이렇게 보내고 오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추천했을 거예요. 서로서로 약간 본인이 혹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을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 인절미님이 손맛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 밖에 나가봤자 뭐 먹을 거 있나. 난 그냥 집에서 먹는 자기가 해주는 나 LA갈비가 제일 맛있어. 그나저나 우리 어제 정해놓은 거 좀 남았지?

이틀째 삼시세끼 LA 갈비만 참는 우리 남편. 예뻐해 주십시오. 네. 2212님. 알디, 우리 집 막둥이가 아들이 드디어 전역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수영아 무사 복귀 격하게 환영하고 이제 집에서 막내니까 신병이라 생각하고 엄빠에게 충성하자. 철원 안녕, 군대 안녕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그때 잠깐 이제 4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 DJ 시작한 날부터 애들 보냈으면은 오 지금 세 바퀴는 돌은 거네요. 보내고 전역하고 보내고 전역하고 그죠? 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자, 또 집에 사는 신병이니까 엄빠에게 충성하고 네 복종하는 그런 멋진 막둥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했다 우리 막둥이. 미카의 파퓰러 송 피처링 아리아나 그란데, 의영님께서 신청하신 칼리 레 잽슨의 콜 미 메이비,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솔롱고스님, 그대 창에는 늦깎이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4학년 2학기입니다. 7월 4일부터 주말 실습 160시간을 실천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4년을 달려온 저를 칭찬합니다. 와, 느지막히 찾아온 나의 열정. 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달리는 사람은 진짜 못 말리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쩜 좋아. 4년을 달리셨대. 주말 실습도 이렇게 160시간을 또 실천하셔야 하고. 열정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번아웃 오지 않게끔, 네, 잘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요런 거 너무 좋죠. 강민견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그리고 박재정 서윤의 지금 이대로만 듣고 올게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2696님께서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신청하셨습니다. 이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과 충남 공주시, 충북 청주시 동부와 서부, 세종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 여름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18일에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당시에는 동남권과 서남권만 대상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집니다.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약세 등의 영향으로 휘청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6.93포인트 내린 8,334.28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워 장중 8,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6% 이상의 급등세를 타면서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11일 이후 12거래일 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현장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에 이어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고 나면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지난 주말 상호 공격을 계속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양측이 일단 서로의 공격을 중단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30일에 만나 회담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으나 이란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한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 피파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비파가 오늘 업데이트

0: 발표한 남자 축구 세계 랭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랭킹 점수 1558.72점으로 32위의 자리에 4년 6개월 만에 최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2022년 2월 발표된 랭킹에서 29위에 오른 이후로는 줄곧 20위권을 유지했으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린 지난해 12월에는 22위, 본선이 시작하기 직전엔 25위였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전일 열차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반일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 행위로 파업 참여자는 2,100명 정도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빗소리라는 단어가 있죠. 비와 소리가 만났을 뿐인데 빗소리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벌써 촉촉한 감성에 젖어듭니다. 마음결도 그래요. 마음과 결이 만난 이 단어에선 크고 부드러운 마음의 품이 느껴지죠. 하나보다 둘일 때, 한 사람보다 함께일 때 더 아름다워지고 특별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와 함께하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랄랄라와 함께 당신의 시간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큐WER이에요. 행복해져라.

0: KWER의 행복해져라 첫 곡으로 당신을 위한 힐링타임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제가 랄랄라와 함께한 지 벌써 보름째예요. 첫날에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있는 좋은 기운을 음악에 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어떠세요? 백원경의 랄랄라를 듣고 나면 오후가 좀 달라지지 않던가요? 왠지 힘나고 조급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아마 체험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체험기 언제나 환영입니다. 방금 뉴스 들어보니까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네요. 꽤 덥죠. 그런데 7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비 소식 있더라고요. 이제 곧 장마다 생각하니까 맑은 날이 또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위도 괜찮게 느끼게 해줄 노래들, 더워서 더 듣기 좋은 노래들로 오늘 함께해보죠. 여러분의 월요일 풍경 나눠주시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노래, 더운 월요일에 듣기 좋은 노래 있다면 또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로꼬 펀치가 부른 Say Yes, 스위스로 사랑해 였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5095번님, 오늘은 대표님이 안 계셔서 첫 시작부터 들었어요. 아침부터 행복했는데 노래까지 행복해져라. 행복 곱빼기로 시작합니다. 아, 이 대표님 정말 부러워요. 그냥 자리에 안 계시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3652번님, 저에겐 여름이 정말 힘들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하거든요. 오시는 손님마다 사장님 더우시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위로로 버팁니다. 여름이 비수기라 더 힘드네요. DJ 박긴으로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목소리 너무 좋고 힐링 잘하고 있어요. 올여름은 제가 매일 1시간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전합니다. 1432번님, 제주 여행 중입니다. 파란 바다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 좋은 음악들과 더할 나위가 없네요. 혼자 여행이라서 자랑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건 혼자 있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왔는데 이렇게 떠나서 혼자 있으면 또 자랑하고 싶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괜히 SNS 하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1432번님,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하세요. 9495번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노래, 지코의 아무 노래. 한동안 챌린지로 유행했었죠?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같이 들어볼까요?

직후 아무 노래 정인계리 사람 냄새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라디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파란 하늘 최순자님, 오늘도 나의 일터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늘 파이팅입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되기를 파이팅. 8885번님, 오늘도 운행 중에 잘 듣겠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앞서서 제주 여행 가신 분 계셨는데 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운행하고 계시겠군요. 6624번님, 취직이 힘들어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주유소에 랄랄라를 크게 틀어놨답니다. 선곡이 기가 막히네요. 와, 주유소에서 크게 틀어놓고 계시다니까 저 왜 이렇게 막 힘나는 거죠? 그 주파수도 같이 적어놔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걸림, 청취자분들 반가워요. 늦게라도 들어왔어요. 산책 다녀왔는데 아침부터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이면 저는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길 지나다 듣는데 제가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거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회사자 타임 앞서 들은 곡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서태지와 아이들은 하여간 알아줘야죠. 꿈꾸는 원진님. 김도윤님께서는 가사 다 외우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가사 다 외우고 있으면 옛날 사람이에요?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억울해지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닌데. 라미야님도 그럼 옛날 사람?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빨래 개다 말고 신나서 지금 춤추고 있어요. 옆에서 저희 집 반려견이 깜짝 놀라네요. 90년대 가요가 그리워요. 더위를 날려주는 신나는 노래들 감사합니다. 랄랄라 파이팅! 지금 새싹이시거든요. 우리 옛날 사람끼리 여기서 자주 만나요. 라미야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립니다. 6213번님,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쭉 들으려고요. 토일 이틀 쉬고 밖에서 일하려니까 땀 줄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힐링곡은 박혜경 레몬트리예요. 부탁합니다. 이 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 드릴게요. 0336번님, 젊은 날에는 왜 그렇게 월요일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서 월요일이 다른 날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랄랄라 들으면서 힐링하렵니다. 그래도요, 음악 듣고 있으면 계절감도 느껴지고 요일감도 느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대고운 내 사랑 청하셨네요. 이정열의 노래입니다.

박혜경 레몬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2632번님 인천 사는 지우 뚜뚜맘 인사드립니다. 전 지금 열무김치 담글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힘내서 해야겠죠? 여름엔 역시 열무김치죠. 냉면에도 좋고 콩국수에도 좋고 입맛 없을 때 비빔밥으로도 해먹고 여름이 든든하시겠는데요. 기운 내시라고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노래도 좋고 진행도 좋네요. 여유 거북이님. 여러분의 이런 격려가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 5579번님. 여기 옛날 사람 추가요. 새싹이신데. 몇 분 지금 추가 안 하고 계세요. 옛날 사람이야 일어나라. 5579번님께 커피 한 잔 드립니다. 3571번님. 랄랄라 개편하고 쭉 듣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정말 잘하셨어요. 곧 학교할 아이들 간식 크래미 오이김밥 준비하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힐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학교할 시간이에요 애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8951번님 옛날 사람 아닌 척 코르티스 레드레드 청하셨네요. 같이 들어볼까요?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텅빈 마음님 신청곡이에요. One More Chance. 시간을 거슬러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오늘 또다시 역대급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장중 한때 전장보다 5.7% 급등한 97.99를 기록해 거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적 스트레스가 현재 글로벌 경제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현지 시간 28일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세 가지 요인이 큰 잠재적 금융 취약성을 내포해 어떤 충격이라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AI가 촉발하는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런 위험들이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주 5일제 직장인이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을 쉽니다. 설 연휴는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되며 공휴일도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2일이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원력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감독 선임 관련 정 회장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024년 7월 배당받은 뒤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기 탈락했지만 미드필더 이강인의 활약

0: 은 해외 언론도 인정했습니다. 스페인 스포츠 전문 일간 마르카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모두 끝난 뒤 대회 조별리그 베스트 11을 선정해 공개했는데 이강인은 베스트 11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5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요?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어김없이 지루한 장마가 찾아와서 한창 습도와의 전쟁이 펼쳐졌을 텐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마른 하늘이 계속되고 있죠. 장마가 이렇게 예년보다 늦어지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을 막고 있다죠. 밀고 올라오는 힘과 막아서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장마는 늦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힘의 균형이 언제쯤 깨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낯선 여름을 즐기면서 보내야겠죠.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이글스의 Lying Eyes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장

나는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밀고 올라올 때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 세력이 생각보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장마 전선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랍니다. 근데 유럽의 요즘 날씨는요. 40도까지 치솟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해양성 기후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다 하늘 위 공기 전선의 세력 다툼 때문이라는 게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물론 장마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 등등 잘해둬야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9: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리치.
0: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준이 빠빠님. 지수님, 저 퇴원했어요. 팔꿈치 수술하고 2주 만에 퇴원하는 길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병원에 누워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유, 마음은 시원하고 좋은데 더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빨리 회복하라고 기 좀 불어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2주면 일상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잖아요. 아마 2주 전과 기온이나 뭐 바람, 나뭇잎 색깔 등 많은 것들이 좀 변해 있을 것 같고요.

2주간 그래도 병원에서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수술하신 기억을 까먹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이었고요. ERO의 Confusion, 또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Teach Your Children까지 전했네요. 로하맘님이 아직까지는 선풍기로 버틸 만한 날씨입니다 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해피송 함께하는 시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석이님도 무더워진 여름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셨고, 마음이라도 좀 훌훌 털고 가벼워야 되는 것 같아요. 4953님은 작년에는 이맘때 열대야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불고 좋은데 열대야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야가 작년에는 벌써 6월 말에 시작이 되었었나 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미묘한 변화를 저는 어제 한 저녁 8시 좀 넘어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올 일이 있었는데, 이 하지가 지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그 이후에 미세하게 밤이 길어진 거. 아주 개미 눈물만큼 미세하게 낮이 좀 짧아진 거. 그거 느끼세요? 8시 넘어가니까 약간 어둑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피러와 요나님, 지수님, 보라네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하시면서 그린 컬러 줄무늬 쪼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다 로망스님, 줄 친공책 디자인의 티셔츠라고. 로콜링님도 오늘 지수님 줄무늬 셔츠 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쓰던 줄무늬 공책이 생각해요. 오늘따라 뭔가 끼적이고 싶은 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왕서방님은 워터멜론 같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메론 한 조각, 수박 한 조각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징기스칸이에요. We Love You.

쉐어 또 앤디 가르시아였어요. 페르난도 또 징기스칸의 We Love You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 오늘도 월요병을 잠시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 귤이 감을 보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귤이 감을 보고 유감? 유감? 왕이 좌우에 있으면 아시죠? 우왕좌왕. 달에서 쓰는 언어는 문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섬은 아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마도. 구두쇠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인색입니다. 구두쇠가 좋아하는 색은 인색.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죽은 소가 많으면 무엇일까요? 소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소가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자, 죽은 소가 많으면 사람도 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니까. 자, 그것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이것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죽은 소가 많으면 무엇일까요? 네 글자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뭐 의미 전달만 하면 됩니다. 전달만 되면. 1293님. 타이서 하셨는데. 땡땡땡. 죽은 소가 많으면 사람도 살기 힘들어지고요. 그 고산지대에는 이것이 희박하죠. 자, 네 글자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정황에 따라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답이 들어오고 있네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신청곡과 정답 기다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라은맘님, 아,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 앞서 사연 주셨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도시락 먹고 있는데 신나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에요. 데스파시토.

5917님 적금 만기되었다고 오늘 문자가 와서 은행에 찾으러 갑니다. 저를 위해 외식도 하려고요. 축하해주세요. 유디 하셨는데 이야 오늘 축제다 축제 그죠? 만난 것도 드시고 소소하지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하나쯤은 그래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네요. 아 뜻이 너무 좋네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 레스타트스타 비난도 리게이라의 곡이었고요. 아주 천천히라 뜻이죠. 데스파시토 루이스 퐁시 데디 양키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는 아재 퀴즈입니다. 죽은 소가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0299님이 작년에 중국 구체구 황룡 풍경구 여행 갔다가 이것이 부족해 숨이 차서 이거 통을 입에

막 달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초록장에서 해발이 한 3,000에서 4,000m라고 하네요. 8765님은 중국 차마고도에 가서 애 먹었죠 하셨는데 여기는 4,000m 이상, 5,000m가 넘는 곳도 와. 4229번으로 예전에 그 이영애 씨 광고 카피가 떠오릅니다. 하셨고 1138님은 소가 힘이 세면 소세지. 오늘의 정답은 살아나소 이런 거면 좋겠네요. 살아나소 죽지 말고 살아나라고 하시면서 지수 언니 살포시 투척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언니 맞죠? 아재력은 저보다 더 하신 것도 같은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죽은 소가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것이 희박해지는 거죠. 자 네 글자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중요한 단어를 넣어서 정답 전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플릿 우드 맥이에요. Little Lies.

8738님, 워터파크 분식 코너 알바생입니다. 방송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이 무슨 방송이냐고 많이 묻습니다. 잘 알려드렸고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충성! 하셨는데요. 아이, 더운 날 분식 코너에서, 아유, 일하고 계시네요. 근데 보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나 위인 중에 요즘 막 그 빅테크의 막 이런 CEO들 보면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의 이 노동이 멋진 미래의 작은 시작이길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고요. 여기는 CBS 라디오 98.1 MHz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하트의 Never Die까지 전했고요. 1부 닫습니다. 해피초이님 Journey의 Separate Way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

0: 202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이 거래일째 하락하고 변동성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닥이 장중 6.77%대를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중 한때 3.37% 내리며 8,10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오후 12시 30분 기준 2.57% 내린 8,195.13을 기록 중이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한때 97.99를 기록 또다시 역대급 장중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각 코스닥은 6.75% 오른 908.83을 기록 중이며 개장 28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스닥 급등은 코스피에서의 반도체 쏠림 완화와 맞물린 순환매에 더해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 25일부터 이어지던 공격과 보복을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휴전 공감대 속에서도 불거진 최근 충돌은 양측이 종전 MOU의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촉발됐는데 이란은 해역 관리에 배타적 권한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모두 전면전 재발을 원하지 않는 형국에서 무력 사용을 멈추자는 접점이 도출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긴장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살얼음판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전술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을 섞어 쏘게 했을 때 군이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가 실시간 탐지 추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미는 6월 25일 오전 7시 27분부터 8시 20분까지 북한이 발사한 다수의 발사체를 실시간 탐지 추적했으며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긴밀히 공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이 평상시처럼 발사 사실을 즉각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정보를 분석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는 등 자구 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수정 회생 계획안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1조 2천억 원 정도 줄었고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된 대형마트는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3년 내 1,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렵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직업을 못 구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서 2014년 관련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청년

0: 취업층의 취업난은 더 심각해서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 무직자는 절반을 웃돌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영도 다리님 모나코 초코 하셨는데요. 해피영미님이 신청하신 장 프랑스완 모리스의 모나코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넌센스 아재 퀴즈 풀어봤습니다. 죽은 소가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빈 파파님 등 다 죽었소 하셨는데 다 죽었소? 갑자기 한영애 씨 누구 없소 생각납니다. 누구 없소? 정답은 산소 부족입니다. 죽은 소가 많으면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합니다. 정답 많이들 알려주셨고요. 핸섬 가이님 산소 부족으로 사행시 주셨네요. 산낙지, 소라, 부침개, 족발. 아 이거 진짜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자 산소 부족. 많이들 정답 알려주셨고요.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주바라기 사랑이 7147 화성 달 사랑 3183 1174 6412 와오라오 4472 진이 8951 7807 9782 4812 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오늘 이분은 이런 얘기 나눠볼게요. 일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점점점 뒤를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일이 예상과 나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그러니까 나의 문제 해결력을 대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일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럴 때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냥 솔직히 최선의 정책이다 생각하고 이래저래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상과 다릅니다. 하고 그냥 이실직고하고 싹싹 비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우리 햇님이들은 어떡하시나요? 일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나는 이렇게 한다. 나의 문제 해결력을 알려주시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일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모카커피님, 딸이 운전해 신랑과 같이 내일 중위로 전역하는 아들이 있는 강원도 현리로 가는 차 안입니다. 아들,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 탄탄대로 꽃길만 걷자. 파이팅! 하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람보1965님 선곡이 구뚜구뚜 하셨고, 나오키님, 아,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썸머와인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셨는데요. 신청곡 세 곡이었어요. 찰스 브라워스님,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또 캔디핑님, 낸시 시나트라,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와인, 그리고 군필자죠, 군필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Always on my mind, 619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는요. 1위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축복 동행님은 저랑 비슷하네. 이실직고 합니다. 소울직과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게 또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잖아요. 맑은 하늘님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갔대. 식은 땀에 가슴은 벌렁벌렁 하면서 얼른 고쳐나가려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최근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환자 옷과 시트가 모자라거나 하면 몰래 가져와서 모루 새로 나갑니다. 병원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빨래도 널어야 하는데 잃어버렸다. 왜 회사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뭔가 테이블에, 공용 테이블에 누가 커피 한 잔을 두고 가신 겁니다. 이게 보통 때 왜 그냥 좀 여유 있게 사서 다음 분 그냥 드세요 하고 가는 천사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고 내가 쓱 먹고 버렸는데 탁 5분 후에 부장님이 오셔서 내 커피 이거 누가 가져갔어? 누구야? 찾을 때 본 사람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텅 빈 마음님은 예상과 달리 흘러간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 먼저 상황을 파악해 봐야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인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말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외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뭐 건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무심결 했는데 이게 맞다고? 이게 그렇다고? 이거 어떡해? 강혁 씨는 저 같은 경우는요. 시간 낭비 같아 보여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더 상황이 나쁘게 된다고 핀잔을 받은 적도 있지만요. 아, 그런데 때로는 이런 약간 뚝심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적자지만 이거는 기다리면 뭐 대박이 난다거나 지금은 이게 뭐 사회적으로 통용이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걸 이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보통은 그게 어렵다는 게 함정이죠. 곱돌님은 1위 예상과 다를 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쭉 시작하는 쪽입니다. 예전에 그 약간 뭐 수정액 같은 거 없을 때 볼펜으로 글씨 쓰다가 틀리면 쫙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쓰고 약간 그런 느낌? 드보라님, 아, 이런 거지. 어쩌면 좋아요. 채소 사러 갔는데 가지도 사야지 하고 갔는데 가지만 안 사고 호박과 오이, 브로콜리, 고추만 사왔습니다. 가지 어떻게 하셨는데 아, 진짜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 가지 없을 때 두부? 가지 없으면 뭘로 하면 좋나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요. 일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간대. 나는 요렇게 해결한다. 뭐 예시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133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말티카의 토이 솔저스.

팥죽님, 오늘 아들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가족이 이른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훈련장에 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새 식구 데이트합니다. 하셨는데 아, 잘 다녀오시고요. 스푸키님, 오늘 생일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쿠아의 My Oh My였고요. 스칼렛 유님, 스윗의 Love is Like Oxygen, 또 멀티카의 Toy Soldier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1위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한다. 우리 남철님이 아 저도 그런 점 맞습니다. 다사소 같은 데 가면은 필요한 건 빼놓고 다른 것만 사올 때가 많죠 하셨는데 아 저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오는 근데 다사소 같은 데는 너무 신기하고 저렴하고 좋은 게 많으니까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죠. 도로시님, 일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면 일단 뒷목을 잡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아, 우리 도로시 원장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김비서, 다시 하자. 김비서 어디 있어? 용수님은 언니가 농사일을 하는데 제가 풀 뽑는다고 작물을 건드리는 바람에 꺾여서 잘라진 가지가 생기고요. 자르지 않아도 되는 순두를 잘라버렸어요. 그 후로는 조심조심 풀만 뽑고 있는데 언니에게 순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요리를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주러 간 겁니다. 설탕과 소금을 잘못 봐서 아 제가 구분은 하죠. 잘못 봐서 남의 요리를 망친 기억이. 그리고 예전에 그 친구 어머니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앞자리에 앉은 이제 친구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누가 돼지 멱 따는 거야? 하니까 목소리가 비슷한 어머님이 나다 하셨다. 어머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프리지아님은 전후 일단 일의 전후 상황을 살핀 후에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편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근데 사실 실수도 잘 안 하세요. 라떼 근데 혹시 이런 햇님이 계십니까?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아이한테 열심히 편지를 써. 내 사물함 번호를 잘못 봤네? 다른 애한테 잘못 놓고 잘못 전송해가지고. 이거 오해를 만드는. 자,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죠.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시카고가 노래예요. Hard to say I'm sorry, get away.

토다님 등등. 어우, 파멜라 오랜만이네요 하셨는데 토토의 곡이었고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The Getaway 앞서 띄웠습니다. 이사걸님이 딱 정리해 주시네요.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면 꼬인다. 그래서 오늘도 꼬임없이 막힘없이 놀자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일탱크님,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입니다. All for love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0: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 경기장 출입방해 혐의로 7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기자폭행 혐의로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의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총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으며 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하루 노임이 평균 12만 61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2만 610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상승했습니다. 주요 직종별로 단순 노무 종사원의 평균 일급은 9만 5,767원으로 지난해보다 5.6% 상승했고 작업반장의 일급은 14만 7,122원으로 5.3%, 부품조립원은 11만 36원으로 4.5% 각각 올랐습니다. 1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화학공학품질관리사로 평균 17만 4,040원이었고 가장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 조작원으로 평균 8만 7,798원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반영해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해당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 비중은 75.5%로 작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6월 대학정보 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이 전체의 75.5%를 차지해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9.5%로 작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8%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6.3%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이 10만 마리 아래로 줄었고 반려동물 등록은 누적 367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도 동물보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은 9만 6천 마리로 전년보다 10.4% 감소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누적 마리수는 5.3% 증가했는데 다만 지난해 신규 등록은 4.9%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됐던 자율주행 로봇이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항공기 정비 효율성이 향상되고 작업자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CBS 뉴스

0: 다녔습니다.
1: CBS
2: 네가 좋아.
3: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2: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3: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있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진짜 힘이
1: 이번 게 어떤가요? 에이미의 첫 번째 트랙 베이시스였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기 사울입니다. 오늘 11시를 기해서 전국 곳곳에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무더위 속에서 안녕한 월요일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지 않은 월요일을 보내고 계시는 봉팔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저도 그 경우의 수를 새벽부터 챙겨보느라 상당히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순댓국 한 그릇을 먹고 조금 회복해왔어요. 이제 응원복을 다들 고이 접으셨잖아요. 등에 7번이 적혀있는 저도 그 응원복을 다시 예쁘게 장롱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축구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방송 시작부터 축구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네요. 어떤가요는 이제 오늘부터는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날까지 축구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희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있는 날이죠. 노래 두 곡 가운데 끌리는 한 곡을 선택하시면 돼요. 골드핑거에게도 꽝손에게도 모두 선물을 드리는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달려가 보죠. 광고주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관절 연골이 걱정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여주는 트랙 샤크라입니다. 접속해요. 헤유.

0: 마켓.
1: 샤크라 헤이유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영타우스 클럽 못난이 컴플렉스까지 만나봤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A면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팔님들도 지금 게시판 보니까 여전히 축구 얘기가 뒤덮고 있는데요. 어떤가요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그리고 결승전까지는 축구 얘기는 잠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우리 봉팔님들도 이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어떤가요의 청취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빵빵한 호랭이님은 봉디 졸리네요. 사무실에서 졸다가 책상 위에 필기구통을 엎었어요. 와르르르 깜놀했어요. 졸다 들킨 건 아니겠죠. 우리 봉팔님들께서는 늘 어떤가요 청취하시다가 조심해 주세요.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늘 부장님이나 저기 과장님 옆에 차장님 몰래 듣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들키면 못 듣습니다. 이 프로는. 아시겠죠? 인절미님은 우리 큰아들이 말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리 4인 가족 완전체로 여름 휴가를 떠나요. 왜 이리 설레고 기쁘고 좋은지 보내놓고 너무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저에게도 아들의 전용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진짜 우리 인절미님 그 아드님께서 군대 입대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아직 미안하지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전역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빨리 흘렀나 싶어요. 벌써 말줄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최근에 간 것 같은데. 세르게이님은 강원도 횡성으로 지금 놀러 가셨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이뻐요. 그럴 때는 샵 1212로 거기 현지 사진도 한 장씩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어떤가요 들으신지 두세 달밖에 안 된 봉팔님도 처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8641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리고요. 묘한 매력에 빠져서 두시면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11시 하는 뉴스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는 쭉 응원할게요. 탈수의 선택 몇 대 몇입니다. Let's get it!

0: 뼈더비가 이어지면서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가 된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는 뭐 어딜 가고 약속 잡는 것보다 빨리 집에 가서 뚝딱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밀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좋다 싶죠. 오늘은 추억의 라마, 추억의 드라마 OST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가운데 더 듣고 싶은 한 곡을 선택하시면 돼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준비되어 있고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거 08님 3분 뽑아서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08님 3분께는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챙겨드려요.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1라운드는 그 시절에는 이런 표현을 썼더랬죠. 청춘 드라마. 그 당시 대표 청춘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후보곡이에요. 93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파일럿의 주제곡 정현준의 파일럿.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윤상이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우리가 아는 그 업타운에 정현준이 부른 곡입니다. 이 드라마는 최수종, 최시라, 한석규, 김혜수 등 지금은 한 작품에서 다 같이 모이기도 힘든 분들이 출연한 작품이에요. 세 명의 젊은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국내 최초 항공 드라마였다. 자, 이에 맞설 후보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1: 아, 나왔어요. 이게 승부가 될까요? 김민규, 마지막 승부.
0: 94년에 방영된 16부작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주제곡입니다. 장동건, 손지창, 이종원 등 농구라는 스포츠로 그려내는 승부와 좌절, 사랑을 그야말로 숨가쁘게 그려냈어요. 청춘은 이런 것이다. 제대로 표현한 드라마였죠. 자, 1라운드 두 곡 모두 나왔습니다. 잠깐만 들었는데도 드라마의 이 씬이 다 떠오르죠. 자, 두 곡 가운데 우리 봉팔님들께서는 어떤 곡을 지금 더 듣고 싶으신가요? 빠른 집계 위에 노래 제목으로 봤죠. 우리말로 한글로 적어주세요. 반드시 한글로 파일럿, 마지막 승부. 파일럿 또는 마지막 승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열려있습니다.

김원준 세상은 나에게 듣고 오는 동안 우리 봉팔님들의 1라운드 집계 결과 3851번님 머리는 파일럿인데 마음은 마지막 승부다. 이 곡으로 어떻게 이겨요? 무조건 마지막 승부죠. 차가운 머리보다는 뜨거운 심장으로 마지막 승부를 골라주셨습니다. 주관적인 자기님 파일럿이요. 나 오늘도 마실 것 같아. 아차상 받고 싶은데. 주관적인 자기님이 만약에 3라운드 다 통과하셔도 그렇다면 저희는 그냥 커피 쿠폰 하나 딸랑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그래도 이번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90년대 농구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의 OST일까요? 아니면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항공기 조종사라는 이색적인 직업의 드라마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번 결과는 1라운드 8-2의 비율로 김민규 마지막 승부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와우. 자, 2라운드 바로 넘어가보죠. 똑같이 드라마 제목과 OST 제목이 같은 노래들입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상남자의 노래 최용준입니다. 갈투더체 갈채. 이 드라마는 95년에 방영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 주제곡을 부른 최용준이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였죠. 민태인 역으로 등장했고 스타와 그의 열광하는 신세대의 실상을 보여줬던 작품입니다. 신세대라는 표현 요새 안 쓰잖아요. 자, 최용준 갈채 이어서 만날 후보곡도 드라마와 노래 제목이 같습니다.

93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 드라마에 대한 한 줄 소개를 보면 소매치기와 대학생 남녀들이 얽혀 빚어내는 사랑과 꿈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난, 방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당시 최민수와 허준호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도 볼 수가 있었던 작품이죠. 자, 2라운드 두 곡은요, 거칠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피어냈던 두 작품의 만남입니다. 드라마 제목과 OST 제목이 같아서 기억하기도 쉬운데요, 빠른 집계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용준, 최용준 또는 장현철, 장현철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여전히 샵 1212로 열려있고요. 레인보우도 무료입니다.

1라운드 다수의 선택고 김민규 마지막 승부였고요. 2라운드 대결은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와 최영준 갈채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커피조아님이 물냉 비냉 결정보다도 힘들다 다 좋아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선택하신 건 장현철이었어요. 그리고 5114번님은 최용준과 장현철이 아닌 장용철씨를 보내셨습니다. 장용철씨는 본명인가요? 5114번님. 비고인통키님은 그냥 현철 말고 장현철이요. 5901번님도 최민수, 허준호 두 분 출연만으로도 머뭇거릴 수 없게 만들었던 명작이었죠. 저도 어릴 때 이 걸어서 하늘 속으로, 걸어서 하늘 속으로 아니죠. 걸어서 하늘까지. 뭐랑 헷갈린 거죠? 아, 이야기 속으로로 헷갈렸네요. 이야기 속으로와 걸어서 하늘까지 섞여서 걸어서 하늘 속으로. 자, 걸어서 하늘까지. 저도 어렸을 적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상남자의 노래, 이 갈채는 쉽게 또 잊을 수가 없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최용준 씨도 90년대 꽃미남 4인방이었거든요. 자, 이번 결과 2라운드 9대1의 비율로 압도적

이 가수가 이겼네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음악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후보곡이에요.

전지우의 포에버예요. 언제 들어도 전주부터 가슴이 웅장해지죠. 별은 내 가슴에. 다 보셨죠? 97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강민 역을 맡았던 남주 안재욱이 OST를 직접 불렀고 그 당시 음방에서도 이 곡을 불러줬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자, 반드시 한쪽 눈을 가려야만 했던 그 헤어스타일도 당시에 엄청 화제였고요. 이 곡에 이어서 다음 후보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언제까지 슬픈 매회마다 명대사를 탄생시켰던 그 드라마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에 방영됐던 가을 동화의 주제곡 정일영의 기도예요. 송승헌, 송혜교, 원빈 이 세 명이 만들어낸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요새 그 유명하신 프랑스어 대학 교수님 정일영 교수님 말고 가수 정일영의 기도. 마지막 3라운드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는 숫자로 받을게요. 별은 내 가슴의 주제곡 안재욱의 포에버가 더 듣고 싶다면 숫자 1번을, 가을 동화 주제곡 정일영의 기도가 듣고 싶다면 숫자 2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안재욱은 1번, 정일영 2번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메인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2라운드 다수의 선택곡은 우리 장 부장님의 곡이었어요. 걸어서 하늘까지가 다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앞두고 있는데요. 안재 포에버 정일원 기도 중에 누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라음맘님은 1번 안재 꼽아주시면서 고3 때 야자하시면서 별은 내 가슴에를 비디오 녹화로 봤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사실 다시 보기가 없었던 세상이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비디오로 예약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녹화를 했어야만 했었던 시절이죠. 최강권철님 가을동화 얼마면 돼? 얼마면 이길 수 있겠어? 가을동화에도 명대사 적어주시면서 2번을 선택하셨고요. 가을동화가 나오고 그 다음 그 이어서 나온 게 같은 회사에서 겨울연가가 나왔죠. 또 5901번님 가을동화 때문에 아내가 맨날 울어댔는데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보니까 우리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었습니다. 자, 이번 결과 3라운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피고인 통키님께서 음질 왜 이래요 하셨는데 그 우리 PD가 오늘 선곡을 준비하면서 P2P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해왔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나은 음질로 이용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좀 그 유료 버전을 활용하세요. 우리 PD는 무료 버전 쓰지 말고 불법 하지 말고. 자, 먼저 세 분 모두 줄을 잘 선 골드핑거 봉팔님 세 분 발표해 드립니다. 이 세 분께는 대구로 간식 세트를 배송해 드려요. 3851번님, 8803번님, 하하맘님께는 대구로 배송해 드립니다. 한 달 이상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도전해 주신 낙차상 받을 봉팔님 세 분입니다. 6006번님과 여행 스케치님, 그리고 봄봄님.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미끄러지셨군요. 아,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 롤러코스터 곡 준비했어요. Last Scene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시민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상피해 발생 현황과 취약계층, 취약시설 보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활동을 관리합니다. 아울러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휴게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도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택 포승과 시흥 백옷 등을 중심으로 제조시설과 의료바이오시설 투자가 이어졌으며 경기경제청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세제 지원 등이 투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경제청은 앞으로 고양, 수원, 파주 등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하나금융그룹이 다음 달 8일 수원 메세에서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고 AI 면접 체험과 취업 상담,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4천여 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수원에서 이천 신청사로 이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신청사에 교육과 정책 세미나 공간 등을 마련하고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지역협력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중심 정책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컨퍼런스 전시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87개 회원국 관세 당국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관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최신 기술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와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에 기여한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하고 개인과 팀 등 10명에게 모두 1,6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침수어선 승선원 전원 구조, 해양오염 방제 기술 개발 지원, 현장 아이디어를 통한 함정 안전 개선 등입니다. 해경은 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의를 함께 반영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 광고 협의회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3: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2: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서영은과 김현우가 함께 부른 칵테일 사랑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갈 텐데요. 우리 봉팔님들 지금 어디에서 어떤가요 듣고 계신지요? 글로 보내주셔도 좋고 눈앞에 보이는 걸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어디 바다나 계곡으로 놀러 가신 봉팔님도 있으신가요? 사진 첨부는 문자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곳으로 오늘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문자 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예요. 접속 체크 가볼까요?

하의 노래입니다. 몰라. 안녕하지 못할 수도 있는 월요일 첩첩 체크하면서 잠깐 기분 전환 레스길이 아이언맨의 조이 오츠로버님, 펑키님, 우짜하님, 해바라기님, 산드비엔님, 미세스유님, 파이코코님, 첩첩 완료! 집에 헤드셋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씩 가져오세요. 자, 소품 준비하시고 일단 후렴 몰라 댄스 준비 렛츠고. 몰라 다른 때는 이쯤에 장마에 접어들던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햇님이 너무 쨍쨍하네요. 모레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 시작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상 상황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지금 폭염주의보 서울 32.4도, 광주 32도, 춘천 32.3도, 전국이 지금 뜨겁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은 캔탄산수 준비해주세요. Come on! Come on! 어이쿠 1호님, 룰루님, 4620번님, 시원한 버스 안에서 648번님 접속. 자, 밖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봉팔님들을 위해서 캔탄산수 한 잔씩 달아드립니다. 목 따끔 따끔. 3665번님 지금 CBS 목동 4호가 보목공원에서 뭐하고

8님,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접속. 어떤가요? 접속 체크 중입니다. 우리 봉팔님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졸리시면 점속 체크도 환영. 뼈잉님, 괜히오빠 사랑해님, 흑구맘님, 사랑의 마음이님, 도라이님, 반주자님, 저방에

네, 고맙습니다. 뉴진 트릭, 철이와 미애로 가보죠. It's dance time.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목팔님들, 자리를 박차고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봅니다. 쭉쭉쭉, 쭉쭉쭉.

3번 무알콜님, 사무실에서 간식 먹으면서 6775번님, 오늘 여섯 번째 생일 맞이한 우리 아들 윤호, 강원도 고성에서. 윤호야 생일 축하한다.

따라드릴게요. 한 잔 받으세요. 샤가타 먹다 끝.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긴 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배달 중에 특공님도 백숙님도 일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터질

오늘 리그 전체에는 초5학년 황유빈도 파이팅하여라. 유빈 가자. 무더위 속에서 놀이 봉팔님도 계속해서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6427번님 접속 완료.

하 여기까지입니다. 엄정화 몰라, 철현미의 너는 왜, 두 곡 들으면서 접속 체크 완료가 왔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날이 많이 무덥죠. 무더울 때는 역시나 어떤가요? 잠깐 들으면서 이 무더위를 잊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딱 안성맞춤인 코너가 있어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렛츠 기릿.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 (웃음)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퀴즈 코너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헌데 또 너무 쉬우면 우리 봉팔님들이 바로 한마디 하세요. 푸는 맛이 없다. 너무 쉬워서 오늘은 그냥 참여 안 할란다. 퀴즈 난이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봉팔님들 위해서 오늘도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슬로우슬로우 퀵퀵 이 시간 어떤 노래의 일부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바꾼 버전으로 들어보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대목 둘 다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좀 빨리 보내야겠다는 마음에 제목만 보내주시는 봉팔님들이 있으신데요. 노래 제목과 플러스 가수까지 정확하게 모두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이 인정됩니다. 자, 그럼 슬로우슬로우 퀵퀵 오늘의 1단계. 자, 어려운 버전이에요. 1단계. 저희가 오늘 3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팔님들이 오늘 이 곡을 아실까요? 우리 제작진들? 아시겠죠? 우리 봉팔님들 이거 어딘가에서 들어보셨겠죠? 근데 제목을, 그래요, 제목 알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제목이 가사 후렴에. 자, 1단계 슬로우 퀵퀵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먹고 싶지 않네요. 이런 땡땡땡땡땡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어요. 자, 1단계에서 정답을 캐치한 봉팔님들 충분히 있을 듯합니다. 문자번호 샵 112 레인보우로 이번에 정답 계속 보내주시고요. 아직 근데 한 명도 안 보내시네요. 기다리고 있는데. 2단계 그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이거 다 아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가장 유명한 구간이고 어디 인별그램이나 뭐 틱땡 같은 데서 챌린지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자, 2단계 한번 들어볼까요?

가수 버전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떤 버전 보내주시든 정답은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넘어갑니다. 3단계 마지막 한 번만 들어볼까요? 한 번만 일단 들어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히 보내주신 봉팔님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고요. 3단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도경수 팝콘, 제이 허망어반 스테레오의 토스트 두 곡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설렁이님께서 선곡 제목들이 다 간식거리네요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방금 두 곡을 간식으로 들은 이유가. 오늘의 슬로우 퀵퀵 2단계 먼저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오답 살펴봅니다. 자, 이미 이 12글자, 6글자가 두 번 반복됐거든요. 5428번님 최유리 티라미슈, 1819번님 최성철 티라미슈 케이크, 미아님 티라미수케. 들리는 대로 썩어 주셨습니다. 오늘 울대 재즈님 0704번님도 티라미슈 케이크라고 되셨는데 제가 네 번째 음절 요 글자 오타 없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정답 일단 들어볼까요? 아,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곡입니다. 수험생분들이나 중요한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은 청취에 유의해 주세요.

오늘의 정답은 We Are The Night 또는 김성철 또는 10cm의 티라미수 케이크였어요. 자,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단계 다시 들어봅니다. 다 들리죠? 이탈리어로 티라미수란 말이 나를 끌어올리다 라는 이름이래요. 기분을 좋게 하다. 그게 이탈리어로 티라미수, 티라미수, 티라미수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아까 티라미수케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밈을 몰라서 방송을 못 살렸네요. 티라미수케

0: T라 미숙해. 그러니까 알파벳 T라서 미숙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감을 잘 못해줘서 미안해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람한테 얘기할 때 T라 미숙해, T라 미숙해 노래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댓글로 다는 거예요? 정말 미숙한 DJ. 자, 밈에 약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못 살렸네요. 제작진은 당연히 알 걸로 생각하고 알려줬는데. 1673번님, 케이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입니다. 커피향과 크림이 잘 어울리죠. 티라미수 케이크. 위아더 나잇 또는 10cm. 5613번님, 7001번님, 1673번님 펑 총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했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티라미수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립니다. 티라미수 조각 케이크 쿠폰. 그냥 케이크 드리고 싶지만은 조각 케이크예요. 양해 바랍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 티라미수 케이크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번 게 어떤가요? 방송 A면 시작부터 대학생 청년 인턴 두 분이서 굳이 어떤가요에 또 참관을 와서 지금 제 옆에 스튜디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분께 제가 어떤 특별한 기억을 드릴까, 어떤 추억을 만들어 드릴까 고민하다가 두 분 중에 한 분께 잠시 마이크를 넘겨서 5초 DJ 체험, 5초 DJ 체험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이분께서 이름이 김세은님입니다. 김세은님께서 이어지는 트랙을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또 대학생 청년 인턴분들이 내일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또 CBS 후배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은님 이어지는 트랙 소개해 주세요.
1: 이어서 들으실 곡은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입니다.

왁스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더더 이츠유 가수 박혜경의 데뷔 그룹이 더더였죠. 더더로 데뷔해서

내게 다시라는 곡을 발표하고요. 오늘은 It's You를 들어봤어요.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코코78번님 신나게 저녁 준비 중에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은 고추장찌개에 돼지불백에 상추쌈 준비해서 먹을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 이제 요 시간대쯤 되면 저녁 준비 미리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뭐 드신다고 할 때 저도 같은 메뉴를 선정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장찌개 돼지불백. 고추장찌개면은 돼지불백도 고추장 돼지불백이 아닌 간장불백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좀 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저녁 식사 메뉴 못 정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돼지불백 어떤가요? 이어지는 트랙은 요맘때쯤 생각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학생 시절에 MT 가는 날 요 곡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성시경의 음악 듣습니다. 희재.

기나긴 봉팔 침묵은 내 이별로 받아두겠소. 좋은 프로 만나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이 텐션은 가져가시오.

0: 함께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옆방송 DJ이신 우리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만나보셨고요. 그 전곡 피치오워트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렸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한동준의 노래 이어서 나왔던 스팟은 편지. 예, 저의 목소리. 김도윤님께서 퇴사하시나요 하셨는데 퇴사할 일은 없어요. 걱정 말아요. 저 어디 갈 데 없어요. CBS 최고. I love you CBS.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카더가든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팬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붉은 악마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며 홍 감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지휘봉을 잡았으나 당시 우리 대표팀은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 있으며 통산 12번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 축구사에서 월드컵 대표팀을 두 번 지휘한 지도자는 홍 감독이 유일합니다. 붉은 악마는 오늘 이후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축구를 좀먹는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와 관련된 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하겠다며 축협의 밀실 행정과 부패를 뿌리뽑고 한국 축구를 투명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국민과 축구팬들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참사의 주범, 부패 카르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체제 수뇌부 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추악한 밀실 야합과 불법성을 낱낱이 자백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무조건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부패한 축구협회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 기득권 대한축구협회 카르텔 연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2.2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이게 왜 좋아?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의외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맛집도 영화도 사람도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말할 순 있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구구절절 이유를 대기보단 그냥이란 대답을 더 많이 내놓나 봐요. 설명은 안 되지만 계속 마음이 가는 것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키스입니다. I was made for loving you.

키스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머라케산노님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 키스 노래예요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신나게 들었어요. 이강영님, 날씨가 덥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푹푹 찌지 않나요?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직 7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 이번 여름은 진짜 어떻게 버티려나 걱정이 됩니다. 이사걸님, 라이키팝

0: 랑 하디가 왜 좋아? 그냥 설명은 안 되지만 마음이 자꾸 가. 이런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설명은 안 가지만 마음이 자꾸 가는 하효진의 Like 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해주는 ERP?

Every Little Step이었고요. 8280님 신청곡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이었습니다. 페페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나라에서 엔도르핀 생성하는 데는 하디 방송이 최고랍니다. 와, 대한민국 1등 엔도르핀 방송인가요? 감사해요. 이 노래들이 좀 엔도르핀을 확 이렇게 샘솟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님, 무더위로 야외 작업 30분 단축하고 휴게실에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이 더위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또 여러 사람 지치게 해가지고 말이죠. 걱정입니다. 우리 라이커님들,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 아시죠? 꼭 더운 날에는 물 한 잔씩 계속 자주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약속. 6486님, 오늘은 왠지 그냥이란 단어에 끌려서 들어왔습니다. 하디, 너무 더워요. 그냥이라는 단어, 이게 또 그 마법의 단어예요. 차마 우리가 막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 없고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꺼내놓지 못할 때 그냥 이러면은 이게 싹 정리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 누군가에게 뭐,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근데 그냥 이러면 괜히 뭔가 좀 설명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마법의 단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죠? 그냥. 그나저나 진짜 더우신가 보다. 하디 너무 더워요. 라고. 김도현님은 그냥이란 말은 너무 줏대가 없어 보여가지고 정확한 이유를 꼭 대려고 노력하신대요. 이것도 좀 일리 있네요. 그냥 이렇게 좀 뭉개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하면서 말을 좀 아끼는 편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그냥 해버리시거나 나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래 이렇게 이유를 대려고 하시는 편이신지 궁금하네요. CBS 뮤직 차트 65위입니다. Ann Murray의 You Needn't Me 그리고 0592님 청해 주셨어요. Brad의 Aubrey.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방금 들으신 곡 Enrique Iglesias의 Escape. 람보르 곱돌님이 리듬이 살짝 원주민의 리듬인데요 하셨는데 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리듬 타기 되게 좋은 곡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들으신 곡은 넬리 포르타도의 Say It Right이었습니다. 오늘 축하의 사연들이 또 와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호박피자님,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딸 생일이에요. 근데 기말고사가 목요일부터 시작이라 미역국을 못 끓여줬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지금 유부초밥 만들어서 학원 앞으로 가고 있어요. 좋아해주겠죠? 그럼요. 아, 엄마가 깜짝 등장한 것부터가 엄청난 이 뭐랄까 든든하고 행복하고 깜짝 놀라고 진짜 깜짝 선물 같을 것 같아요. 어머. 유부초밥 맛있겠다. 그 옛날에 우리 아침에 학교 가는 그 길에 어머니들이 항상 한 개라도 더 먹어라 하시면서 입에 막 넣어주시던 그거 생각나네요. 그때는 5분이라도, 5분이 뭐예요?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가지고 막 눈 감고 교복 입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와서 이제 입에 이렇게 김밥, 이런 밥에 김 싼 거 있잖아요. 밥에 김, 김에 밥 싼 거 하나씩 넣어주시고 막 그랬는데. 아, 이 정성 어린 유부초밥이라니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가꾸는 이님, 하디 기쁜 소식 있어요. 면접에 합격해가지고 7월부터 출근합니다. 와, 떨리지만 다시 힘차게 해보려고요 하셨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이 면접이라는 관문 상당히 떨리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당당히 이겨내시고 합격하시고 아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기쁘실까. 떨리시겠지만 분명히 힘차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아, 그리고 여러분 바로 내일이죠. 2026년 6월 30일 바로 딱 1년 전 2025년 6월 30일이 라이키팝 하효진의 라이키팝 시작한 날인데 그로부터 1년이 흘러서 바로 내일 라이키팝 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와우!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계속 홍보했는데 그 축하 기념 보이는 라디오를 내일 오후 4시 5분에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감을 보여주셨어요. 도리도리님이 하디 오늘 보라 한다고 했잖아요. 마구마구 우기기 스킬 가동이라고. 오늘 아니고요. 바로 내일 6월 30일 오후 4시 5분에 그 CBS 레인보우 그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레인보우 어플입니다. 김도윤님이 내일 보라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미용실 가서 미스코리아 사자머리랑 시퍼런 아이섀도우, 어깨뽕 넓은 드레스 입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아, 이건 약간 벌칙 아니에요? 에이, 예, 정도를 지키면서 그냥 적당히 꾸미고 오겠습니다. 아, 사자머리에 시퍼런 아이섀도우는 그냥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안졸리나 졸리나님, 하디 내일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하셨어요. 아, 내일 드레스 코드 제가 주말 내내 고민해봤는데 저희 작가님도 그 지난주에 한복 어떻냐, 돌잔치 느낌으로 한복 어떻냐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복을 구하기가 지금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냥 저는 그때 말씀드린 제 첫방 의상 입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 드레스 코드 화이트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정하기. 근데 화이트 뭐 입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뭐 선글라스라든지 반지,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씩 차고 오시고 입고 오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즐겨요. 이게 또 정해져 있는 것과 그냥 와서 축하 축하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일을 기다리며 함께 하자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 문국남님 청해주셨네요. 오아시스의 Wonderworld 띄워드리고요. Barbara Streisand의 Woman in Love 함께 들어보자.

풍금새님께서 내일 원피스 입어야 입장 가능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원피스는 이제 제가 입을 거고요. 우리 왜 그 중요한 자리 갈 때 내가 가진 좋은 옷, 좋은 거 막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라이키팝 1주년이니까 넘버원 내가 좋아하는 옷 혹은 뭐 아이템 이런 거 착용하고 함께하면 어떨까? 그 의미 부여를 조금 해봤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아,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하네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보시겠지만 사실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내일 부담 갖지 말고 재밌게 즐겨봐요.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의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태어나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마지막 곡은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0: 중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은 오늘 3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32.5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역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돼 불볕 따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낮 동안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가끔씩 구름만 끼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밤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모레 새벽부터 글피 저녁 사이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 연구실.
12: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아나운서 이윤상입니다. 오늘은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 경제 고민과 걱정들 타파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네, 경제적 본능. 오늘은 절약의 본능 시간입니다. 절약과 투자, 자산관리는 결국 하나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다양한 자산관리 사연에 대해 따끔한 조언 구해보려고 합니다.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5: 네, 반갑습니다. 네. 네,
4: 좀 낯설죠?
5: 예, 좀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4: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딱 2천만 원을 급하게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 부끄럽게도 당장 제 수중의 통장 잔고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고정지출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고 따로 예비자금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커피값, 술값 아껴가며 매달 꾸준히 모아온 대한민국 반도체 대장주 주식 딱 2천만 원어치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고민을 털어놨더니 100이면 100. 야, 주식 그거 당장 팔아서 보증금 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주식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할 텐데 겨우 전세금 때문에 지금 팔아버리면 제가 미래에 누릴 엄청난 수익과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현재 금리 연 6%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 우량주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최소 8에서 10%는 될 텐데 마통이자 6%를 내더라도 주식 수익률을 충분히 해지하고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 하지만 불안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제 판단이 맞는 걸까요?
5: 네. 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4: 네.
5: 그리고 요즘 최근에 아마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4: 네.
5: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일단 근데 통장 잔고가 제로지만 뭐 커피값, 술값을 아껴서 반도체 주식을 모았다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좀 칭찬을 하고
5: 가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하는 어떤 행동을 조금 합리화하려고 하는 약간 빌드업 같기도
4: 합리화.
5: 하고. 인간은 말이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 네.
5: 일단 뭐 칭찬해야 될 거는 열심히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2천만 원까지 지금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 이건 굉장히 네. 칭찬할 만하다. 아, 그리고 놀라운 점이 3년 전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3년 전이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삼전 하이닉스가 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지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4: 와.
5: 아마 하이닉스는 거의 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배, 9배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 대단한 거죠.
4: 네.
5: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 있는 사람은 포모가 없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주식이 있는 분도 포모가 있습니다.
4: 맞아요.
5: 네, 포모가 그렇습니다. 주식이 없으면 뭐 당연히 포모가 네네. 있고 요즘 같은 상황에는
4: 네.
5: 주식이 있는 분도 포모가 있는데 이게 어떤 포모냐면 내가 팔고 혹시 300만 원 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4: 네.
5: 근데 이제 뭐 이게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한 1년 사이에 삼전이 한 700% 오르고 하이닉스가 한 1300% 올랐는데 이런 엄청난 폭발적 성장에 도파민이 딱

0: 던져본 경험을 한 분은 이 뇌가 자동으로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아, 물론 앞으로 올라는 가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한 1년 2년 사이에 경험을 했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좀 불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 두 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600% 정도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볼륨이 커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500% 600%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분이 말한 말이 맞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네. 우상향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전세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내고 해결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주식은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 내가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이 3년이라고 하는 투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실현을 해서 전세금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게 네. 또 이분이 또 나름 합리적인 그 계산을 한 게 아까 700% 1300%로 계산한 게 아니라 뭐 기대 수익률이 8에서 10%라고
0: 그렇죠.
1: 예. 했으니까
0: 낮게 네. 계산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도 네. 뭐
1: 오를 것이다.
0: 8에서 10%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예. 이건 괜찮습니까?
0: 예, 그렇게 낮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왜 하는 건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분이 6%를 얘기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6%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현재 실제로는.
0: 네, 실제로는. 근데 뭐 아주 기적적으로 6%라고 하더라도 8에서 10%의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을 갖고 6%를 대출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왜 6% 확정적인 대출 이자를 내면서 불확실한 8에서 10% 기대 수익률을 쫓는 건지
1: 저는
0: 이게 좀
1: 작다.
0: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내가 돈을 어디다 빼서 해외여행을 가겠다 뭐 어디 써버리겠다를 고민하는 거라면 쓰지 말고 8에서 10% 기대 수익률이라도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네. 이거는 전세금이잖아요. 네. 전세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 원금이 보존이 되는 거니까 이분이 수익을 실현하고 전세금을 올려준 다음에 예. 설사 전세금 이자율보다 조금 주식이 더 오른다고 해도 그거는 이 금액이 어디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아 전세금 올려줘야지 그 전세금을 또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네. 말을 조금 들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삼전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말까지 삼전은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확정된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한 4만 5천 원.
1: 네.
0: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한 27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되는 보도 내용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80% 정도만 잡는다라고 하면 삼전은 우리가 EPS라 그러죠.
1: 네.
0: 주당 순이익이 한 3만 6천 원, 하이닉스는 한 21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연말에 이 퍼가 얼마나 될 거냐. 우리가 퍼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을 몇 배로 가격을 쳐주느냐 얘기인데
1: 네.
0: 여태까지 삼전과 하이닉스의 평균 퍼가 한 12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연말에 그러면 삼전과 하이닉스의 예상되는 가격은 평균 값입니다.
1: 네.
0: 물론 삼전은 한 43만 원, 하이닉스는 한 259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3년 동안 투자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먹은 거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1: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러면 그냥 계속 가져가도 전망이 좋다고 하신 거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0: 그렇죠.
1: 팔고서 전세금을 당연히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이거예요.
1: 네.
0: 예를 들면은 내가 종목에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사팔사팔을 하든 아니면 뭐 장기 투자를 하든 한다는 거는 최소한 3년 이내에 내가 절대로 쓸 돈이 아닌 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이분은 뭐가 잘못됐죠? 지금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 돈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될 돈이었던 거지. 사실 물론 운 좋게 많은 네. 수익이 났긴 한데
1: 애초에
0: 3년 이내에 내가 써야 될 수도 있는 돈을 갖고 종목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한다?
1: 네.
0: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보니까 약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좀 파란불 들어왔을 때 사고 좀 빨간불 들어왔을 때 팔아서 조금 몇십만 원이라도 먹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는
1: 네.
0: 그 몇십만 원 먹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3년 이내에 써야 될 돈.
1: 3년 이내에 써야 될 돈.
0: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일이 생길 거라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땐 누구나 그 예측 가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1: 아, 전세를 살면 미리 좀 대비를
0: 그렇죠.
1: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0: 1년 네. 2년 내에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돈을 갖다가
1: 네.
0: 주식 종목에다 투자한다? 이거는 제가

0: 봤을 땐 이분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지금 수익이 난 거지만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1: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1: 안녕하세요. 앞만 보고 달린 지 어느덧 10년 차 온몸에 빨간불이 켜진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정말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다 보니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심각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정신이든 몸이든 어디 하나 크게 부러지겠다 싶어 큰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딱 4개월 동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묵을 안식월을 갖기로 한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베트남 다낭 같은 조용한 휴양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며 제 망가진 멘탈을 재충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네요. 4개월 동안 수입은 제로인데 대출 이자나 보험료 같은 고정비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발생하니까요. 모아둔 비상금을 다 털어넣어도 조금 모자랄 것 같아 부족한 수백만 원은 대출을 더 받아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선 수입도 없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놀러가냐며 철없다고 혀를 차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정도 투자는 다음 10년을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투자가 아닐까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현실적인 통장 잔고 앞에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정말 대출까지 받아서 이 멘탈 수리비 써도 괜찮을까요?
0: 네. 뭐 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써도 네. 된다.
1: 아, 써도 된다.
0: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분이 요구한 게 이거거든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쓰신 거예요.
1: 그냥
0: 이 정도의
1: 허락해 달라.
0: 네, 이 정도의 그 빌드업과 네. 또 설명과 설득과 이 모든 미사 요구를 동원한 내용의 정성을 보면 제가 무조건 아 하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1: 네. 이렇게 안 했어도 이 정도면은.
0: 근데 만약에 네. 글이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 그랬겠는데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10년 동안 연차도 없이 주말에 업무 메시지를 달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네. 근데 왜 하필 4개월인지는 조금 궁금해요.
1: 네.
0: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4개월 무급 휴직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이거든요.
1: 네.
0: 근데 쉰다는 것은 뭐냐?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유로움과 안식을 갖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쉼이라는 게 이래요. 적절한 안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5일 근무.
1: 네.
0: 2일 휴식 이렇게 돼 있죠.
1: 네, 네. 네.
0: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2일 근무 5일 휴식 그러면 그 어떨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0: 예. 네. 지금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좋다 네. 그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면 7일 휴식은 어때요?
1: 7일 휴식은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래요? 우리가 5일 근무 2일 네. 휴식 시스템에서 주말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1: 네.
0: 그건 5일 근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 아.
0: 근데 이게 만약에 2일 근무 5일 휴식이 되면 이 2일의 휴식이 5일이 되니까 기쁜 것보다는 휴식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
1: 가치가 네,
0: 가치가 효용이 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4개월이라고 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1: 네네.
0: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충안.
1: 절충안
0: 해도 되는데
1: 네.
0: 해도 되는데 제 이야기를 좀 잘 듣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고 번아웃이 왔다는 건 너무 이해돼요.
1: 네.
0: 그럴 수 있어요. 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 그런데 한 달 정도면 어떨까?
1: 아, 한 달로 절충을 해라.
0: 왜냐하면 네.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데 한 달이면 전 충분하다고 봐요. 만약에 진짜 이분이 용기를 네. 내가지고 무급 휴가를 안식월을 4개월을 떠나잖아요. 그럼 1년에 3분의 2를 쉬는 거예요. 1년에 3분의 2를 쉰다.
1: 네.
0: 이 정도면 뭐 장기 요양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네. 봤을 땐 오히려 네. 제가 알고 있는 세 명이
1: 네.
0: 각기 서로 모르는 세 명이에요.
1: 네.
0: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 일주를 떠났거든요.
1: 세계 일주면 진짜 4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0: 네,
1: 같긴 하네요.
0: 4개월이 네. 아니라 1년을 계획하고 가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1: 네.
0: 직장까지 그만두고
1: 네.
0: 나 세계 여행을 가겠다.
1: 네, 네.
0: 근데 이 세 명 중에 가장 오래 있다 온 사람이 3개월이었습니다.
1: 아, 버티다가.
0: 네, 왜냐하면 1년을 네. 계획하고 갔는데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여행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게 왜냐면 네.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인데
1: 네.
0: 일상이 다 휴식이 되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 이분도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 하셨잖아요.
1: 네.
0: 이것 때문에 빚을 내고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면서까지 가는 거에 마음이 좀 흔들린다.
1: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0: 바로 그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 휴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제 돌아

0: 돌아갈 곳이 확실히 있고
1: 네.
0: 그리고 최소한 이 종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경제적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분은 지금은 당장 너무 힘드니까 떠나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온전한 휴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누우면 자꾸 통장 마이너스 생각이 나요.
1: 대출이니까.
0: 대출이니까.
1: 이자가 생각나고.
0: 아니 뭐 예를 들면 돈을 못 버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네. 마이너스로 가는 거를 이분이 지금 뭘 수리하러 간다 그랬냐면 멘탈을 수리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통장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멘탈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좀 몸은 좀 치유가 되는데
1: 네.
0: 한쪽에서는 또 자꾸 다른 병이 생기고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1: 이병 치료하려다 다른 병 얻는.
0: 그렇죠. 다른 병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저는 이렇게 좀 절충안을 드리고 싶은 게
1: 네.
0: 4개월이라는 기간을 하지 마시고
1: 네.
0: 한 달 정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좀 하는 거죠.
1: 그래서 혹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수준일 때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럼 저는 가도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기준을 세워줄 수 있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보통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계절 지출 통장이나 예비자금 통장 얘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아마
1: 네네.
0: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계절 지출 통장에 내가 딱 1년치 명절 여행 이벤트 사용하는 금액 넣어놓는 분도 있지만 나의 월 소득에
1: 네.
0: 한 달치 정도를 예비자금으로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현금으로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금으로
1: 그렇죠.
0: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금액을 소진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럴 때 멘탈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1: 그 슬기로운 소비 생활 10개명 보면은
0: 그렇죠.
1: 비상금 모아놓는 거
0: 맞아요.
1: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그 안에 범위 내에서 내가 사용한다. 근데 다낭에 가서 4개월을 있으려면 야 다낭 가서 4개월 있다 오면 거의 베트남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1: 국적
0: 이렇게
1: 바꿔야 되고.
0: 국적을 바꿀 정도 이 정도는 네네.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과하다.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까지 고민을 했다.
1: 네.
0: 자 그러나 절충하셔서
1: 네.
0: 한 달 정도의 안식월로 좀 마무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1: 네.
0: 그러면 내 통장도 지키고 멘탈도 수리하고 멘탈이 더 망가지는 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정말 마음이 짠한데 좀 이 말을 들어서 조금 줄이고 절충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너무 공감이 된다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통장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1: 네.
0: 몸과 마음만 치유받아서는 안 돼요.
1: 통장까지?
0: 몸과 마음과 통장 이 세 가지의 네.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다음 고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 과장으로 승진한 35살 직장인입니다. 중견 IT 기업에 다니고 있고 세후 월급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승진을 하면서 팀 내 후배가 5명이나 생겼는데 요즘 회사에 상향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를 직접 평가하는 구조다 보니 자칫 꼰대 낙인이라도 찍히면 인사평가 C등급에 사내 평판도 끝장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매주 법인카드 한도가 다 차면 제 사비를 털어서 후배들에게 커피를 돌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회식도 화끈하게 쏩니다. 덕분에 후배들 사이에서 제 평판은 최고고 우리 팀 분위기 하나만큼은 회사 전체에서 으뜸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문제는 카드 명세서입니다. 커피값, 회식비, 가끔 팀원 생일 선물까지 챙기다 보니 한 달 평판 유지 지출이 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리더십을 증명하고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꼭 필요한 평판 유지비 아닌가요? 후배들의 찬사와 제 마이너스 통장 잔고 사이에서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마통을 또 뚫어가지고
0: 그러니까 마통이 아주 뭐 치트키네 그냥 뭐 뭐든지
1: 그러니까요.
0: 그냥 문제가 되면 마통을 뚫으시려고 하는데
1: 네.
0: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연도 역시 앞에 엄청나게 장황한 빌드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뒤처진다 인사고과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1: 당위성.
0: 승진도 못한다라고
1: 네.
0: 하는 엄청난 빌드업이 앞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상태대로 그냥 하셔라라고 저는 또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법인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한도가 차고 나면 그 다음을 이제 본인 사비로 한다. 그러니까 뭐 법인카드가 아예 없는데 그래도 또 팀장이다 리더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사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도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 이런 평판 유지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1: 그쵸.
0: 30만 원을 넘는다. 그런 거 보니까 30만 원이 아니라 40, 5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어떤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배들 챙기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문제는 네. 이것이 마이너스 통장을 내거나

0: 하면서 계산을 딱 할 때 사람들이 어머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봤다. 에이 뭐 이런 거 같고 그래. 할 때 도파민이 쫙 올라온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경험에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자꾸 느끼기 위해서 자꾸 일부러 계산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진짜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반은 또 절반은 이런 계산을 할 때 터지는 도파민. 아. 다른 사람들이 어우 선배님 너무 멋져요.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칭찬을 들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뇌의 반응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뭐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산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한 달의 루틴 중에 고정비처럼 들어가는 돈이 있네. 신경이 쓰이네. 그러면 이 신경이 쓰이는 이 비용이 평판 유지 비용이 어디선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쵸.
0: 그렇다면은 간단해요. 다른 걸 줄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 아, 네. 슬기로운, 지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띄어져
0: 나오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식생활비는 25에서 30이 적당하다. 주거비용은 15%가 적당하다. 근데 이거 갑자기 후배들 밥 사주려고 집을 이사가서 주거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뭐 자동차를 네. 팔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저는 문화 레저 비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화 레저 비용은 내가 매달 쓰는 고정비인데 PT, 요가, 필라테스를 가든지 아니면 뭐 운동 취미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뭐 공연이나 영화를 보든지 책을 사서 보든지 하는 비용을 10%로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이 10%는 적은 돈 아니죠. 이분이 이 350만 원이면은 10%면 35만 원인데
1: 그렇죠.
0: 이분이 PT, 요가, 필라테스에 또 운동하고 이런 데 돈을 다 쓰면서도 또 평판 비용을 30에서 30 이상을 쓴다? 그럼 이분은 통장이 정말 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 약간,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 레저 비용. 내가 진짜 후배들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 문화 레저 비용에 다른 걸 안 하면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에 어떻게 총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도파민
1: 뭘 더 우선할 것이냐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취미하고 공연 또 보거나 문화 레저를 하는 게 사실 우선순위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걸 우선시하면 이게 고민 사연으로 보낼 정도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분이 제가 하지 마세요. 미래를 챙기세요. 왜 자꾸 후배 눈치만 봅니까? 여러분의 사연자님의 미래 눈치는 안 봅니다. 미래 본인의 눈치는 안 봅니까? 이러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후배들이 선배 요즘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1: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10개명 떠올려 보면 그 문화 레저 비용이 소득의 10% 내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연자가 다 0으로 쓰고 나는 이 후배들 사주는 희열이 너무 크니까
0: 그렇죠.
1: 이 정도 그럼 30만 원 수준은 괜찮습니까?
0: 괜찮죠.
1: 아 괜찮아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10% 이내로 들어온다면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과거에 우리 사연 중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내가 월급 250인데 한 달에 별다방에서 50만 원 커피 마시고 굿즈 사는데 괜찮냐. 겉으로 보면은 야 이게 말이 되냐. 250만 원을 버는데 지금 50만 원을 별다방 가서 굿즈 사고 커피 마시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난하지만 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왜 괜찮다 그랬냐면 그분이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옷도 안 산다. 유일한 취미가 나는 그거다. 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이 세상의 돈 고민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적정한 저축률을 유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소비를 하는 게 문제지 소비를 어디다 하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후배 밥을 사주든 커피를 사주든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밥과 커피 사주는 것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저축과 투자를 못한다. 그게 혼나야 될 포인트지 밥 사주는 게 뭐가 혼나야 될 포인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 하셔도 된다.
1: 그럼 이게 제가 방금은 극단적인 좀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레저 생활도 좀 하고 뭐 헬스도 다니고 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좀 줄여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줄이면 후배들이 좀 안 좋아하거나
0: 그렇죠.
1: 이게 지금 C등급이 정말 뭐 조금 내려간다든가 등급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한 번을 사주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밥을
1: 사주더라도.
0: 자주 사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주 안 사주더라도 이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후배라고 하더라도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같이 마실 정도면 얼마나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리 이야기를 오늘 사연자님이 빌드업 하셨던 것처럼 후배님들한테도 미리 빌드업을 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0: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열심히 저축해서 나도 지금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좀 노력하고 있다.
1: 공감을 오히려
0: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쉽지가 않다. 요즘 우리 회사가 뭐 월급이 많지도 않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저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우 선배님 참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선배님 참 그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선배님 오늘은 저희가 그냥 낼게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계속 사주면 네. 우리 선배님은 지금 집이 부잔가 봐.
1: 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0: 물려받을 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평상시에 이게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이제 사연자님이 여기 오늘 사연 보내시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다라는 빌드업을 하신 것처럼 네. 후배님들한테도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네. 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없는 돈 중에 너희들을 사주는 거다라는 네. 거를 말로 하지 말고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 아 우리 선배님 그렇게 진짜 박봉에 그렇게 네. 열심히 저축하시고 힘들게 미래를 대비하시는 중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밥을 많이 사주는 거야. 네. 이런 느낌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네. 오늘 사연을 보니까 이 빌드업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빌드업 능력으로 후배들한테 또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는
0: 곡선을 쫙 깔아주시면은 후배님들이 아마 네. 밥 사주시는 거를 더 고마워하실 거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서남권과 충청권에 각각 800조 원과 81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정부는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국민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 헌금이 강선우 의원은 물론 김병기 의원에게도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공제조와 KB&Co.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9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남권 800조 원 등 총 1,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투자 방안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에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총 4기의 메모리 팹, 즉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충청권에도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현재 61%인 D램 점유율이 5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전과 거점전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번 투자로 팹 구축 시기를 최대 12년 정도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회에 참석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의 회장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력과 용수,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매년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이를 묶어내는데 정부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년을 책임지게 될 일이라며 투자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3: 제가 특별히 하나 약속을 드린다면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두 회장의 발표 후 단상에 올라 이들과 90도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 불러드리고 싶다며 기업이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앞서 들으신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와 AI를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죠.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과 충청, 영남까지 첨단 산업 거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용 기자.
4: 네,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발표의 핵심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4: 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지역별 역할을 나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SK도 이에 맞춰 각각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네, 오늘 발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건 역시 반도체 투자였는데 특히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요.
4: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점입니다.
1: 네.
4: 이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는 AI 반도체 핵심인 HBM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집중 배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키징은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정입니다. AI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또 부산과 구미 등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차세대 AI 반도체와 국방 반도체 개발에도 앞으로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서남권 추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0: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을 튼튼히 하고 반도체 생산과 소부장 공급망과 패키지 등을 지방을 중심으로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1: 네, 정부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피지컬 AI 또 AI 데이터 센터도 미래 먹거리로 꼽았는데요. 이 부분도 쉽게 설명해 주시죠.
2: 네, 정부는 앞으로 AI 산업의 승부처를 AI가 현실에서 직접 일하는 시대와 또 AI를 움직일 초대형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AI 로봇을 본격 투입해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난해 1% 수준인 국내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교육과 국방, 재난 대응 분야에서 정부가 먼저 AI 로봇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지역을 중심으로 양산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3: 3년 안에 우리가 세계 1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로 특화된 특화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2: 또 하나의 축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부는 AI 서비스를 돌리는 컴퓨터 공장을 전국에 구축해 오는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고 2035년까지는 이 총 투자 규모를 10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데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서버, 냉각 장비 등 핵심 장비도 국산화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1: 네, 오늘 정부 계획에 맞춰서 삼성과 SK도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2: 네, 기업들이 공개한 투자 규모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총 2,65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25조 원은 지방에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호남에 425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충청에는 140조 원을 들여 HBM 등 AI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남에는 60조 원을 투자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등 첨단 제조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100조 원 규모의 향후 10년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약 1,000조 원, 반도체 분야에 약 1,100조 원을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예정보다 12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서남권에도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용 기자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가장 크게 반기는 건 전남 광주일 겁니다.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면서 크게 웃었는데요. 광주시비에스 조시영 기자가 지역의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4: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지역사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층도 수도권에 집중됐던 산업과 인프라가 지역으로 분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입니다.
5: 취업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일자리도 많아지니까 20, 30대가 유출이 많이 안 되지 않을까.
6: 어마어마한 투자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4: 지역 경제계도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주 상공회 이소 이광호 부장입니다.
7: 전남 광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고요.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4: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정부 주관 행사에서는 군공항 부지 활용 등 반도체 프로젝트의 후속 구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시영입니다.
1: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관치경제이자 정치적 산업 배치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지역 차별주의에 기반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서민선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용수와 전력, 협력 생태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산업 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 발표 역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정권이 기업을 압박해 만든 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지사도 나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수 전에도 진영 정치

0: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은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인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1: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충청 데이터 센터, 영남 피지컬 AI 육성은 지역별 장점을 살린 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 용소와 전력 인프라 등 입지 조건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역시 정부 정책 신뢰에 따른 자생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여야가 산업 정책과 균형 발전, 기업 투자 자율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서민선입니다.
2: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투자 발표에도 두 회사 주가는 종일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정책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조혜령 기자입니다.
3: 코스피를 이끄는 두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전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개장 직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4.86%포인트 떨어진 32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1.68%포인트 내린 262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7조 원 넘는 매물을 팔아치웠는데 개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내면서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부진했던 반면 코스닥 지수는 8% 넘게 급등하면서 920선에 안착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했던 코스닥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업종 등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3.2원 내린 1545.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최근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헌금 관련 재판에서 김병기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강선 의원에게 불법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 최근 이들의 재판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김 전 시의원 측에게 돈을 받은 것 같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씨는 지난 4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전후로 당시 김 의원의 수행 비서에게 김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 같단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경 전 시의원 등과 식사를 한 뒤 쇼핑백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쇼핑백 크기로 볼 때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었고 김 의원이 평소와 달리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수행비서에게 들었다고 A씨는 경찰에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진술만으론 수사에 착수하기엔 이르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시작된 경찰 수사는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CBS에 해당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차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방해한 국회의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물리적 충돌까지 하지 않았다면서도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 방해 행위들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다며 수사가 필요하다.

0: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소환 통보를 받고 서면 답변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특검부는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앞서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의 계엄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가 계엄 선포에 가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특검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수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이번 주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내란가담 의혹에 대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보강조사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면서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종자가 워낙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권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이재민은 12,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774채가 파괴되는 등 물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종자 규모입니다. 정부 공식 집계와는 별도로 민간 실종 신고 사이트에는 최대 7만 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명피해 규모가 공식 수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붕괴 우려가 커졌고 주민들은 거리와 공원 등에서 야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골든타임 72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적적인 구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가 구호 차량과 자원봉사자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고 정부가 허가된 인력과 차량만 재난 지역에 접근하도록 통제하면서 구조대 진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1: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한 문제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개인의 작은 선택이야말로 기업과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CBS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환경포럼의 주요 내용을 최서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오늘 서울 목동 CBS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미래환경포럼에서는 기업 경영과 공공소통, 환경생태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전양숙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움직이는 힘은 오너나 경영진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지금 사실 기후공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기업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일 거고요.
3: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교수는 이런 변화를 이끌 해법으로 미래 환경소통 감각을 제안했습니다. 배달음식을 먹고 난 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받지 않는 것처럼 생활 속 작은 선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5: 미래 환경소통은 더 큰 거로 외치는 일이 아니라 더 작은 선택을 상식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3: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도 제시됐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원영 선임연구원은 13년간 남극의 변화를 관측한 경험을 소개하며 식생활 변화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 오늘 저녁 식사로 소고기를 먹었다. 2kg을 먹었을 때와 감자 샐러드를 먹었을 때를 비교하자면 탄소 배출량은 대략 2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7: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월드컵.
1: 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죠. 또 홍명보 감독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인수 기자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1: 일단은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어느 때보다 좀 거센 것 같아요.
8: 그렇습니다. 그 손흥민, 이강민, 김민재까지 이른바 그 황금 세대로.

0: 불리던 그 홍명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 멕시코, 체코, 남아공까지 함께 묶이면서 이른바 꿀조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었는데
1: 워낙 대진표가 좋았어요.
0: 네네. 그런데 홍명보 감독 결국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사령탑에서 잦은 사퇴했습니다. 그 멕시코 현지에서 약 2분 분량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
0: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고요. 그 홍 감독 당초 임기는 내년 그 아시안컵까지였지만 반년 정도 남기고 중도 퇴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체코와 그 1차전 2-1로 승리했지만 2, 3차전에서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을 들였던 그 3백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고 측면 공격이나 중원 빌드업도 완성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역대 월드컵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1: 예, 네.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0: 네.
1: 근데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번이 두 번째 월드컵 출전이었잖아요.
0: 네.
1: 감독으로서.
0: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뼈아픈데요. 홍 감독이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같은 결말이 되풀이된 셈인데요. 그 한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본선 사령탑을 두 번 맡은 감독은 홍 감독이 유일한데
1: 네.
0: 통산 성적이 1승 1무 4패에 그쳤습니다. 홍 감독이 그 내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강인 등 선수 8명과 함께 미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그 별도의 귀국 행사는 없습니다. 그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1무 2패한 브라질 대회 때도 귀국 행사는 열렸었거든요. 그때 영상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당시 그 홍 감독과 선수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1: 예.
0: 일부 팬들이 그때 호박엿을 던졌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졸전 끝에 이번에도 예선 탈락을 했던 만큼 팬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사과를 하는 자리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손흥민 등 나머지 선수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모레까지 귀국할 예정이고요. 그 갑작스러운 탈락으로 선수단 전체의 항공편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대한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1: 네. 우리에게 일격을 줬던 한국을 떨어뜨렸던 그 남아공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0: 그 공교롭게도 남아공 역시 32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1: 네.
0: 그 개최국 캐나다에 0-1로 졌는데요. 그 점유율이 그 경기에서 보면 남아공이 좀 앞섰는데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그 극장골 같은 골을 내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캐나다는 이제 역대 첫 월드컵 16강 진출인데요. 이 캐나다의 사령탑이 제시 머시 감독입니다. 이 제시 머시 감독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한국 대표팀 사령탑 그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머시 감독이 이제 2024년 2월에 그 아시안컵 이후 위르겐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뒤에 차기 그 한국 대표팀 사령탑 유력 후보로 올랐었는데 계약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그해 5월 캐나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당시 그 외국인 지도자에게 국내 거주 K리그 관전 이런 조건을 내놨는데 그 마시 감독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입장차가 컸던 건 아니라고 축구협회가 그때 설명을 했었고요.
1: 네.
0: 국내 거주 부분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내일은 그 브라질과 일본, 독일, 파라과이, 네덜란드, 모로코의 32강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FIFA 랭킹은 지금 7계단 내려간 32위로 추락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순위를 한 칸 끌어올리면서 한국보다 15계단 높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뭐 선수들 기량, 감독의 능력, 축구협회 운영 방식까지 참 달라져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도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등 중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모습인데요.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서울은 32.5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고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가끔씩 구름이 끼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최대 4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참고로 모레 새벽부터 글피 사이에는

0: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이번 주는 중부지방의 경우 소나기 소식만 있는 상태고 낮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6월 29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김주형,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갖고 삼성의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 등에 2030조를 투자하고 호남, 충청, 영남에는 AI 반도체와 로봇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625조 원 등 총 265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K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총 21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역대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역대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던 홍명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감독은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사과의 진정성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철야 영예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주요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철이와 영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이렇게 어두우세요. 힘내세요.
2: 아, 어둡지 않아요.
0: 힘 많으신 거죠?
1: 빵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아, 빵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1: 예. 한판 승부 화이팅.
0: 네, 새해부터 아침부터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1: 아닙니다.
0: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좋습니다. 자, 완전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분이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김원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였는데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3: 네.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더에 출연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확장 노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3: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 진영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0: 예.
3: 표현도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철거 용역을 동원해 민주 진영을 허물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0: 예.
3: 이재명 정부를 옹호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 등을 공격한 일부 유튜버나 평론가들에 향해서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촉법 평론가다 뭐 문조 털레유라고 부르는 분들에서 비판을 상당히 날세웠습니다.
0: 예, 촉법. 예, 뭐 칼 얘기도 나왔죠. 예,
3: 네, 뭐 잭나이프로.
0: 잭나이프. 네. 예.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방송이 됐는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진이 준비돼 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해석들이 많네요. 돼지가 네. 누구냐? Who is 돼지?
3: 네, 사실 이 해석이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0: 예, 예.
3: 네, 한쪽은 청와대 안팎에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라는 이제 해석의 한 축이고요.
0: 예.
3: 또 다른 축에서는 이제 SNS 글을 이날 많이 올렸는데 시점상 유시민 작가의 비판 직후였기 때문에

0: 작가의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 작가가 이 촉법 평론가라고 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천하다고 손가락질 봐도 좋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1: 예.
0: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SNS를 공유하면서 사실상 정 부의장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1: 아하.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참전할 것이다. 아, 노무현 재단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 비평 활동할 것이다. 강력히 선포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녹화한 그 다스베이다 아,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월드컵 보기도 바쁜데 이걸 또 챙겨 보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노 변호사님 보셨어요?
2: 네.
1: 어떠셨어요?
2: 사실 저는 이 수요일 날 다스베이다가 녹화를 하거든요.
1: 예. 예.
2: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대강 얘기를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1: 정보통을 통해.
2: 예. 아주 뭐 충격적인 말은 아니었고 이제 그때 원래 통편집을 해드릴까요? 이제 원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편집실 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조금 조정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섭섭함 내지는 지금 혼란, 이 민주당 내의 분열 이런 것 등등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유시민 작가 특유의 잘난 척 오만함 원래 그분이 그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하야 해라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뭐라 그러고 원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1: 예.
2: 뭐 이게 아주 그냥 그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1: 예.
2: 다만 조금 그 촉법 소년이나 뭐 그러니까 촉법 소년과 평론가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
1: 용역
2: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민주당 내 그 나의 지분이 있고 내 나의 그 기득 권이나 나의 영향력, 나의 이렇게 코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너무 지금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1: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그날 방송 느낌 뭐냐면 이제 김어준 씨가 아니 이 유시민이라는 분을 우리가 40년을 키워왔는데 이 유시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누구도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일단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3: 저는 방송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판 승부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1: 요즘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요. 장 소장님 덕분에.
3: 제가 매일매일 봤습니다.
2: 정말 이 상황 너무 싫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노무현
3: 선생님 그 반응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2: 뉴 이재명에게 하는 반응이랄까?
1: 아 예.
3: 그래가지고 저는 네. 보진 않았는데 내용들이야 뭐 미리 다 얘기 들었고 뭐 네. 언론 보도 나온 걸 다 봤는데
1: 네.
3: 하여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1: 감정.
3: 네. 모욕감을 주잖아요.
1: 그러니까
3: 본인이 아무리 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고 평론계의 진보 진영의 대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 예.
3: 후배들에게 저런 모욕감을 주는 단어를 써서 공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1: 예.
3: 그리고 전 대단히 또 이례적으로 본 거는 천하의 유시민이
1: 예.
3: 수첩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1: 아, 정규만한 첫째, 둘째, 수첩. 셋째.
3: 네. 네. 와, 수첩을 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꼭 해야 될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1: 예, 예.
3: 본인도 표정을 뭐 제가 처음부터까지 쭉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1: 예.
3: 좀 울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 만들어서 2030년에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으로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3: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그림이 하나의 축이고
1: 예.
3: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는 분에게 상당히 어떤 감정상의 모욕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1: 있었다?
3: 생각해도.
1: 예.
3: 본인이 쭉 뭔가를 설명해 왔잖아요. 뭐 예, 인사 예. 문제라든지 뭐 보안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감정을 대단히 많이 상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앞으로 옛날에 친이 친박처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2030년도까지 분열시키고 갈

0: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인 날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1: 사실 저도 인상적인 장면은 김어준 씨마저도 아 이거 내 방송에서 하지 마. 딴 데 가서 해. 이 대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아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래도 총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맷집이 있으니까 내가 말합니다 뭐 하면서 말했던 장면이었거든요.
0: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네. 김어준 씨가 부추기는 거죠.
1: 아 오히려
0: 내가 생각하고 유시민 씨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를 밑줄 쫙 광조 형광펜으로 쫙 그은 것이 아닌가.
1: 우리 선수끼리 봤을 때
0: 그렇죠. 어.
1: 자 우리 광우신 기자님은 그냥 언론인입니다. 예, 예. 예. 촉법이라는 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통 언론인 말씀해 주세요.
2: 어쨌든 촉법 평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사실상 정민철 부의장을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저격한 거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 예. 네.
2: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좀 선회를 해보자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찍어왔던 지지층들이 요새 많이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독이기보다는 너무 이제 중도 보수를 외연 확장 치중하다 보니까 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비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오늘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현들이 나죠. 문가산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1: 예.
2: 급에 맞지는 않는 평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진영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지금까지 자산도 있을 거고 공도 예. 있을 거고 한데
1: 예.
2: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분이 했던 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크게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건국이 되면은 그분이 했던 모든 과들이 다시 다 끌어올려져가지고 약간 파묘되듯이 다시 회자되잖아요.
1: 예.
2: 그게 또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였고 맥락이 어땠고 그게 어떤 표현이었고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1: 예.
2: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선 저는 원래 어용지식인을 자처하시면서 이분이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라고 반문했던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 사람 누구냐고 했던 분이 지금 돌을 들고 계신데
1: 예.
2: 그 돌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돌인지 조금 돌아보시면 어떨까. 화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 알쓸신자 팔 때가 참 좋으셨는데.
1: 알쓸신자.
2: 네, 할 때가
1: 참 지식인으로서.
2: 네. 네. 지식 소매상 하시고 네. 책 쓰시고 할 때가 가장 그분도 행복하고
1: 예.
2: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때가 아니었을까. 안타깝습니다.
0: 점잖게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과구신 기자님이 정말 희대의 지식인 같다.
2: 뭘 또 갑자기
1: 갑자기
0: 아니 이렇게 네. 막 이상한 표현들 써며 저급한 표현을 써면서
1: 예.
0: 그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멸감을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과구신 기자님이 점잖게 비판을 하신 거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1: 훨씬 낫다
0: 유시민 전 장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힘겨 만든 대통령인데
1: 예.
0: 왜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평론가들에서 왜 저런 표현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1: 예.
0: 어쨌든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생각의 감정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깔보는 것 같아요.
1: 아이 거기까지.
0: 대통령 무시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자신감이 과하다. 이 표현.
0: 자신감 과하다. 그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가 생길 때 있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1: 이건 장성철 소장님의 해석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아, 왜 자신감만 있어 이렇게 표현을
1: 그래 말했지 경우에
0: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1: 아니, 박재홍이 자신감만 강해. 한판승부 네. 자기가 어떻게 진행한다고.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그렇게 하면 자신감만 과해.
0: 실력도 없고 하는 건
1: 네가 무슨 자신감만 과해 박재홍.
0: 실력도 없고
1: 가로
0: 뭐 앵커 뭐 못생겼고 자기 지능도 못하고
3: 왜 이렇게
0: 잘생겼죠.
1: 어쨌든
3: 이해가 안 가요.
1: 노벨상님 자신감이 과하다.
3: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섭섭함 내지는 저는 약간의 선민의식 이런 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그 특유의 이런 그 386 세대의 특유의 정말 오만함이 전 여기 묻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저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존심 내지는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연대감 이런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3: 사실 유시민 작가도 80년대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86

0: 지대거든요.
1: 아, 그러세요? 네. 어, 외모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0: 근데 네, 386 민주당은 이랬구나. 민주당의 386 세대들이 결국엔 다 운동하던 그분들, 학생 예. 전대협 때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어. 아. 우리가 목숨 바쳐가지고 학생인데도 공부 안 하고 이 내가 여기에 출세 안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화염병 네. 들고 내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결국 이걸 만들어냈어. 이게 이제 그분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 되게 좋은 학교들끼리 또 연대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맨날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운동권 돈도 한번 안 벌어본 운동권들이 결국은 그 주류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좌지우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예. 저는 그 특유의 그런 사람들 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안겨줬던 그 타임 아. 그런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안겨줬다가 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막 열린우리당 만들었다가 막 껴졌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예? 대통령 제대로 못 지켜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또 시민들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한번 이제 다 흡수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는 잘 안 껴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반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 나아져야지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결되고 뒤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제2의 노무현처럼.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서 들어와야지. 네가 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러니 아하. 이제 이 마음이 저는 지금 이 안에서 좀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되게 오늘 그 2000조 발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예. 이 3대 이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이건 누구도 사실은 생각 못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잘 되겠다라고 대통령의 큰 그림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1: 미래에 대한 이야기.
0: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계속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지엽적이고 조금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옛날 사람들 잘 안 쳐주고 안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거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민주당은 이제 좀 뒤집어져야 되고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저는 그 단계 속에서의 그러한 그 이 유시민 작가 등등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뭔가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리 말 왜 안 들어 우리한테 왜 상의를 안 해 그런 마음이 기저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정청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하여튼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표현을 좀 계속 쓰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 나타나요. 정청래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의 당의 가장 최측근이 누굽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아니에요?
1: 맞아요.
2: 오늘 퇴임 기자 회견을 했는데
1: 2시에 했어요.
2: 2시에 했어요.
1: 대통령 보고회가 2시였거든요.
2: 그게 말이 돼요?
1: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회계 총 4천조 규모잖아요, 이게 보면.
2: 거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밖에 가야 가게 만들어야 돼요.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2시에 꼭 집어서 했단 말이에요.
1: 기자도 와라.
2: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결론적으로는 뭐 대통령 하든 말든 뭐 나는 뭐 정청래 대표 할 건데 아 대통령 뭐가 뭔 상관이야? 뭐 그럼 그대로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이건 실무진이 100% 말렸을 사안이에요. 근데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2: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예의 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 못합니다.
1: 그러니까 원래 2시에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이 국민보고회가 2시에 잡혔다는 건 나중에 알았으면 바꿔야죠. 아 이건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자회견 한 4시 정도로 합시다. 뭐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구신 기자. 이런 거는
3: 아, 그럼요.
1: 기자들에게 막 번복한다고 해도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3: 아니요. 기자회견 일정 바뀌고 밀리고 번복되는 뭐 국회에서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일정을 그대로 고정하고 간다는 게 좀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 그럼요. 그죠.
3: 네.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1: 자, 그 대통령이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요거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돼지는 누구이냐? 돼지는 누구이냐?
0: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 아, 아예. 왜 아까부터 자꾸 돼지가 딴 해석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한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 예. 지금 진행 오늘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문제가 있어요? 예. 또
2: 알 수는 없지만, 예, 알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한 얘기라면 예. 대통령이 밤사이에 밤을 못 주무셨,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그 영상을 돌려

0: 씨를 아니면은 유시민 씨를 향해서 한 말일 거야. 정청래 한 말일 거야.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1: 일타.
0: 예. 네, 그런 다피. 방법을 좀 쓰신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안 접으신 거 보면은 아. 내리시거나 감추기 이런 거 안 하신 거 보면 예. 우리가 얘기하듯이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2: 김민석 총리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 방송 공개된 날 오후에 민주당의 1인 1표가 되면 최악의 경우엔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조합장 투표같이 당대표도 뽑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려인 거죠? 맞습니까?
3: 뭐 맥락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비율을 보건대 네. 김민석 총리는 분명하게 해당 방송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발언들이 같이 나왔으니까요. 아.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기사가 많이 나왔죠.
0: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유시민 씨가 썼잖아요. 중축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려면은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작가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
2: 그 조합.
0: 그렇죠.
4: 근데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그 평론 하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과거신 기자님이 되게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예.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오히려 해석해주고 예. 그 말은 절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어. 물어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의 귀에든 쏙쏙 들어오는 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로부터 예.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2: 예.
4: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특유의 그런 뭐 말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뭐 수첩 얘기도 이제 했는데 결국 이 비유를 찾아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소구하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 ABC 이론도 그랬고 이번에 이 방송도 그랬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어떤 때보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되게 본인이 뭔가 이제 계속해서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자꾸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2: 예.
4: 그렇게 오히려 해석이 됩니다.
2: 예.
4: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저는 장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나 뭐 이쪽 팀하고로 조금 서로 각을 세우게끔 해석을 자꾸 하시는데
0: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아니에요? 해석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2: 예?
4: 오히려 생각보다 이쪽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만 하나 주어지면 더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0: 이쪽이 어디예요? 유시민
4: 예, 유시민 뭐 등등등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었으면 오히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말고
0: 칼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말해주세요.
2: 잭 나이프
4: 그렇게 촉법소리처럼 말하지 마요. 왜 그래.
2: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민석 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웃으면서 만났어요. 어제 경기도 광주에 열린 청년 당선인 워크숍 현장이었는데요. 거의 현장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합니다.
6: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7: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하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당의 과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8: 여러분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들이 공천을 했습니다. 굳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당원들이 당원 주권정당 당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예, 두 분의 말이었는데 서로 친하고 평소에 워낙 가깝다. 두 분의 말입니다. 아, 그때 또 연설이 굉장히 뜨거운데 과거신 기자.
3: 네, 사실 두 사람 실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웃으며 대화도 했고요.
2: 예.
3: 참석자들과 셀카도 같이 찍었습니다. 아. 두 사람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화기애애했는데
2: 예.
3: 방금 나온 것처럼 축사에서 온도차가 좀 있었죠.
2: 예.
3: 김민석 총리는 곧 1년 동안 파견됐던 정부의 임무를 마치고 본인이 당으로 돌아온다라면서 이번 지방선거 두고 삐끗했던 우리 당을 고추 세우고 다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방금 외연확장을 강조한 그 말이 나왔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의 성과와 당원 주권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2: 예.
3: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이 여러분을 품어서 당선이 된 것이다. 즉 여러분이 당선된 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2: 예.
3: 우리는 동지라며 항상 동지적인 언어를 쓰고 대동단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시민 작가의 이 재건축론을 두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외연 확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대통령이 해온 것이다 라면서 비판하는 쪽에 좀 있었고요.
2: 예.
3: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은 서로

0: 말을 아껴야 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반응을 했습니다.
1: 아, 이제 안 아낄 시기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0: 아, 지금은 마음이 아끼고
1: 마음이 삐뚤어져 네, 있습니까?
0: 전당 대회 때 아끼지 않고 네. 이런 건가요?
1: 한판 승부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예, 좀 격렬한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상당히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예, 논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브로사님
2: 사실은 정치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테이블에서 정말
1: 웃으면서
2: 얘기하고 또 뒤로는 사실은 서로 약간의 이렇게 네, 주먹도 조금 네. 날리고 이런 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든 뭐 이제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휩쓸러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대를 가지고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자면 또 만약에 저분들이 다른 입장이면 또 서로 반대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느 한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평생 저런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결국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이번에 뽑는 거지만 당대표를 뽑는 것에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당대표는 결과론적으로는 2028년도 총선을 좌지우지하고 결국 이게 2030년까지 넘어가는 건데 예. 검찰개혁이 지금 이제 한창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검찰개혁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10월 달 넘어서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사들이 정말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이 혼동스럽고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텐데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혼란은 누구 책임이냐. 근데 이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으로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두 번 연속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의원들을 많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지만 2028년도 총선 때는 분명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때 그 혼란은 결국 그 책임은 모두 다 민주당이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혼란은 실제 이 제도가 잘 됐건 잘못됐건 상관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다수당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여소야대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얼굴 보고 치르는 게 이번 선거였다면 2028년도는 다음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여당 당대표를 가지고서 총선을 치르는 건데 예. 결국 이게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2028년도에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만약에 여소야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교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도 아니고 저분들 지금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저 사람이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1: 여소야대 우려까지 말씀 주셨는데
3: 얘기해요죠?
1: 예.
3: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이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 뒤에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해드릴게요.
1: 판독기.
3: 정청래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합니다. 가로 열고 말로만 그런 거 아시죠? 가로 닫고. 김민석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예. 가로 열고 예. 마음이 없는 말 하려니 힘드네요. 가로 닫고 이런 속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예.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물론 우리 한판 승부에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아주 잘 따가지고 이제 들려주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는 정부 여당 함께 가야 된다. 그게 나다.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 합장성.
3: 네. 그 얘기한 거고 정청래 대표는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말라고 딱 그냥 규정해버리잖아요.
1: 국회의원 눈치 보지 네. 마라.
3: 국회의원 다수는 김민석 네. 뭐 총리 편을 들겠지만
1: 의심 네. 의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 당심 의심과 당심에서
3: 그렇죠.
1: 의원들의 마음은 뭐 김민석일 수도 있다.
3: 그런데 하지만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나를 찍어달라 내가 1인 1표 하지 않았느냐.
1: 아하.
3: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 프레임이 구분이 되네요. 이 발언에서
1: 자 이런 건 이제 논쟁도 있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다 100% 사과해라. 또 정청래 의원이 반박한 SNS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노무현 팔이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장례식까지 안 온 사람이 무슨 저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시죠? 곽우신 기자.

0: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 국제 도서전에 달려간 것도 그렇고
1: 네.
0: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노와 친문의 그 상징자분이 있는 계승자가 본인이다. 근데 김민석 총리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각을 세우려고 하자 지금 뭐 대통령과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송영일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그렇게까지 친노 친문 그런 사람 아닌데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저걸 꺼내고 온 거겠죠. 근데 다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보도도 그렇고 방명록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조문을 안 갔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과열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것까지 다시 끄집어져 가지고 회자되는 정쟁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 뭐 이튿날 갔대 하는 거 아니에요?
3: 5월 14일에 갔다고. 네. 2009년 5월 14일.
2: 한민수 비서실장이 해명을 해놨던데
1: 네.
2: 제가 내일 송영길 대표 저 인터뷰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을 하는지.
1: 요즘 그 중요한 인터뷰도 뉴스 명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한판 승부가 최고죠. 아,
1: 저희는 오직 세 분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 프로젝트 보고의 평가 좀 잠깐 해볼까요? 잠깐 전해주시죠.
0: 네.
1: 어떤 내용이었는지.
0: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1: 예.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을 했고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0: 이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서남권에 대한 반도체 신규 투자였습니다. 용인과 평택 중심 설비가 한계하다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서남권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1: 예.
0: 기업의 손실이나 위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균형 발전과 기업의 거점 수요가 일치한 결과고 앞으로 직할 담당관도 두어서 직접 이 프로젝트 챙기겠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1: 예, 짧게 노무현 사장님 평가해 주시면.
3: 아,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호남이 매우 소외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이 요건이나 조건이 다 맞아서 기업도 원하고 또 정부 시책하고도 맞아서 호남에 이렇게 대규모 반도체 기업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너무 좋고
1: 예.
3: 또 호남에만 가는 게 아니고 뭐 구미에는 뭐 경북에는 뭐 울산에는 뭐 다 여러 가지 충청권에는 뭐 이게 다 나눠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3: 이러면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큰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정말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좀 꼭 돼야 된다.
1: 예.
3: 이거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반대하려고 하거나 뭐 팔을 기업에 팔을 비틀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1: 예.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0: 예,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물론 이제 또 야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먼저 하겠습니다. 축구. 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말 내내 사실은 9가지 총 9가지 경우의 수였는데 X표를 하면서 안 됐네, 안 됐네 하다 스페인 하나만 딱 됐어요. 9개의 경우의 중에 하나만 해서 결국 탈락했어요.
1: 네, 맞습니다. 빙고가 안 됐습니다. 9개 중 3개가 하면 됐는데 예. 희망 고문 끝에 결국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0: 예.
1: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에 머물렀고요. 사실상 32강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예년으로 비교하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1: 한국 축구가 이렇게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0: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1: 네, 예. 당황을 너무 황당함을 느낀다라고 썼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번 탈락은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 규정을 했고요.
0: 예.
1: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했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라면서 문체부에 탈락 원인 분석과 재활방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0: 예, 자 홍명보 감독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사퇴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 또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
2: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 팀을 향해서 도와주신 분들 항상 잊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저 홍명보 이제 전 감독이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데 뭐랄까요? 이게 또 어떤 32강 탈락의 납품이나 뭐 이런 게 좀 전혀 좀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사퇴 발표 방식과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입장문만 읽은 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특히나 퇴장 과정에서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머니에 손을 놓은 채 나가는 장면이 중계화면 그대로 잡히면서 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본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고 했지만 여론은 굉장히 싸늘한 편입니다.
0: 자, 두 분도 저 사고 어떻게 보셨는지.
2: 사실 저는 축구를 예. 잘 몰라요. 예. 저는 스포츠를 전혀 모르는데 스포츠를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못했나? 사실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0: 예.
2: 저는 32강 못 올라갈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피파 25위라고 내가 들었고
0: 예.
2: 그 옛날에 2002년도에 내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때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그때 떨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0: 아, 월드컵 때문에 사실 탈락
2: 그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0: 아.
2: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최소한 32강은 가겠지 이랬거든요. 32강은 옛날 진짜 말하자면 16강인데 이것까지 못하고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전혀 개인적인 생각이 없었었는데
0: 예.
2: 저분이 왜 저렇게 욕을 먹냐 이제 드디어 알았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0: 자, 장 소장님 저건 사과 맞습니까?
3: 사과 아니죠. 저거는 약 올리는 것이 아닌가.
0: 약 올린다.
3: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내일 새벽 4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새벽 4시군요.
3: 그렇죠. 내일 공항에 나가야 되나.
0: 가서.
3: 계란이라도 좀 사갖고 나가야 되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은 네. 본 마음 이런 것들은 억양에서 나타나고 표정에서 나타나고.
0: 그렇죠.
3: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예.
3: 근데 저 억양 봐보세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올린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0: 예.
3: 제일 끝에 말이 뭐예요? 잘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축구 때문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이게 안절부절도 못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 어떡하나 너무 막 그런 상황인데 본인 잘 살겠대요.
0: 요거 애드립이에요. 요거 원고에 없는 거고 이제 원고 다 읽은 다음에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함께 해줬던 대기한 함께 해줬던 기자님들.

0: 에게 고맙다는 말을 애드립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 잘 살겠대.
0: 잘 살겠다.
1: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저같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예. 연봉이 뭐 한 25억이다 아니면 37억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2: 아.
1: 나는 뭐 아니 그거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코치진들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2: 나는 4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1: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팀 연봉이 이제 예.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정확한 건 안 밝히니까 모르는데 나는 뭐 돈 챙길 거 다 챙겼고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비판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우리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네. 자기 이분이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끝나면. 네. 그거를 저는 이 홍명보 감독한테 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번에 그냥 자연빵으로 안전하게 네. 무조건 16강 간다라고 많은 전망이 있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뭐 그냥 멕시코 정도한테 지거나 비기거나 하고 나머지 체코랑 남아공은 우리가 뭐 쉽게 이긴다 그런 전망이 많았죠.
0: 2승 1무 예상했다가
1: 그러면은 이제 홍명보가 16강 가고 뭐 잘해서 또 캐나다 같은 팀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8강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기 축구협회장으로 딱 물려주고 예, 본인은 물러나고 자기 계보가 다 축구협회를 계속 지배하고 이런 큰 그림과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그냥 깨져버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나 이번에 그냥 저 해가지고 축구협회장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못해내 그냥 에이 화가 난다 이러고 그냥 휙 나가버린 거 아닌가. 아하. 저거는 정말 패장의 태도가 아니다.
2: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요?
1: 아니 그럼 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지금 저거 보고?
2: 그런데 저는 홍명보 감독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나도 할 말이 많아 나도 화가 많이 났어
0: 안고 간다.
2: 이런 식의 조금 그거는 읽었거든요.
0: 예.
2: 근데 그렇게까지 홍명보 감독이 나쁜 사람일까?
1: 아니 그러니까 저 장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냐고요? 저게
2: 아니 저 그 장면을 좀 의아하게 느껴지긴
1: 아니 기자분들이 얼마 저도 고생했어요. 그런 일문일답 하면서
0: 질문도 안 받고 나가고
1: 그러니까
2: 자기도 뭔가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 방해했다든지 누가 뭘 못하겠다라든지 네. 선수들이 뭐 태업을 했다라든지
2: 아유,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저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나가는 게 맞냐고요.
2: 안 맞다고요.
1: 화가 난다고요.
2: 안 맞다고요. 알겠어요. 네.
0: 예, 한판 승부는 원팀입니다. 그죠? 자, 축구 얘기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또 공개 설전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3: 네 사실 뭐 할 때마다 공개 설전인데요
0: 예, 예.
3: 오늘도 장동윤 대표 거취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다시 장동윤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0: 예.
3: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이끌 상황인지 의문이다라면서 당이 정말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동윤 대표 내려와야 한다라고 했고요
0: 예.
3: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점과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총선을 준비할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김민수 최고위원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공개 모욕하는 거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맞받아쳤고요. 조광한 최고위원도 아전인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장동욱 대표인데 사퇴 거부 의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조건부 사퇴론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뭐 특검 이게 수용되면 나 자리에 연연 안 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어 그것도 아니다.
3: 네,
0: 사퇴 없다.
3: 맞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이랑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사퇴설이 오늘 한국일보 보도통에 나왔었습니다.
0: 예.
3: 그러자 바로 본인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면서 실제 본인이 비공개 최고위 때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0: 예.
3: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 그런다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자 오늘 최고위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격앙된 발언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 부득이 더 하는 겁니다. 우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0: 이상입니다.
1: 네, 지금 옆에서 김재현 최고가 이게 머리를 딱 감싸주면서 굉장히 지금 아, 이 상황이 힘들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장면이 화면으로 나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화면을 확인하시면 되고, 거의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언쟁을 넘어서 그 말싸움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하여튼 창피해요. 저런 모습,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할수 있는 거는 버티기밖에 없잖아요. 그냥 많은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서의 권위라든지 리더십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들이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우기는 거잖아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 앞에 저러면 안 돼요. 김인수 최고 어디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책상 치고 억양 높이고 그냥 하면서 혀를 차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국민들 보기에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예?
2: 저분들은 이제 악 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만두면은 우린 정치 생명 끝이다. 우리 다음번에 활로를 찾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거나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1: 예?
2: 한동안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의힘이 좀 저러한 분란 때문에 힘들어 할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의 모습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네. 아우, 창피해라.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저런 화면을 보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다른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해서 야, 이거 정말 저 장동의 체제 더 이상 좀 지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1: 비공개 전환됐을 때는 더 고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노 변호사님.
3: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오재준 최고도 그렇고 실제 실전에서는 뛰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 이제 관련해가지고
1: 아, 그래도
3: 오재준 의원은 뭐 이제
1: 의원
3: 비례니까 뭐 그러긴
1: 대구
3: 한데
2: 아 대구예요 대구 아니에요
3: 아 대구예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한게
1: 아,
3: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이분들이 마치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들이
2: 그러니까요
3: 싸우는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치 더 이상 못해. 사실 근데 오재준 최고는 그러지 않겠지. 그 여기서 지금 정치 못해 이거는 이제 김민수 최고에게 하는
2: 그렇죠
3: 말이겠죠.
1: 네
3: 예.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사실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모습은 그렇게까지 썩 멋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 멋있지 않았다. 예.
3: 저는 진짜 멋있지 않았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분이 진짜 뭐 완전히 정치 저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실권을 잡기 전에
1: 네.
3: 방송 인터뷰를 만나고 저희 고정으로 출연한
1: 아,
3: 사람이었는데
1: 예.
3: 그때도 보고 그랬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확실히 이제 정치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계파도 내지는 내가 누구랑 같이 편을 먹어야지 어떻게 잘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어떤 힘을 가져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항상 변질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복당돼서 들어오면
1: 예.
3: 또 완벽하게 또더 정말로 복잡해지겠구나 좀 기대가 됩니다.
2: 결국에는 정정식 원내대표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있고 여러 초재선 의원들도 만나면서 당내 분위기나 의견을 좀 취합 중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신동욱 김재원이 두 분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정식 최고위원의 메시지와 행보에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국민의힘 징계를 위한 윤리위를 다음 달 6일, 7월 6일에 예고한 상황인데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한동훈파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누가 징계한다는 얘기, 징계된다는
4: 일단
1: 얘기입니까?
4: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인사,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치킨 같이 먹었던 그런
1: 네.
4: 분들이
1: 사진을
4: 예, 해당
1: 찍었던. 네.
4: 행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올라간 셈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이제 대한과 미래 소속으로서 당대표 사퇴를 해서 요구했던 뭐 김재석, 김용태
3: 김재석.
4: 이런 의원들도 징계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죠.
1: 현역은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분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 근데 뭐 지금 사실 어차피 확 밀려있는 거 한두 명더 이르나 뭐 하나 개원선만 유지하면

0: 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 만약 그런 전선에서 뭐 이 사람들이 설마 민주당 편을 가겠어라는 안일함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장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1: 예.
0: 굉장히 올림픽 공원을 가면서 계속 힘을 얻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주말에도 갔다 왔고 바로 주말에도 오늘 기자 오늘 저기 국회에서도 관련된 분들 국회로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따로 하고 하면서 굉장히 높게 추켜세웠단 말이죠. 예.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의 지지가 확고히 있다고 하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데 실제 원내 기류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역풍이 더 강하게 불 텐데 그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1: 자, 해당의 징계 1순위 일각에서는 진종호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장 수장님 예상해 주세요. 누가 1순위입니까?
2: 아니 근데 징계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징계 안건이 안 될 것 같고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뭐 북구갑에 집을 얻어놓고 뭐 지원 유세할 거다 뒤에서 조용히 한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우재준 뭐 박 배현진 이런 분들을 다 징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 박정훈
2: 이렇게.
1: 예.
2: 아 그걸 어떻게 징계해요? 또 가처분되면은 또 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반복되면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1: 예.
2: 오늘이 진짜 장동현 안 되겠네. 그러한 확신만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3: 근데 어차피 최고위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은 본인은 예. 뭐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1: 예.
3: 그리고 최고위원 네 명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쪽 사람들 그 누구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장희동혁 대표 걱정하지 마 이미 식물 대표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이제 신경 안 써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1: 아하.
3: 믿는 건 오로지 책임당원들 뿐일 텐데 지금 책임당원들도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1: 예.
3: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지금이라도 뭔가 어쨌든 선거도 생각보다 잘 된 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1: 예.
3: 조금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혹은 자기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1: 예.
3: 뭔가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그렇게 정치적인 활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의 참모나 네. 측근이라면 버티라고 그러겠어요.
1: 뭘 버텨?
2: 당대표직 버티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그냥 혼자 남더라도 옆에 주위에 측근들 없더라도 그냥 당대표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갖고 가라. 그런 다음에 친윤들과 거래를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당대표직에 도전을 해라. 그렇게 조언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가 않죠.
3: 다시 한번 당대표직에 도전하라고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장동영의 측근이라면 그렇게 해서 당대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해 예. 나가라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3: 본인 말에.
2: 그렇죠.
1: 곽우신 기자도 사퇴 가능성 없다.
0: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고요.
1: 그러니까
0: 할 거면 이제 비대위를 통한 것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소위 말하는 키맨이라는 분들이
1: 신동욱, 김재원
0: 네, 설득될 만한 정치력을 친한계가 발휘할 수 있을까 얘기는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여기까지 자 천희호 형이 그리고 우신이까지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서울 등 중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모습인데요.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5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고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가끔씩 구름이 끼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최대 4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이번 주는 한낮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SBS 박종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2부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0: 예. 자, 의원님 일단 오늘 그 대통령이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를 했는데 네. 요것도 좀 의원님 의미 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1: 대단히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도를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대단히 큰일 했다고 봅니다.
0: 예. 네. 어떤 부분 좀 인상적이셨을까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총 2,655조,
1: 네.
0: SK 최태원 회장은 2,100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비현실적인 숫자여가지고.
1: 네, 천조, 이천조 이러니까 이게 막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0: 사실 천억, 이천억도 엄청 큰 돈인데 아, 이게 지금 조 단위로 천조니까, 이천조니까.
1: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좀 넘는 정도인데
0: 아, 예.
1: 예산에 한 선호 3, 4년 예산을 쏟아붓는 거라서요.
0: 네.
1: 대단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큰 일을 결정하셨다라고 봅니다.
0: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제 광주도 있지만
1: 예.
0: 또 영남도 있고 울산도 있고
1: 네.
0: 뭐 좀 이렇게 충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한 흔적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
1: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 뭐 모두부터 제가 야당을 타박하기는 좀 그런데
0: 예, 예.
1: 야당에서 나오는 태도나 입장들이 아, 좀 아쉬워요.
0: 전당대회용이다.
1: 아유.
0: 아니, 전당대회용으로 정권을 2천조, 4천조를
1: 정권을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0: 예.
1: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0: 예.
1: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일이라
0: 예.
1: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0: 뭐 예.
1: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진행돼야 될 프로젝트잖아요.
0: 예.
1: 그래서 너무 정략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를

0: 몰고 가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거다, 지지받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되니까 파탄한 것이다.
0: 삼성하고 SK가 돈 안 되는데 가겠습니까?
1: 아, 지금 제일 시총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고 주식 때문에 난리인데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당연히요. 그리고 네. 해외 자본, 즉 주식에서의 해외 자본 점유율이 상당한데 네. 돈 안 되거나 수익에 네. 만약에 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하면 네. 그분들 자리가 위태로워요.
1: 배임이죠.
0: 예,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돈이 되는 일이고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라고 봅니다.
1: 예,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0: 다국적 기업이죠.
1: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판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자, 그리고 또 의원님 모신 김에 지금 당내 갈등이 좀 격화된 상황인데 내일 모레죠 7월 1일 수요일에
0: 네.
1: 이제 의원님 모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오찬을 하신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죠.
1: 예.
0: 그잖아요. 뭐 정당이 다르든 정당이 같은 거와 상관없이 예, 예.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려 야, 너무 좀 늦게 만난다라는 가문 있죠. 왜냐하면 두 대통령 공이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거든요.
1: 그렇죠.
0: 공통점이 있어요. 탄핵 직후에 치러진.
1: 맞네요.
0: 때문에. 네. 그래서 진즉에 좀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이
1: 예.
0: 민주당을 둘러싼 상황이
1: 예.
0: 녹록치 않다 보니
1: 예.
0: 일상적인 오찬이 되게 주목받는 예. 그런 오찬이 되어버렸죠.
1: 예. 사실 이번 오찬을 앞두고 사실은 지금 당내 갈등,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내 갈등이 지금 굉장히 커질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의원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0: 밖에서 많이 걱정들 하시죠.
1: 의원님 안에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안에서 느끼기 어떠세요?
0: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1: 아, 불안불안하세요? 네,
0: 불안불안하고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뭐가 불안하세요?
0: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0: 모든 정당은 갈등을 네. 안고 삽니다.
1: 네.
0: 왜냐하면 권력을 지어야 되는 곳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는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기를 올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러한 큰 대의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 예.
0: 그런 모습을 보고 즉 그런 집권 여당의 태도를 보고
1: 예.
0: 국민들이 지지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럴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우리 당이 민주당이 네. 얼마나 잘 극복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1: 그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분의 만남이
0: 네.
1: 이런 갈등을 뭐랄까요? 그래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우지 못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0: 우선 두 분의 만남을 당내 정치적으로 너무 예. 협소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예. 왜냐하면 직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대화 나누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한반도 평화라든지
1: 예.
0: 북의 핵무기의 고도화 문제라든지 미국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히 함께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김정은 네.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잖아요.
1: 맞아요.
0: 정상 레벨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 네.
0: 국내 정치적으로만 너무 한정해서 보지 말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또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좀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1: 예.
0: 기대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까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죠.
1: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실까요?
0: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1: 고민을 하셨다.
0: 예, 예. 두 분 대통령께서 만났을 때
1: 예.
0: 당이 겪었던 위기를 극복해왔던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예.
0: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1: 예.
0: 평산을 찾아서 명문 정당을 만들자라는 조를 신조를 만들어내면서 네, 네. 당내 통합을 이끌어냈던 적도 있고요.
1: 아,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그렇죠. 문해서 예. 명문 정당을 만들자. 예.
0: 그때도 당이 조금 흔들린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0: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0: 예. 네. 자, 근데 지금 당내 갈등이 좀 많이 격화되면서 이게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네. 다스베이다
1: 네.
0: 유시민 작가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네. 그 재건축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론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한 사람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건축이라는 건 기존 아파트 다 허물고
1: 맞습니다.
0: 이제 새로 시행사 시공사 와서 다 짓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지나치다 혹은 네. 과하다 뭐 이런 표현을 네. 했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1: 정말 역시 유시민이다. 비유를 너무 찰지게 하잖아요. 아, 재건축, 증축 뭐 이런 부분들.
0: 아, 계속 네. 그래서 막 회자되고 있어요.
1: 네. 그런데 네. 네. 저는 네. 유시민 작가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민주당,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0: 아, 예.
1: 정치의 본령은 듣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0: 네.
1: 유시민 작가가 국무총리도 고사하고 네.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리고 이때까지
0: 예.
1: 살아온 서사가 있고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을 대해서 잘 듣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예, 예.
1: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0: 예.
1: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유가 찰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거칠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죠.
0: 후자로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체감은.
1: 그러니까 거치니까 긁힌 거죠.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않고 그 비유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0: 예.
1: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던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런데 길은 열었으면 좋겠다.
0: 길은 열어라.
1: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국민들 앞에 어떻게 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이 처해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0: 일단 유시민 작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원님처럼 뭐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하신 분 있지만
1: 네.
0: 이제 표현이 약간 거칠어서 좀 격앙된 반응을 한다거나 오히려 유시민 작가 갈라치게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비판하신 분도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1: 네.
0: 의원님 들으시기에 유시민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 혹은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1: 지금 상황에 대한 경고 아닐까요?
0: 경고.
1: 네, 경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경고의 예고편으로 봤거든요. 경고까지는 아닌데
0: 예.
1: 뭔가 이게 좀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 페널티 또는 카드를 옐로 카드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
0: 예, 예.
1: 라는 경고의 예고편 정도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거기다 좀 더 나가신 것 같아요.
0: 예.
1: 이거는 경고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꼬이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럼 그 진정성을 잘 받으면 좋겠다.
1: 그렇죠. 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토론의 영역입니다.
0: 아,
1: 그 부분에
0: 예.
1: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0: 알겠습니다.
1: 없죠. 근데 그거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같은 팀이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포함되는 그 멸칭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다섯 글자.
1: 네.
0: 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서 그 다섯 글자는 되고 수박은 되는 거냐? 그 혐오의 뚝이 무너지는 걸 유시민 작가는 왜 막지 않았고 우리는 방어에도 실패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1: 고민정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0: 이해하려고 노력 이해 안 되세요? 예. 저 이해가 근데, 좀 되는데.
1: 아, 이해 되세요? 그런데 네. 주요하게는 예. 지금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던지는
0: 예.
1: 주제가 뭐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하죠. 보자 하는 건
0: 네.
1: 멸시나 조롱이나 그런 정치를 하지 말자.
0: 네.
1: 정치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0: 네.
1: 메시지잖아요.
0: 네.
1: 다르지 않다고 봐요.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도. 다만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각자가 서에 있는 위치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고민정 의원은 고민정 의원이 서 있는 위치에서
0: 예.
1: 유시민 작가는 유시민 작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저는 약간 의원님이 유시민 작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1: 네.
0: 지금 많은 방송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잖아요.
1: 네.
0: 유시민 작가는 그 비판을 잘 듣고 계십니까?
1: 뭐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0: 예.
1: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0: 예, 예.
1: 유시민 작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0: 아, 예.
1: 평론이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그 평론도

0: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했던 그렇죠. 평론들이 그렇죠. 이때까지 서사가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들어야 될 사람은 저 같은 정치를 하시는 하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평론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야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평론은 여러 가지 평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 예, 예, 예. 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유시민 작가 비판한 거에서 이제 많은 젊은 평론가들이 비판하거든요.
0: 네.
1: 촉법이라고. 예, 촉법 평론가 예. 혹은 뭐 잭라이프를 들은 뭐 젊은 건달. 아,
0: 진짜 비유가 찰지더라고요.
1: 뭐, 본인은 늙은 건달.
0: 예.
1: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약간 비하하는 표현 아닙니까? 약간 이제 나이에 적고 마음에 상관없이 예. 그 평가의 평론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아 그럼 그 말은 나도 한번 수용해보겠다라고 만약 유심 작가 나왔다면 진보 진영의 젊은 소위 촉법 평론가들도 뭔가 좀 수그러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갈등 상황이. 지금 더 해요. 지금 방송에서. 혹시 보셨어요? 그런 방송들?
0: 방송은 제대로 안 봤고요.
1: 보셔야 될 것 같은데.
0: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비유가 찰지고 좀 거칠다.
1: 그렇죠.
0: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만
1: 예.
0: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보지 않고 어. 그 비유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 예, 예.
0: 비유가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 예. 상대가 말하려고 하시는 그 화자의 본질이 뭐냐를 보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본질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계속 뭐라고 타박을 하면 그건 진정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공론이 진행되는 것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 그 본질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향한 경고.
0: 맞습니다.
1: 경고.
0: 네.
1: 그러면 어떤 개혁작업 미진하다?
0: 개혁작업,
1: 검찰개혁이 느리다?
0: 뭐 그런 거죠.
1: 네.
0: 뭐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게 네.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 이 시기를 놓치면 어허. 오히려 검찰로부터 역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있는 거고
1: 네.
0: 지지 기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예. 네. 네. 그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 개혁 속도가 느린 것 같긴 합니다.
0: 뭐 보안수사권 이미 결론이
1: 결론 난 건데.
0: 예, 난 거죠.
1: 어.
0: 예. 다만 속도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속도. 예. 속도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 아 이거 한다고 했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지면 어느새 또 좀 그것을 늦은 시간에 그걸 또 꺼낼 수도 있다라고 오해 혹은 의심?
0: 그런 겁니다. 이게 형소법을 바꾸는 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
0: 바꾼다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럼 지난 1년 동안 빨리빨리 하지 왜 속도를 늦췄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신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이제 안에서 보면 그러저러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겠죠.
1: 예, 예.
0: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또 토론의 영역이긴 한데
1: 그
0: 속도가 늦다 보면 결국 물리적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에서 오시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1: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아까 질문 아까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드려보면 이제 멸칭이 있잖아요.
0: 네.
1: 의원님도 아시는
0: 네.
1: 그 문 대통령의 네. 성함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멸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불쾌해하신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0: 네.
1: 혹시
0: 누가 그러던가요?
1: 평론가들.
0: 제가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데.
1: 네, 그러니까요.
0: 저는 일단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1: 네.
0: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하시죠.
1: 아, 네. 네. 그냥 짐작하는 거일까요, 그러면?
0: 그런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1: 네.
0: 가만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1: 그러니까요.
0: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예, 예, 예.
0: 그걸 확인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1: 어.
0: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치가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모아가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1: 예.
0: 정치가 그동안에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그런 거에 대해서 기생하지 않았나? 라는 반성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난주 사퇴를 했죠. 근데
0: 네.
1: 이제 정 대표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네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계승 얘기를 하셨어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적통 논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적자냐. 차기 당대표. 왜냐, 뭐 의원님 더 잘하시잖아요. 차기 당대표는 이제 1년 10개월 후에 총선 공천까지 지휘할 사람이고,
0: 예.
1: 만약에 그 공천 결과에 따라서 4년 후 차기 대선에 중요한
0: 맞습니다.
1: 대권 주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시는 거잖아요.
0: 저는
1: 네.
0: 그 뿌리는 너무 중요하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라는 게 중요하고 뿌리는 깊어야죠.
1: 네.
0: 그래야 가지가 넓게 치고 아. 많은 사람을 포괄하니까 아. 뿌지는 깊게 좋습니다. 다만 네. 전대를 앞두고 네. 적통론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당이든 정부든 이어달리기란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전에 했던 정부든 당의 대표든 이런 걸 잘 받아 안아서 가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적통이야, 네가 적통 아니야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네. 별로 그렇게 당에도 도움 안 되고 네. 개인으로도 전 도움 안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회경제적 이슈와 아젠다들을 끌고 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1: 그러니까요.
0: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봐요. 아. 자,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
1: 예.
0: 그리고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바꿀 그러니까. 거냐에 대해서 에이. 책임 있게 제시를 하고 그걸로 경쟁을 붙어가는 게 제대로 된 전당대회라고 보고요. 그러는 후보가 저는 당대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아, 그런 후보가 보이십니까?
0: 현재로서는 워낙 이게
1: 아직 공약이 안 나왔으니까
0: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1: 언론 탓인가요?
0: 아닙니다. 보통의 물이 좀 지저분할 때는 조금 기다려보면
1: 흙탕물이
0: 가라앉죠. 아. 그러면 이제 좀 보여질 거라고 봐져요.
1: 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 본격적인 흙탕물 아직 안 생긴 것 같은데요. 아직 전당대회 출마 선언도 안 하셨고 두 분이.
0: 예.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예. 당에 있는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번 전대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보여주는 전대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전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전 투구식으로 네. 사소한 부분 어찌 보면 네.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1: 네.
0: 국민을 이끌어갈 정책 아젠다로 다투는 전대가 되었길 바라고 그러면 당장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 아, 예, 예.
0: 종국에는 네. 그런 정치가 성공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사실 의원님이 국정상황실장 하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정부 핵심 국정 운영의 핵심인데
0: 네.
1: 1년 지났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갈등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죠.
1: 예.
0: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예. 2028년 총선 때까지 1년 10개월 정도가 선거가 없는 해예요.
1: 그렇죠.
0: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큰 선거가 없는 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1: 그러니까.
0: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1: 아.
0: 그래서 지금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나 그림들을 정부는 그리고 있을 겁니다.
1: 예.
0: 아, 이 시기에는 뭘 하고 뭘
1: 맞네요.
0: 하고
1: 예.
0: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외풍이 덜 하거든요. 정치적 외풍이. 선거가 한번 있으면 뭐 이렇게 많이 바람이 부니까요.
1: 예.
0: 그런 속에서 당이 좀 중심을 잡아서
1: 예.
0: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은 분명히 있을 거죠.
1: 아.
0: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당이 이렇게 저렇게 막 갈등 국면 양상을 보여주는 건 유쾌하지는 않죠.
1: 의원님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제가요?
1: 예. 당대표 생각 없으십니까?
0: 예, 생각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민정 의원은 생각 있는 것 같습니까?
0: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 의원님께도 네. 고민을 나누셨습니까?
0: 예, 저한테도 고민을 이야기했고요.
1: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0: 저는 잘 생각하셔라.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1: 예.
0: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긴 하나 우리 당이 보다 좀 젊어지고 보다도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고민정 의원 같은 젊은 뭐 상대적으로 젊은
1: 예, 네. 예.
0: 뭐 왜냐면 내일 모레 50인데 젊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1: 예.
0: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이 나가시는 게 좋다.
1: 예.
0: 다만 지금 상황과 구조가 그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거다. 뭐 잘 판단하셔라고 말씀드렸어요.
1: 중립적인 조언을 하셨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인생이 걸린 건데 어떻게.
1: 자, 국조특위 간사세요.
0: 네.
1: 지난주 이제 선관위 대상으로 1차 기간 보고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0: 엉망진창이었어요.
1: 엉망진창이었어요.
0: 네. 선관위가 여전히
1: 어떡합니까?
0: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선관위원장이나
1: 네.
0: 선관위원들이 전혀 뭐 반성하는 말로는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 진정성이 없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으로 좀 와달라
1: 네.
0: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증인 채택을 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국조가 늦게 출범해서
1: 네.
0: 증인 채택을 못하고 협조를 보낸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비상근 선관위원들이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선관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차대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나와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 2차 보고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데
0: 네.
1: 이제 내일 모레네요.
0: 네네.
1: 증인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70명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0: 그 지난번에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번에.

0: 얘는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안 온다면
1: 예.
0: 저희는 뭐 고발을 하든지 동행명령장을 내든지 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합니다.
1: 사실 선관위를 공격하는 건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하나 지금 워낙 지금 해왔던 것들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그럼 앞으로 이제 현장 조사 청문회도 이어질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0: 무풍지대, 지혜 법권지대가 네. 돼버렸어요. 네.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니 책임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이긴 한데 선관위 스스로의 책임성을 놓쳐버린 예. 섬 같은 조직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 선관위가 너무 관료제에 포획돼 있는 겁니다.
1: 예.
0: 선관위는 선관위로 들어오면 평생 그 직장에 있거든요.
1: 정규직.
0: 타 부처로의 교환이 쉽지 않아요.
1: 아.
0: 그러니까 완전 고여있는 무리예요.
1: 예.
0: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처가 좌지우지하는 구조 내에서 예. 즉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들은 비상근이에요. 한 분 빼고
1: 예.
0: 전부 다.
1: 어허.
0: 그러니 이분들은 불쾌해요. 선관위위원이라는 직업이 한 달에 한 번 출근하시고 뭐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실권은.
1: 이거 여기서 찍으시면 되고요. 다 조당 찍으시고요. 맞아. 이렇게 예. 해주셔야 되고요.
0: 예.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예. 회의하고 식사하고 수당 받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회의 참석했는데 400만 원 넘는 수당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좋은 직장이네요. 좋은 직업.
0: 좋은 정말 꿀보직, 꿀부캐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직업은 있으니까. 네. 본직은.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바꿔야지 이번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다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걸 배분을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능력이 없으니.
1: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0: 오늘 저희 당은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1: 아, 예, 네. 예.
0: 근데 사실 지금은 검경 합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은 조금 뒤에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1: 예.
0: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1: 여기까지. 해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CBS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0: 길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울적한 시간에 슬픔을 보태 권태로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원으로 나가 살랑거리는 관목들이나 해질녘 오므라드는 꽃잎들에 물을 주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느끼게 된 불행한 감정을 떨쳐낼 온갖 구실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비록 울적할지라도 후회 없는 시간은 환영이다. 책 속 이야기, 파스칼 키냐르 행복한 시간들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21번째 페이지. 월드컵 문어는커녕 세발낙지 등극에도 처참히 실패한 비운의 예언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일부러 틀렸냐 하면 세발낙지가 발 세 개 낙지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1: 무슨 상관이에요 틀린 거랑.
2: 왜? 아, 그래서 세발낙지가 한 번 더 언급되기 위해서.
1: 오늘의 주제는 이번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고 우리와 달리 조 2위로 깔끔하게 32강 진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일명 드록신, 아프리카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썸문답에서 성킴 씨도 드록바에 대한 팬심을 어필하신 적이 있는데요.
2: 네.
1: 이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전쟁을 멈춘 축구 영웅, 뭐 검은 예수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고 하던데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2: 드록바는 드록신이라고 부르고 첼시의 역사는 거의 다 드록바의 역사죠.
1: 드록신은 사실 우리나라 팬들이 부르는 거예요.
2: 우리 아그타 다나 영구센 드록신이라고 하면 이해 못하죠. 드록신 What is that? 이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첼시의 역사는 거의 뭐 드록바와 함께 했고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선수 안녕하세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이요. I'm your energy. 전에는 프리미어리그를 우리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1: 많이 볼 기회도 없었고
2: 볼 기회도 없었고 보통 새벽에 하니까 그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입덕을 하셨는데 입덕을 하신 후에 갑자기 드록바! 드록바!
1: 그렇지 그렇지.
2: 그것 때문에 맨체스터에서 첼시로 갈아타신 분들이
1: 첼시 팬들 엄청 생겼죠.
2: 많습니다.
1: 그때 맨유의 대항만은 첼시 정도였기 때문에
2: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모스크바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 우리 퍼거슨 감독의 네. 맨체스터와 네. 그다음에 첼시가 붙은 최고의 경기였는데 아, 거기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죠. 하여간
1: 근데 자국에서 왜 이렇게 영웅시 되는 거예요?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만은 아니잖아요.
2: 드록바가 그 일단은 프랑스에서 아, 그 클럽 활동을 했지만 네. 영국에서 또 활동을 했지만 국적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아, 이중 국적이요.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라는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거기서 6살까지 살다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 이민을 갔는데

0: 왜 우리가 지금 검은 예수라고 부르고 그 드록바를 이제 평화의 축구 전도사라고 부르냐? 네.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드록바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요. 어허.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국가대표를 어디로 가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제2의 고향인 프랑스 국가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출생지이자 모국인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대표가 될 것인지 어디 가실래요?
1: 제가 드록바라면?
0: 드록바라면?
1: 드록바라면?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겠습니다.
0: 한국으로 귀화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렇죠.
1: 그래서 박지성 선수 패스 받고 예, 골 넣어야죠. 예.
0: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1: 프랑스에서도 귀화를 당연히 제의할 만큼의 실력은 그 담보가 된 거고.
0: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이미 탑 클래스였고 코트디부아르는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국가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를 선택합니다.
1: 태어난 조국을.
0: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조국도 조국이지만 당시 그 당시에 조국인 코트디부아르가 반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전 중인 조국 코트디부아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우리 조국을 이끌고 국가대표팀을 본선 무대에 올리자. 그러면 분열된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참가를 한 거거든요.
1: 월드컵 본선에 코트디부아르를 진출시키자.
0: 그리고 결국에는 본선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진출을 시키자마자 락커룸에서 대본에도 없던 어떤 퍼포먼스를 해요. 네. 기자들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마이크 좀 달라고 하면서 즉흥적으로 지금 내전 중인 우리 코트디부아르 우리 뭐 정부군이든 반군들이든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코트디부아르 국민 아닙니까? 잠깐 총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손을 잡읍시다라는 읍소를 해요. 자기도 몰랐어요. 저게 큰 반향을 일으킬지. 네. 그 저 영상이 한 계속해서 코트디부아르 TV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된 다음에 실제로 기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정부군과 반군이 감동을 해가지고 진짜 총을 내려놔요.
1: 이게 진짜 될 줄은
0: 몰랐을까?
1: 알았을까?
0: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진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네. 드록바가 퍼포먼스가 이제 골을 넣은 다음에 손을 양옆으로 쫙 이렇게 펼쳐요.
1: 그렇죠. 그렇죠. 시그니처 포즈죠.
0: 시그니처 드록바의 네. 그 퍼포먼스거든요.
1: 셀레브레이션.
0: 셀레브레이션이요. 네. 그래서 저 평화의 전도사 드록바와 이 퍼포먼스 셀레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검은 예수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1: 워낙 유명하고 뭉클한 장면이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썸문답에서는 그렇다면 드록바는 왜 저렇게까지 영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야 했는가? 코트디부아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구 얘기가 아니면 코트디부아르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생소한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나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 빼고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요. 아프리카가 해골처럼 보이죠.
1: 해골처럼 보인다. 약간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0: 오, 그 서아프리카 네. 툭 튀어나온 서아프리카의 남쪽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초콜릿으로 유명하죠.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코트디부아르인데 코트디부아르가 영어로 아이보리 코스트예요.
1: 옛날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했죠.
0: 저도 네. 아이보리 코스트로 배웠는데 네. 그 지금은 코트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은 아이보리 코스트, 프랑스어로는 코트디부아르.
1: 같은 의미라는 거죠?
0: 같은 의미입니다. 예, 예, 예. 아이보리가 뭐죠?
1: 코끼리 상아.
0: 코끼리 상아죠. 비누라고 하신 분 가만히 계세요. 아이보리는 상아입니다. 네. 코스트는 연안이죠. 예. 저 지역이 전통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코끼리가 많이 자생하던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이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룬 것처럼 네. 포르투갈이 서아프리카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네. 코끼리가 많으니까 야 잡으라고 상아 가지고 이거 아마 저희가 잡지사에서 다뤘을걸요.
1: 어떤 거요?
0: 상아를 뽑아서 유럽에 수출한 다음에 이걸로 뭐 했냐?
1: 당구공?
0: 당구공도 있었죠. 그렇죠. 당구공이랑 그 전에 네. 체스말.
1: 아 체스말.
0: 체스말을 와. 상아로 만들었어요.
1: 상아 무역을 했구나.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야 코끼리 잡아 코끼리 잡아. 잡아서 상아를 뽑은 다음에 그걸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무역항이 있던 곳이 코트디부아르예요. 예.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아이보리 코스트였고
1: 국명이 약간 저 나라 사람들한테나 저 나라 코끼리들한테나 되게 가슴 아픈 국명이네요.
0: 그렇죠. 약간 흑역사죠. 그리고 나중에 저 아이보리 코스트가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 이름도 프랑스 명인 코트디부아르로 네. 이제 그 바뀌게 되는 거죠.
1: 포르투갈 사람들이 상하 무역을 하던 곳인데 왜 프랑스령이 됐습니까?
0: 이게 왜 그러냐? 네. 긴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19세기 후반쯤에 비스마르크라는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이 등장합니다. 비스마르크.

0: 마르크.
1: 네. 가요.
0: 네.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나?
1: 아시다시피 비스마르크가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박살낸 다음에 그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아, 독일 통일선을 하고 독일 제국을 만들잖아요.
0: 프랑스한테 굴욕을 안긴. 예.
1: 대굴욕을 안겨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 비스마르크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현상 유지와 유럽의 각 열강들의 관심을 대륙 밖으로 돌리자. 예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0: 네.
1: 자, 우리 뭐 프랑스와 영국 등등등등등, 우리 또 유럽 열강 친구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찌뽕 해놓은 데 많죠. 그걸 확실하게 우리 줄거가지고 우리 식민화를 합시다.
0: 아.
1: 라고 이른바 베를린 회의 결과문을 발표를 합니다.
0: 예, 예.
1: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열강의 관심을 대륙 밖으로
0: 돌리자.
1: 옮겨가지고 신생국가 통일 독일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0: 아하.
1: 그러니까 어 그래? 뭐 비스마르크가 제안도 했다.
0: 네.
1: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한번 줄 긋자. 해가지고 마음대로 줄을 그어요.
0: 네.
1: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게 뭐냐면 줄을 긋기는 그 시대 실효 지배를 하는 곳을 중심으로 그어라. 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등이 쭉쭉쭉 줄을 긋습니다.
0: 아프리카 국경 보면 자대구 그은 것처럼 직선처럼 돼 있죠. 예.
1: 그런데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트디부아르 해안가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그 상륙을 해가지고 코코아 농장을 운영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0: 예.
1: 조건이 뭐였냐면 예. 실효 지배한 것만 네 땅이잖아요.
0: 그랬죠. 예.
1: 프랑스가 위다시 골고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해안가밖에 없는데.
0: 아, 실효 지배를 못하고 있나?
1: 그렇죠. 이 광안리 해운대만 하면 안 되겠다. 동네 범어사 이쪽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네. 예.
1: 그래가지고 내륙 지방에 있는 추장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0: 어떻게요?
1: 우리 우호 조약을 맺자.
0: 아.
1: 그 원주민 추장들도 네. 우호 조약이니까 그냥 뭐 도장 찍은 거예요.
0: 아, 실효 지배 그 외피를 쓰려고 그랬구나.
1: 맞습니다.
0: 아.
1: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보여준 거예요. 그 유럽 연합군이 예. 봐라. 이거 우리가 그 안쪽 내륙 지역까지 점령했다는 증거다. 우호 조약이라고 되는데 아이고 아니라고 이거. 이거 이게 잘못 쓴 거라고. 그 핑계로
0: 네.
1: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의 해안가와 내륙 지역까지 다 프랑스가 먹어 버려요.
0: 아.
1: 그리고 그 이후부터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0: 그게 1893년입니다. 그때부터 코트디부아르는 7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견디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인 탈식민지 바람을 타고 코트디부아르도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1: 펠릭스 우프에 부아니.
0: 우프에 부아니 대통령.
1: 우프에 예. 부아니 대통령.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 정계에서도 의원으로 활동한 친프랑스계라기보다는 그냥 반프랑스인이에요.
0: 예.
1: 펠릭스 우프에 부아니요. 저 양반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0: 네.
1: 원래 반이 이제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그 독립을 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약간 다른 정책을 펼쳐요. 다른 국가들은 이를 바득바득 깔았거든요.
0: 누구한테요?
1: 유럽 열강들에게.
0: 유럽.
1: 야, 니들이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 영국 너희들
0: 아,
1: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네. 저기 이제 우프에 부아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 네, 어떻게 했나요?
1: 우리가 프랑스와 적대 관계가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어차피 내가 프랑스 반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프랑스와 손잡고 친프랑스 정책을 펼치자.
0: 가슴 아픈 역사를 조국에 준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리적으로는 프랑스랑 친해져야 된다.
1: 손잡자 해가지고 프랑스의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을 다 갖고 들어와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코트디부아르는 공식적으로 공용어가 프랑스어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프랑스인들이 당시에 그 아이보리 코스트 해안가에 코코아 나무를 심어 놓은 건 맞아요.
0: 네.
1: 일단 개별 농장이었거든요.
0: 네.
1: 이거를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프에 부아니가
0: 네.
1: 딱 보니까 코코아 나무, 카카오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이거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자. 하면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이제 실시를 해요.
0: 아, 예.
1: 우리나라의 미래는 카카오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와가지고 다 키우라고.
0: 네.
1: 땅 주인 따로 있냐.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이다.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외국 사람, 외국 자본 다 들여와도 된다는 건가요? 예.
1: 그것도 그렇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트디부아르 내전을 이해하시려면 남부에 있는

0: 그 해안가는 네. 카톨릭 교도들이 주로 많습니다.
1: 어, 네네네.
0: 그리고 북부 내륙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1: 어.
0: 당연히 남부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이 농장을 많이 운영을 했겠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상대적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해라. 남부에서.
1: 아, 네네.
0: 그러면 돈 줄게.
1: 북부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거죠.
0: 이주해서 예. 여기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1: 쓰고.
0: 노동자로 아. 일하면서 월급 받아라.
1: 예.
0: 이 시스템이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경제 불균형이 시작은 됐어요.
1: 아, 하지만 경제 성장은 전체적으로.
0: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 불균형이 잠깐 아하. 묻힌 거죠.
1: 네.
0: 근데 이때 너무나 카카오 농사가 잘 돼가지고
1: 네.
0: 고속 성장을 합니다.
1: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연평균 7에서 10%의 고도 성장을 이뤄냅니다. 예.
0: 그러면서 이때 카카오로 인한 고속 성장으로 인해서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아이보리안 미라클, 아이보리의 기적이라고
1: 오.
0: 불렀어요.
1: 네네.
0: 그리고 당시 수도였던 아비장이라는 그 도시 저기요.
1: 아, 네.
0: 아비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카카오 팔아가지고 소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오죽했으면 아프리카의 파리다.
1: 아프리카의 파리다.
0: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이후 어쨌든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서 화려한 전성기를 맞게 되는 코트디부아르인데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이 카카오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또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고요.
0: 1980년대 때 그 카카오의 가격이 추락을 해요.
1: 어허.
0: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왜죠? 예.
0: 하나, 카카오가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한번 심어봐? 너도 나도 심었겠지요.
1: 공급이 많아지는구나.
0: 그 70년대 중반부터 심었어요.
1: 네.
0: 보통 이게 심은 다음에 대규모로 이제 수확할 때까지는 보통 한 5년, 6년, 7년이 걸리니까
1: 아, 네.
0: 이때 옆에 특히 가나가
1: 아.
0: 초콜릿을
1: 아, 가나 유명하죠.
0: 가나가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 아니에요.
1: 예? 네? 뭐라고요?
0: 가나다라 마바사의 가나가
1: 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예. 송창식 선생님 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0: 예, 예. 특히 가나에서 네. 똑같이 카카오를 많이 심었어요. 이쪽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80년대 초반이었어요.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가격 폭락. 게다가 1979년 뭐가 있었죠? 이란에서
1: 오일 쇼크.
0: 오일 쇼크. 이란 혁명 이후에 2차 오일 파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 폭망이에요. 누가 카카오를 사 먹습니까?
1: 그러네.
0: 그래서 80년대 때 카카오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1: 네.
0: 코트디부아르도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 간의 어떤 계급이랄까요? 그런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혼돈의 시기에 코트디부아르 현대사를 흔든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0: 일단 93년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프에 부하니가 사망을 합니다.
1: 한 30년 넘게 장기 집권을 그렇죠. 하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이 이 나라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1: 네.
0: 일단 그 카카오 가격 폭락하고
1: 네.
0: 정치적으로 이제 1인 독재였지만 이 사람이 없어 버리면 정치적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서 잘 살았을 땐 몰랐는데
1: 네.
0: 경제가 폭망하니까 야, 북부에서는 야, 너희들만 왜 잘 사는 남부? 우리도 좀 약간 같이 잘 살자. 남부에서는 야, 농장은 남부에 있었는데 지금도 남부에 있고 왜 우리가 번 돈 너희와 N분의 1로 나누냐.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가운데 두 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1: 누굽니까?
0: 와타라? 그다음에 그바그보.
1: 로랑 그바그보.
0: 네.
1: 그리고 알라산 와타라.
0: 네. 와타라!
1: 예.
0: 그바그보. 와타라는요.
1: 네.
0: 아,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1: 펜실베니아
0: 대학교 경제학과.
1: 그럼 그바그본 바보입니까?
0: 예? 아니야. 아니 왜
1: 와타라는 왜 똑똑하다 그래요?
0: 아니야. 그 말 한 적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와타라.
0: 와타라 같은 경우에는
1: 네네네.
0: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에요. IMF에서 일을 했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리고
1: 네.
0: 코트디부아르에서 경제부 장관과 총리까지 했던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부모님이 부르키나파소 있죠.
1: 부르키나파소. 예.
0: 코트디부아르와 북쪽을 맞대고 그렇죠. 있는 그런 나라.
1: 사헬 지대에 있는 나라죠.
0: 맞습니다.
1: 예예 예.
0: 거기 출신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1: 아, 설이 있어요. 예.
0: 부르키나파소가요?
1: 예.
0: 어쨌든 북부 영양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0: 친구잖아요.
1: 아.
0: 와타라가.
1: 네네네.
0: 뭐 경제학 박사하고 총리는 다 좋은데
1: 네.
0: 뿌리는 북부였어요.
1: 아, 그러니까 북부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굳어지는구나.
0: 결국에 북부를 대변하는 인물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와타라가.
1: 그래요. 예, 예, 예.
0: 그다음에 그바그보는 네.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1: 아, 남부네 그러면.
0: 남부를 대변하는.
1: 아.
0: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지역 갈등,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1: 네.
0: 두 지도자 와타라와 네. 그바그보와 연결돼 가지고 증폭이 돼 버리면서
1: 어.
0: 2000년도에
1: 예.
0: 대선이 치러지는데.
1: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인 거죠, 두 사람이.
0: 두 사람은 차기
1: 예,
0: 대선 주자.
1: 어떻게 되나요?
0: 자, 남부는 그바그보,
1: 네.
0: 북부는 와타라예요.
1: 네.
0: 자,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2000년도엔요?
1: 좀 모르죠. 알려주셔야죠, 그거를.
0: 예. 2000년도에 그바그보가 당선이 됩니다.
1: 아, 남부를 대변하는 그바그보가. 어.
0: 그러면 북부의 그 와타라는 승복!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 네. 안 했구나.
0: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진 몰라요.
1: 예.
0: 근데 북부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1: 아...
0: 누구 마음대로
1: 아...
0: 야 이거 잘못된 선거다.
1: 아...
0: 인정 못해라고 하면서 거의 6, 7년간의 그 치열했던 정말 잔했던 이른바 코트디부아르 1차 내전이 발생을
1: 아,
0: 합니다.
1: 1차 내전이 그러면서 예 발생하게 되는군요. 예.
0: 2007년도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1차 코트디부아르 내전 때 제발 총 내려놔라. 한 것이 2006년도 드록바의 읍소였죠.
1: 시기상 맞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차 내전이 있었으니까 2006 독일 월드컵 앞두고 본선 진출 이뤄내고 드록바가 읍소를 한 거네요.
0: 이때 네. 100만 명 가까이 난민이 발생하거든요.
1: 아, 심각했네.
0: 그만큼 끔찍한 내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디디에 드록바가 아까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친 게 아니라요. 그 이후로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했고 실제 공식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던데요.
0: 그 2008년도에
1: 네.
0: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라고 있어요.
1: 아, 네네네.
0: 잘 아시죠?
1: 그러니까 아시안컵 같은 거죠. 그 아프리카 대륙에.
0: 예.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 있지 않습니까?
1: 유럽에서 유로 같은 거죠. 유로.
0: 그렇죠.
1: 예, 유로. 예.
0: 여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인데 선수들은 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던
1: 그렇죠.
0: 와요.
1: 예.
0: 굉장히 유명한
1: 그렇죠.
0: 그 이 토너먼트거든요.
1: 예.
0: 2008년도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2007년도에 이제 그 실시가 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마다가스카르 영화 제목 아니에요?
1: 네.
0: 이 두 나라가 예선을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1: 아, 네, 네, 네.
0: 어디서 했냐면 부아케라고 하는 북부의 수도.
1: 그러니까
0: 반군이죠.
1: 네.
0: 북부의 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1: 아까 말씀하신 수도 아비장은 그럼 남부인가요?
0: 남부입니다.
1: 아, 네네. 네.
0: 북부 수도에서
1: 열린다.
0: 열렸는데 여기서 또 읍소를 하는 거죠. 드록바가.
1: 네.
0: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가 열린다.
1: 그렇죠. 네.
0: 여기서만큼은 진짜 북부와 남부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다 남부인 북부인이 아니라 코트디부아르입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지금 한순간만이라도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같은 코트디부아르 우리 한번 응원을 하자.
1: 실제 응원 방식인가요?
0: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우리는 한나라다. 예.
0: 그래서
1: 응원하자.
0: 실제로 그때 예선전이 펼쳐진 부아케 북부의 수도에서의 예선전만큼은 진짜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내전이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1: 네네네.
0: 그게 큰 불씨가 된 거는 확실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드록바 보고 진짜 평화의 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1: 이게 와가두구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1차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습니다. 예.
0: 네.
1: 근데 1차 내전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2차 내전이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내전은 어떻게 발발했나요?
0: 2010년도에 드디어 국제사회 중재로 인해서 정말로 몇 년 동안 미뤄졌던 대선이 치러집니다.
1: 아, 대선이 미뤄진 거구나.
0: 내전 중이니까 예. 실시가 될 수가 없죠.
1: 예, 예, 예.
0: 그 2010년도에 UN 등등등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다 잠깐 총 내려놓고 그럼 진짜 대선을 치르자.
1: 아, 예.
0: 해서 치러져요.
1: 네.
0: 자, 2000년도 대선에는 그바그보가 승리했죠.
1: 그렇죠.
0: 2010년도 대선에서는
1: 와타라가 이겼구나.
0: 와타라가 이깁니다.
1: 아, 북부를 대변하는
0: 그렇죠.
1: 와타라.
0: 그럼 그바그보가
1: 네. 네.
0: 승복을 했을까요?
1: 또 안 했구나.
0: 안 했죠.
1: 아, 또 안 했구나.
0: 끝까지 대통령궁에서 안 나와요.
1: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0: 국제사회와 유엔은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와타라가 정식으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 네.
0: 인정을 해요.
1: 네.
0: 국제사회가 인정을 있잖아요.
1: 그럼 뭐 끌어내나?
0: 그래서 국제

0: 사회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와타라죠.
1: 네.
0: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궁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1: 진짜 끌어내요.
0: 그바그보를 끌어내요.
1: 아, 그래요? 네. 저건 좀 바보 같네.
0: 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1: 아니 승복을 해야지 결과에.
0: 그러면 저 대전... 사진 보고 지금 그바그보처럼 생겼다고 하려고 했죠?
1: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와타라가 그럼 집권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 와타라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방송 나가는 이 시점까지요. 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내일도 아마 대통령이겠죠? 예예예. 네. 예, 예. 아 그렇게 와타라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여전히 그 카카오 생산국 1위고요. 또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유전의 천연가스 금광까지 개발하면서 다행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치면서 깨알 잡지식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 중에 의외로 코트디부아르와 연이 깊은 종목이 있다? 뭐 어떤 종목이? 당수치기?
0: 당수치기라뇨.
1: 네네네.
0: 국기 태권도!
1: 태권도와 왜 연이 깊어요? 네.
0: 코트디부아르가 60, 70년대 때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 다음으로 유명한 스포츠가 태권도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아, 왜, 아, 왜냐면, 예, 예. 왜냐면,
1: 네.
0: 그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남북 간에 네.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가입 전에
1: 네.
0: 어쨌든 표를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영화 모가디슈에서 봤어.
0: 모가디슈가 그 얘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한 나라라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남북 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것이 이제 60, 70년대거든요.
1: 예.
0: 근데 대부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다 이제 북한 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국주의라면 이를 바닥바닥 가르던 나라이기 때문에.
1: 예, 예.
0: 근데 유일하게 친서방 국가는 코트디부아르였어요. 아까 친프랑스 국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초대 대통령이.
0: 예. 유일하게 이다도시 이다식을 위위 외치고보이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우리 측에서
1: 네, 네.
0: 파견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노 했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범님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습니다.
1: 예.
0: 그래서 국기 태권도를 많이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태권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역량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금메달 보유 국가입니다.
1: 어, 예? 올림픽?
0: 올림픽이요.
1: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네. 코트디부아르 선수가? 그 몰랐네.
0: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르도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1: 어, 예, 예.
0: 거기서 아, 코트디부아르 선수가 태권도 금메달을
1: 아, 정말요?
0: 땄습니다.
1: 야.
0: 쉐이크 살라 시세. 정말 시세가 몇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아, 네네. 코트디부 금시세요?
0: 금시세.
1: 예. 코트디부아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0: 네.
1: 아, 태권도에 쓰던 줄 모르고 있었네.
0: 태권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죠.
1: 아 그렇군요.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와.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성당이 의외로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야무스크로에 있는 평화의 성모 대성당은 성당 건물과 부지, 회랑을 모두 포함한 면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넓은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큰 성당이 필요했던 것은 초대 대통령 우프의 부하니가 수도를 아비장에서 자신의 고향인 야무스크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고향을 국가의 새로운 상징도시로 만들려는 어떤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아닌 코트디부아르의

0: 세계 최대 성당이 있다는 게 좀 의외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도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의 향후 투자 계획 발표를 들은 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감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물론 전력과 용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감격을 했다면서 큰 절을 하고 싶다는 표현까지 했지만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구마모토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표를 종합한 지역별 투자 계획은 호남권이 896조 원, 충청권이 392조 원, 영남권이 잠정 27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귀국에 맞춰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축구대표팀 귀국일인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한 각종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데다 공항 내 혼잡 상황이 우려되자 경비 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0: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체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정부 출범 전후 이른바 매관 매직 행위를 하며 상대방의 청탁 내용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적극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판결문에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받으면서 구체적 청탁의 대가로 인식한 정황을 담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인데요.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이자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교수 정현욱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양자컴퓨터 하드웨어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정연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양자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흔히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양자역학.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최근에 여기저기서 양자기술, 양자정보과학, 혹은 양자컴퓨터 이런 말들을 이 강연장이 아니라도 들어본 데가 여러 군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정작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슈퍼컴퓨터 같이 뭐 엄청난 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양자컴퓨터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던 뭐 슈뢰딩거 고양이 같은 게 그렇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막 우리 막 컴퓨터를 막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게 생겨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건가? 그런 게 쉽잖아요? 그럼 양자역학 그 문제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구나. 양자역학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랬더니 모두 그런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그게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낯설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과학기술들, 예를 들면 인공위성, 아니면 우리 요새 많이 말하는 인공지능, 아니면 여기 많이 보시는 여기 카메라,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친숙하고 왠지 아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주 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존 경험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양자역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계들, 양자컴퓨터 같은 게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익숙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언어 안으로 그것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해지면은 양자역학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양자기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술혁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왜 혁명이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양자컴퓨터라는 게 나오면 지금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게임들 양자컴퓨터로 옮겨서 갔더니 지금보다 엄청나게 빨리 되더라.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양자컴퓨터는 지금 컴퓨터에서 아예 못하던, 아예 할 수 없던 일을 새로운 일을 해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양자컴퓨터는 지금 컴퓨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빠르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자 컴퓨터는 아예 못하거나 하려고 하면은 막 천만 년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양자 컴퓨터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머신이다.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약간 의미가 다르죠. 예, 그런 양자 컴퓨터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88세대예요. 88 올림픽 세대고요. 그 여러분들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나오는 딱 그런 골목에서 살던 사람이고요. 덕선이보다 두 살 많습니다. 제가 제가 딱 대학 들어가는 해에 고온 초동체라는 게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었고 저는 초전도라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 초전도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도 저는 그 초전도체를 가지고 반도체

그럼 이렇게 조그만 소자, 칩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깐 카메라에서 벗어나겠습니다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양자 상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양자 칩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맨날 맨날 이렇게 방진복이라고 클린룸 옷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뭔가 뚝딱뚝딱 만들면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초전도체라는 거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슨 소자나 칩을 만들면은 양자역학적 현상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자들을 우리가 양자 소자, 퀀텀 디바이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냐 하면은 앞에 강의에서 들으셨지만 양자 역학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아주 작은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양자 역학이 일어난 거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만한 칩에서 양자 역학이 막 일어나고 그걸 자유자재로 우리가 다뤄서 컴퓨터를 만들고 그런 시절이 온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는 저런 소자 만들면서 어우 굉장히 신기하구나, 칩을 만들었더니 양자역학적인 동작을 막 해요, 어우 신기하구나, 이런 호기심, 나의 그 지식이 쌓여가는 그런 기쁨,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학위도 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쯤 됐을 때 일본에 이제 당시 NEC 연구소라는 데서 이런 초전도 소자 가지고 큐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를 합니다. 큐비트는요, 반도체 디지털 소자처럼 0, 1, 0, 1 이렇게 쓰는 디지털 비트하고 비교해서 퀀텀 비트죠. 0하고 1을 적당히 중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소자가 이제 큐비트가 되는 건데, 초전도 소자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0, 1, 0, 1하고 디지털로 쓰는 거 말고 중첩된 만큼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기록할 수 있고요. 또그 와중에 얽힘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개 큐비트를 막 연결한 다음에 하나만 돌리면 전체가 한꺼번에 휙휙 돌아가는 병렬성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정보도 많이 쓸수 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돌릴 수 있으니까 계산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상상하시면 그게 양자 컴퓨터가 왜 좋은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전에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소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양자역학이 되네? 그런 호기심에서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주 커다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만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참 적세지감이죠. 사실 지금 돌아가는 양자 컴퓨터들은 그렇게 뭐 성능이 뛰어나거나 규모가 큰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고요. 단지 연구용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단계 단계만의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요. 정말 눈부시게 빠릅니다. 최근에 그 양자 기술이 이렇게 막 눈부시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니 양자 기술이라는 게 태동된 지한 25년 뭐그 정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양자 기술은 이게 대표적인 융합 기술이에요. 뭐 기술 분류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양자 기술을 하려면 수학, 물리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반도체, 통신 다 알아야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하면 되는 건데, 양자 기술의 극초기라고 하지만 그 양자 기술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기술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모으는 겁니다. 재료가 엄청 좋은 고급 재료를 모아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기술적 배경이 없던 그 맨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고급진 기술들이 흩어져 있던 걸잘 모아서 그걸 양자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게 초전도라는 소자를 가지고 그걸 칩을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생활 중에 길을 가다가 중첩됐네? 이런 걸 보시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기 살아있는 고양이가 죽어 있는 고양이가 중첩돼 있네? 뭐 이런 일을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연구실에 아직 머물러 있긴 하지만 초전도 소자를 보면은요, 매일매일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칩을 만들고 그런 칩을 커다란 냉장고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거기서는 뭐 고양이는 아니지만 중첩 상태라는 게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덧 무덤덤해져요. 중첩이란 건 세상에 그냥 널려 있는 거야. 버스를 타도 있는 거고 지하철을 타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특히 초전도 소자를 개발하면서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지 않아요.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양자기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될 만큼 쑥 돼요. 제가 이제 연구 활동을 이제 뭐한 30년 하면서 보면은 가끔은 어떤 기술은 시작할 때부터 쓱 되는 느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데 이제 운동을 시작해도 그렇고 쓱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적이 있고, 되게 그런 기술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초전도 소자가 그래요. 초전도 소자가 양자 정보, 양자 역학적인 어떤 정보, 0하고 1의 중첩을 썼다, 지웠다, 읽었다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양자 기술이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먼 기술이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해 이게 좀 어쩌면 안 되는 일을 막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축복이었는데, 우리한테 모르고 있다가 지금 막 발견하고, 그 축복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자 컴퓨터 우리 삶을 이제 어떻게 바꿀까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지금 컴퓨터 다 양자 컴퓨터로 대체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양자 컴퓨터 혼자 쓰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가 하는 일들 중에서 여태까지 아예 못했던 일이나 진짜 어려운 일만 도와주는 어떤 그 특급 원포인트 구원투수 같은 거예요. 그또 하나 양자 컴퓨터는 가장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기계지, 가볍고 싸고 내가 옷에다 달고 다니는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한 대씩 양자 컴퓨터를 두거나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양자 컴퓨터는 있고 우리는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면서 쓰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하는 일도 지금 컴퓨터 일에 순간순간을 보조해 주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양자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은 많이 받는 게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는데,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양자 통신은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중간에 누가 이렇게 도청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도청자는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도청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좀 원망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하는 일은 우리가 쓰는 암호를 깨는 건데, 암호 중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암호만 깨주는 겁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암호를 깨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이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암호를 해독하고 도청을 막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창과 방패는 아니에요.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뭐 과학자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저는 문과인데요. 예. 양자역학까지 알아야 됩니까? 양자 정보 과학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완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런 양자 기술이 정말로 생소하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우리 생활 속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양자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일상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일상에서 양자 컴퓨터가 나의 생활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기술은 어쨌든 물밑에서 우리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양자정보과학이라는 분야가 커지고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굉장히 확대되고 사고 체계가 커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을 상상을 할수 있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을 함으로써 정말로 길에서 고양이하고 산 고양이하고 죽은 고양이가 중첩이 돼 있더라도 전혀 이상해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러려냐고 지나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 이 양자역학적인 인식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결국 사회에도 변화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언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역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 물리학자 한세 사람 정도 앉혀놓으면은
아유, 그 중첩 상태네. 뭐 이러고 농담을 합니다. 근데 일상 언어에서 그렇게 안 쓰잖아요. 물리학자들이나 쓰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물리학적인 개념들을 우리 대화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언어의 양자역학이 들어온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양자 기술이 금방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에 좋겠습니다.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진입장벽도 높아요. 양자역학의 대성공을 거둬서 우리 생활에 뭔가를 도움을 주더라도 그건 10년, 20년 훨씬 후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당연히 너무 조급하게 생각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 정현욱 교수의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카니발이 부른 그땐 그랬지 송창식의 사랑이야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자부심인데요. 외교관이자 전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인 임상우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임상우 씨가 신비로운 섬 마다가스카르에 부임하면서부터 신비로운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요.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부임지 대통령을 만나서 신임장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방송사와 기자들이 임상우 신임 대사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 임상우 신임 대사에게 이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3년간 마다가스카르에 주재하면서 이 모든 이유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임상우 전 대사가 겪은 외교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방금 소개받은 임상우입니다. 지난 한 26년간 외교관으로 일해왔고요. 여러분은 마다가스카르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동물원. 좋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마다가스카르 만화영화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정작 이 만화영화기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저 기린이나

하마나 사자 뭐다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저런 동물들은 없고요. 마다가스카르에는 오로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발견되는 동식물이 90%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마치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그 바오밥 나무 있죠? 그 바오밥 나무의 그 서식지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신기한 나라인 마다가스카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한 3배 크기고요. 인구가 2,700만인데 이 인구 중에 78%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럼 마다가스카르에 제가 2018년 초에 첫 한국 대사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외국에 나가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한국의 위상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낸 약 3년의 기간은 제 외교관 일생에서 그냥 정말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활동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웬만한 선진국보다 훨씬 더잘 나가는 국가이구나 라는 것을 거의 부임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새로운 대사가 어떤 나라에 부임하면은 그 신임장 제정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신임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상대방 대통령한테 딱 이렇게 제정하는 상견례 같은 그런 의전 행사인데요. 보통 한 한두 달 걸립니다. 왜냐면 대통령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전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주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 딱 출근하니까 바로 화요일 날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장관이 만나자 그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신임장 제정식을 하게 됐는데 이건 진짜 그 제정식 역사상 거의 그 기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임장 제정하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여기 있는 카메라가 하고 막 마이크가 막 들이대는 거예요, 저한테 하면서 한국 대사 뭐할 거냐 하면서 막 물어보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하원 의장이라든지 뭐각 주요 부처 장관, 대법원장 쫙 이렇게 돌거든요. 한국 대사 첫 대사로 왔으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면담 끝나면은 또 이렇게 카메라하고 이 마이크가 든저 기자분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특별한 의제도 없이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간 건데 꼭 한마디 이제 따겠다고. 그래서 걔또걔 뭐라고 하면은 그게 그날 저녁 뉴스에 또 이렇게 막 나오고 다음 아침에 딱 깨면은 신문 기사에 또 나오고 이게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많이 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 한국이 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되게 식상하지만 정말 저 전쟁의 폐허와 식민 지배 그런 거다 극복하고 12 경제권을 우뚝 서고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정착시키고 또막 케이팝까지 있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나 여러 이제 개도국 보면은 그 나라들은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굉장히 아픔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유하는 우리 같은 나라가 똑같이 이제 개천에 있었는데 이게 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용이 될수 있구나. 좀 희망을 주는 나라죠. 근데 그러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거였죠, 제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민족이에요. 네, 되게 겸손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로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왠지 좀 쑥스럽고 왠지 좀 오지랖 넓게 느껴지고, 예,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이제 서구 국가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나서고 그런 건좀 약간 좀 은연중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그대로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외교에도 이렇게 투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멀리는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에도 그러한 사고가 이렇게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대사관이었어요. 여러분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셨죠? 저도 그거 봤는데 한국 직원 너무 많은 거예요. 직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모가디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진 행정관이 한 분이 총무보조, 영사보조, 리셉션이스트, 대사비서 이게 뭐 4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저 이게
뭐 이렇게 대표 전화 받다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뭐 일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걸려오면은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사실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제가 받죠 뭐.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대표 왜안 받았고 왜 몽슈? 네, 한국 대사입니다. 네, 누구 바꿔주세요. 아, 왜 어머머스 플레? 잠깐 기다리세요. 그 이제 바꿔주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우리 직원은

아, 내가 했어요. 괜찮아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가끔 가다 또 대사를 찾아요. 이게 딱 좀, 아, 네, 한국 대사입니다. 아, 대사 바꿔주세요. 그럼 1, 2, 3, 이게 3초 쉬고 그다음에 이제 한 옥터브 내리고 왜 완벽서 왜 웃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지 전화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대사관에 얼굴 없는 목소리만 있는 직원이 탄생한 거죠.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구멍가게 같은 규모의 대사관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한국 대사가 드디어 왔으니까, 역시 한국이 왔구나. 이제 한국은 우리 미래 발전의 핵심 파트너다 하면서 계속 저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저거 하자. 정말 한국이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관으로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걸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은 돈은 없지만 이제 맨입으로 될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마다가스카르가 불어권이거든요. 전 이제 불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어권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불어는 그 나라 엘리트의 언어이고, 일반 사람들은 말라가시어라는 언어를 써요.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고유 통치어죠. 그러면 아예 말라가시어를 배워서 이렇게 말라가시어식 소통하면은 이건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려니까 무슨 말라가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게 이제 해외 그 서구 선교사들이 오면은 단기 막 집중 속성 뭐 훈련 과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서 바로 이제 선교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혹시 대사도 되냐 하니까, 글쎄 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해보셔라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 등록하고, 평일날에 이제 바쁘니까 못했더니 주말만 했는데 정말 완전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게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중에 가서는,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성경을 하시죠. 그래서, 아,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저는 이제 대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말라가시어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탁 하니까 상상 이외의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유창하게 못하죠. 정말 떠듬떠듬,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떠듬떠듬 하지만, 그 이게 저 처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저 대사는 뭘까 하면서, 나중에 가서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예능 프로가 있어요. 무슨 스타벤이라고, 이영자의 택시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나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대담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초급이다. 아, 상관없다. 무조건 오래. 그래서 스크립트, 아, 스크립트 없다. 그냥 와라.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잘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걸 했죠. 거꾸로 이제 한국에도 이제 마다가스카르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마다가스카르에 알려가지고 많이 이제 마다가스카르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것도 예산 한 푼도 안 드는 유튜브 채널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검색하고 해가지고 무슨 저뭐뭐뭐 무슨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보니까, 정말 편집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노동지압적으로 정말. 근데 저는 또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능이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저 이게 저 업무 마치고 집에 와서 애들 다 재우고 밤에 이제 막한 3시간씩 해서 해서 이제 채널 딱 론칭하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사 맞아? 이러면서 막 코멘트도 막 달리고. 근데 굉장히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관심 많이 갖게 되고, 일반 사람들하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NGO나 이런 구호 사업 하시는 단체에서 많이 봐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많이 이제 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이제 마지막 해에는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어요. 근데 마다가스카르가 완전히 섬나라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가 비껴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마다가스카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산소 호흡기가, 이 폐로 내려가면 산소 호흡기 써야 되잖아요. 딱 10개 있는 거예요, 10개. 그날 총리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우리 딱 10개밖에 없다. 근데 다 중환자실 쓰고 있다. 이게 중병원 내려가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도와달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민분들이 마다가스카르에도 한 200명 넘게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부터 먼저 이제 서울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막 공항 폐쇄되고 비상사태 선포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항공기를 하나 저 전세기를 저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인승인데, 근데 교민분들이 딱 수요주사니까 한 20여 분이 이제 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남네 했는데 미국 대사한테 연락 온 거예요. 한국
대사가 거기서 혹시 뭐 구출 작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미국 교민도 정말 이렇게 노약자 있는데 좀 태워줄 수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 뭐 많이 남는다. 아, 뭐

no problem. 타라. 미국 우리 저기 칠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한 서른 몇 명 태워드니까 또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 대사한테 전화했죠. 어, 이거 자리 남는데 혹시 교민인 뭐였냐. 어, 아리가또 하면서 이제 또 막 또 하고 그래서 자리 또 남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대사 전화하고 영국 대사 해서 대충 다 전화해가지고 100명 다 가득 채웠어요. 다 채워가지고 어, 구출 작정이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돼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죠. 초창기에.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리 못하니까 우리가 막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뭐 저 서구 나라도 연락하고. 근데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구출작전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죠. 어 물론 저 한국 정말 우린 대단한 나라지만 진짜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네. 근데 사실 우리만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다른 나라들은 전혀 신기하게 생각 안 해요. 한국 하면 너무나 당연히 그런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 한국이랑 한국 같은 위대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한국은 가만히 있고 다른 옛날부터 서구 국가들만 이렇게 얘기할까?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뭐 나하고 마다가스카르 뭔 상관인데 아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 다른 뭐 어려운 나라도 한두 개인가 거기 나라 뭐 빈곤이나 뭐 기후변화나 뭐 무슨 저 인권 뭐 우리가 어떻게 관심 다 갖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못 살았을 때 그때 정말 먹을 거 없었을 때잖아요. 그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안 해줘 도움을 안 줬었으면은 그때 미국뿐만 아니라 막 동남아 국가들 우리한테 도움 줬었잖아요. 만약 그렇게 안 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그때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런 인권 상황 그런 거 외면하고 어 아무도 얘기 안 해줬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바깥에서 저 동부가 저기 구석에 있는 한국에 대한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인권 탄압하지 말아라 여기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주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한국의 한마디든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무게를 지닙니다. 진짜 한국 외교관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걸 다 경청을 해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남들이 어떻게 하냐라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 입장을 정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린 더 이상 한반도에 매몰돼서 여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나아가 아프리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하는 것이 다른 뭐 선진국 국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나 몫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마음가짐이었고요. 첫 번째 강연, 양자역학으로 보는 세상, 정현욱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임상우 외교관의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자부심이었고요. 이어서 사라본의 해피톡, 토미 볼린이 부른 사바나 워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의 향후 투자 계획 발표를 들은 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물론 전력과 융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감격을 했다면서 큰 절을 하고 싶다는 표현까지 했지만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구마모토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표를 종합한 지역별 투자 계획은 호남권이 896조 원, 충청권이 392조 원, 영남권이 잠정 27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귀국에 맞춰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축구대표팀 귀국일인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한 각종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데다 공항 내 혼잡 상황이 우려되자 경비 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체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0: 이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이 교주의 혐의 가운데 수사 중인 피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주는 2021년에서 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7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덤덤히 말하는데 감동이 있구나. 이수용 목사입니다.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훈입니다.
1: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세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생각이 나죠.
2: 네. 그런데 오늘 출연자는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역을 세습했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박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3: 도대체 어떤 세습이었길래 박수까지 받으셨는지 네, 포천 주동행교회 이수영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같지 않은 느낌인데요.
2: 머리가 좀 그렇죠. 네.
1: 아니 그럼 제가 보니까 우리 작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를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했다고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팬이었어요. 아, 예. 어릴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네,
3: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 그 시절에는. 예예. 예. 저희 엄정화님의 페스티벌이라는 노래가 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 노래를 전교생이 네. 운동회 때
5: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죠. 구령대 앞에 다 모여가지고 2,000명.
1: 아 그래요?
2: 저희 때도 그랬어요.
1: 네. 아 그래요?
2: 엄청.
5: 저 군대 있을 때는 그걸로 체조했어요.
1: 아 그럼 정말요?
5: 아 진짜로요?
1: 아 정말로요?
5: 네. 이제는 웃는 거야.
3: 아,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웃는 거야. 아, Smile Again.
5: 또 다른 노래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었어요?
3: 뭐 그때 당시에는 주영훈 우리 작곡가님의 노래가 거의 뭐 탑3 항상
5: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계속 더 하시고
1: 아니 힘들어.
3: 아무튼 그때 네. 그 음악의 파워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노래 한 곡이 이렇게 2,000명, 2,500명을 다
1: 그렇지.
3: 이렇게 집결해 놓고 이렇게 한 동작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구나. 네, 노래의 힘을 좀 느낀 것 같아서 그때 저도 작곡가의 꿈을 좀 꾸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 네. 주영훈님 덕분에 작곡가.
5: 저는 영향을 받았네요.
1: 아, 그래요?
3: 네, 그랬습니다.
1: 아, 그럼 계속 음악을 좀 하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3: 지금도 저는 음악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네.
3: 제가 사실

0: 실용음악과 전공을 했고요.
1: 베이스 아, 기타, 그래요? 네,
0: 베이스 그렇구나. 기타 전공을 했는데,
2: 오, 예, 예.
0: 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같이 음악하던 형이랑 음악 학원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밴드 뮤지컬도 출연하고,
2: 네. 네,
0: 대학로에서 그렇게 또 하는 뮤지컬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2: 예, 예.
0: 네, 그런데 갑자기 25살 때인가 4살, 5살 때 예. 손이 갑자기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가봤더니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2: 예.
0: 그냥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몇 군데 더 찾아갔는데 똑같은 반응이 예, 돌아와서 참 그때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아. 예,
0: 이제 밥줄 끊겼구나.
2: 예.
0: 예,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 예. 예, 생활을 조금 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음악한다고 따로 나와서 자취하고 또 그 학원 같이 운영하던 형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2: 네.
0: 근데 정말 그렇게 방황을 좀 심하게 했었어요. 맨날 술 담배에 쩔어 있고.
2: 아.
0: 예, 정말 무기력증이라는 게
2: 정말
0: 무기력증이라는
3: 게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0: 그게 무기력증이 저희가 사실 무기력증이라고 하면 하는 일이 하기 싫어지고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2: 네.
0: 근데 저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2: 네.
0: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일들 그게 하기 싫어지는 게 무기력증이구나 이런 그렇죠, 걸 느꼈어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방황을 했었죠.
2: 아, 그래서 음악을 그때 그러면 접으셨어요?
0: 그때는 이제 베이스 기타는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2: 네.
0: 또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보컬 훈련을 또 하게 하셨어요.
2: 네.
0: 네. 그래서 지금도 찬양하면서.
2: 아, 그래요.
0: 네. 촬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 예, 어쩐지 그 헤어스타일이 보통 이제 삼손이나 뮤지션들만 할 수 있는
0: 삼손이요.
3: 되게 궁금해요. 어떤 네. 그 스타일만 보면 되게 뭔가 고운 목소리가 나올 것처럼.
2: 아, 네네네.
3: 궁금해요.
2: 예, 뭐 락커 느낌이 나네요.
0: 맞아요,
2: 뮤지션
0: 맞아요.
2: 느낌이 나고
0: 네.
2: 오늘 뭐 보니까 아버님께서 좋은 영향력에 세습을 해주셨다고 해서 한번
0: 네.
2: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네.
2: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도 굉장히 미워했었다고 그래요.
0: 사실 미워한 정도라기보다는
2: 네.
0: 사실 원망에 더 가까웠고요.
2: 네.
0: 그리고 그 작은 원망이 조금 조금씩 커져서
2: 네.
0: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2: 아. 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0: 당시에 사업을 하셨었는데
2: 예.
0: 좀 그래도 사업이 나름 잘 됐어요.
2: 예.
0: 저희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막 하셨는데 가죽 공장도 운영하셨고 그리고 야채 가게도 운영하셨고 그러다가 닭갈비 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2: 아.
0: 네. 근데 그게 좀 잘 된 거죠.
2: 예.
0: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볼링 장비가 집에 막 있는 거예요.
2: 예.
0: 저희 닭갈비 집 위에 볼링장이 있었거든요.
2: 예.
0: 볼링 장비가 하나 둘 생기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볼링장까지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부르주아 소리를 들었죠 사실은.
2: 네네. 네,
0: 전성기 저희 아버지 전성기였고.
2: 네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나갈 때 좀 이제 시샘과 질투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주변에서.
2: 네네.
0: 잘 나가다 보니까 경쟁 업체 저희 동네에 볼링장이 딱 두 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도 들어오고 그리고 건물주분하고 또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2: 네,
0: 잘 되다 보니까 더 올리거나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어 갖고 결국에는 좀 안 좋게 쫓겨나듯이 예, 사업이 좀 잘 한순간에 넘어지게 됐어요.
2: 예.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조금 그 멀지는 않은데
2: 예.
0: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닭갈비 집만 이제 조금씩 운영을 예,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딱 마침 이제 조류 독감이.
2: 아.
0: 조리독감이 터져서 정말로 이제 화끈하게 말아드신 사업을
2: 그때 치킨집들도 네, 엄청 많이 문 닫고 있었어요.
0: 네,
2: 아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군요.
0: 네.
4: 아니 어떻게 보면 사업 여러 사업 많이 하셨는데 다 잘 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0: 네,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말 네. 한순간에 확
4: 그럼 그렇죠. 가족들 형편도 좀 많이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빚도 생겼고요.
2: 예.
0: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정도였는데 한창 예민했던 시기였잖아요.
2: 예.
0: 예. 그래서 더 아버지를 또 원망하는 마음이 예, 생기진 않았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3: 온 가족이 다 갑작스럽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건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나름대로 운영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0: 보니까 네. 아버지 인생에도 어떤 변화들이 컸을 것 같아요. 그 네, 이유죠?
1: 맞습니다. 갑자기 저희 닭갈비 운영하던 집에 저희가 집을 거기 또 옮겼어요. 집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장으로 가구들 다 옮겨서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살림을 꾸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도 정말 손님이 거의 하루에 한 테이블도 안 올 정도로 정말 극한의 상황이 놓이니까 막노동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아버지가 30대 때 제가 완전 어릴 때 쓰러진 적이 한번 계세요. 쓰러진 적이 한번 있으셨는데 그 뒤로 사실 이 심장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한테 계속 예. 숨겨 오셨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노동도 가셨는데 거의 못하고 돌아오시고 예. 그러던 차에 또 하나님이 또 연결해 주신 거겠죠? 친구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친구분이 네. 이제 목사님이셨던
2: 친구 목사님이셨어요.
1: 네. 목사님을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그런 목사님이 만나게 돼가지고 예.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그냥 끌고 가신 거예요.
2: 어디로요?
1: 기도원으로. 네, 기도원을
0: 혼자 끌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버지?
1: 네, 친구분하고 같이
3: 데리고 네,
1: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며칠 있다가 오셨대요. 저는 그때 뭐 밖에 자취할 때니까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한참 있다가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신학교를 가야겠다. 네. 그 친구분 손에 입학 원서가 들려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누나도 대학생, 저도 대학교 이제 준비할 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대학원생이 되게 된 거죠. 네.
2: 그럼 오히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더 커서 네. 더 좀 다른 길로 다녔겠네요. 그렇지.
1: 네, 뭐 저희가 교회 단칸방에서 살게 됐어요. 저희 모교에 모교가 좀 오래된 교회인데 네. 그 교회 화장실 옆에 진짜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닭갈비도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 배려로 그 단칸방에 예, 살게 됐죠.
0: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
1: 네, 전도사로 사역하시면서 지내게 됐는데 또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저희 주방하고 이제 문 하나, 창문 하나 사이였었는데 그렇게 험담이 좀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 험담들, 이제 뒷얘기들 그리고 뭐 저희 가족에 대한 그런 험담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평일에 행사 있을 때 가끔 요리하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겉돌았죠. 그때 신앙은 다 이제 저버리고 예. 네, 그때 또 성경에 오리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성경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 되나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컸고 아버지 원망도 컸고 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2: 당시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1: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밤에 계속 일하시고 네.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와서 감사하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김밥천국 거기서 일하시면서 밤에 일하시니까 정말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요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또 요리하고 설거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앞치마를 했어도 이게 다 젖으셨대요. 다 넘치고 계속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이걸 다 넘친 상태로 다 젖은 상태로 퇴근하시고 예, 그런 적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2: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아버님이 어머님도 이렇게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포를 하셨나 봐요.
1: 네. 네, 맞습니다. 신학교 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도. 개척을 하시겠다고. 예.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예.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0: 그 상의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선포하신 거죠?
1: 그렇죠.
0: 통보에 가까운.
1: 통보죠. 거기다가 저희가 지역이 그 동두천이 거의 부모님의 연고지였어요. 네. 그런데 동두천에 하는 게 아니고 포천에
0: 더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1: 네,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포천에 개척을 하신다는 거죠. 왜? 네, 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0: 개척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처음에는 독립교단으로 시작하셨고
1: 아.
0: 그리고 정말 연고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셨다 보니까 성도님이 없었죠. 네. 몇 년간 성도님이 단 한 분도 없으시고.
1: 아, 그럼 가족끼리만 예배 보시고?
0: 네, 저도 안 갔어요.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라서. 네.
1: 그러던 중에 아버님께서 교회도 개척도 힘드실 텐데 네. 갑자기 무료급식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성도님도 없고 그리고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계속 또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시고
1: 네.
0: 얼마나 사실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배가 고프셨대요. 밥을 못 먹고 요즘 시대에 누가 밥을 못 먹겠나 하지만 정말 못 드셨던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한 교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미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성미라고 네. 교회에 이제
1: 쌀 있죠.
0: 네, 쌀 모아두고 어려우신 분들 가서 드셔라 하는 빛이 된 그 성미를 받아오셨대요. 아버지가 그 굉장히 자존심이 세셨던 자존감이 높으셨던 네.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미를 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자존감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엉엉 우셨대요.
1: 예.
0: 정말 몇 날 며칠 이렇게 우신 거죠. 근데 울고 나서 그냥 울음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렇게 못 먹고 힘들고 이렇게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나보다 더한 사람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무료급식을 해야겠다 라고 또 선포를 하신 거예요.
1: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셔야 될 입장이죠 지금. 무료급식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본인도 지금 성미 받아서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에서
0: 네.
1: 그럼 사모님이랑 가족들이 그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을 때
0: 저희 어머니가 뭐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미쳤다 하셨대요.
1: 그러시겠죠. 지금 네.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2: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 목회 시작한 분들 전문용어로 네. 이제 혼자 불 받으실 거거든요.
0: 그렇죠.
2: 혼자 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아 그래요?
2: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1: 혼자 불 받았죠.
2: 예, 혼자 불 받아서 제가 이렇게 너무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1: 그래서 내가 볼 때 개척하신 목사님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네,
1: 무슨
0: 때문에.
1: 마음이었을지 아는 거죠.
2: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히려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탄 막혔대요. 그 상황까지.
1: 아, 그래요? 네. 아, 사탄의 유혹이 흔들리면 안 된다.
2: 지금 우리가 이거 부르심 따라 가야 된다.
1: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2: 네. 그래도 가족들은 이걸 다 오롯이 받아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어머니가 미쳤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예. 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 친구, 어머니의 친구분,
1: 예.
0: 네, 어머니의 친구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식기들을 하나, 둘씩 좀 갖다 두셨어요.
1: 예. 네,
0: 주방용품, 식기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나오시던 성도님 계셨는데, 그분이 밥통을 집에 쓰시던 걸 또 갖다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2: 어떻게 됐네요, 시작이 또.
0: 그럼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0: 재료 살 돈도 없는데
1: 네.
0: 재료가 그냥 계단 앞에 있어요.
1: 누가 갖다 놨나요?
0: 네,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1: 아, 이런 게 신기해요.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게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어요?
0: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어머님은 밖에 나갔어도 매일 김밥집에서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0: 네, 근데
1: 또 와서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원망의 이유였던 급식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물려받게 되셨나 봐요.
0: 네, 세습했습니다.
1: 어떻게요? 분명히 본인은
2: 그러니까.
1: 원하지 않았을 텐데.
0: 네, 아버지께서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어요.
1: 예.
0: 부정맥을 앓고 계셨는데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사실 결혼식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동안은 쭉 숨겨 오셨다가. 네, 30대 때 그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본인은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0: 계속 숨겨 오셨다가 누나 결혼식 하는 날 그때 이제 응급실을 가시게 됩니다.
3: 아이고. 네.
0: 응급실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0: 회복해지시고 회복도 하시고 식이요법이나 운동도 가끔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리고 무리곱식 상황도 한층 좀 좋아졌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아까 평일에는 여기 단체, 주말에는 우리 교회 나눠서 했었는데 그 단체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단체에서 무리곱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 이사장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무료곱식 평일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무료곱식을 평일에 하게 되고 그 평일에 했던 그 사단법인 단체에서 이제 운영됐던 자금이 이제 교회 운영할 수 있는 무료곱식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까지는 참 그래도 나름 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셨어요.
1: 예.
0: 예, 그러던 가운데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1: 당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0: 만으로 59세.
1: 아유, 너무 젊으셨다.
2: 너무 젊으셨다.
0: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계셨고.
1: 예.
0: 최근에 가장 행복한 얼굴을 봤고.
1: 예.
0: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좀 많이.
3: 목사님 입장에서 전혀 아팠죠. 준비를 못 하시는 상황이.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갑작스럽게.
0: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장례식 때 제가 사실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했어요.
1: 아 왜요?
0: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후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노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거죠. 현실적으로.
3: 그렇죠. 누굴 모실 수도 없고.
0: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누구를 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정말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아들 전도사님이 지금 아직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어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싶은데 고민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더라고요.
3: 오히려 그 상황에도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 아니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 안 됐을까요? 뭐 많은 생각이 있었겠네요. 아버님에 대한
0: 네.
1: 추모에 대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앞에 일단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0: 그렇죠. 사실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나 싶은 것이 바로 전날에 제가 그때 아직 졸업하기 전이니까
1: 네.
0: 신대현 교수님을 한 분 찾아뵀어요.
1: 네. 그러니까
0: 성규학 교수님이었는데 성규학 교수님께 제가 일본 선교의 꿈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좀 제가 기도하고 준비할 테니 이끌어달라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셨더라고요. 일본 선교를 가서 찬양 사역을 시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해주셨어요.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에서 똑또두둑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

0: 내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숙의 에세이집 바람바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2: 한 학기를 끝낸 학생들의 얼굴들에는 피로와 홀가분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면 캠퍼스 어딘가에서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저는 매 학기를 마감하며 이 같은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을 전달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지식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지닌 태도, 가치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은 학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제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은 교과서 속의 내용이 아니라 한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 어른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삶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육의 신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된 이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저는 그 대답이 결국 인격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사람은 의미를 만듭니다. 기계는 효율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가치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은 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더 효율적인 인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교육은 비로소 시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 교실에서 학생들과 씨름하는 선생님, 그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후배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어른들, 여러분이 오늘 심은 씨앗이 우리가 보지 못할 내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 우리가 보여준 삶의 태도, 우리가 전해준 가치 하나, 그것이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내일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T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0: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다음 날은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날은 노동의 날이 아니라 쉼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안식, 쉼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쉬어도 난 피곤한 것 같아,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나는 항상 피곤해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죠. 사단이 가장 먼저 뺏어가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의 쉼,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떤 이는 피로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로사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탈진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회,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쉬기 위해서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며칠간 잔다고 해도 여러분 다 쉬어보셨잖아요. 그 쉼이 제대로 되진 않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28절 말씀해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이 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그 뜻을 좀 보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권하고 지칠이라는 이 노동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피곤합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시키는 그러한 문제, 수고스러운 문제이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 문제들만 보면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듭니다. 아, 답답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짐,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그 문제

안에서 답답하게 내가 그 문제 속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도 있어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그 뜻에는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란 짐을 지웠어요. 그래서 매우 그들은 피곤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된 규정이 600개가 넘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짐이 있죠. 사람들의 시선,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사회에서 나에게 지워지는 짐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아버지라는 짐, 어머니, 아내, 남편, 어른, 선생님,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종아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직분자라는 짐이 있고 은혜 받은 자라는 짐이 있으며 또 성도라는, 또 목회자라는 짐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짐이 아주 무겁지요. 그래서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로도 살고 싶지 않고 아내로도 살고 싶지 않고 여자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도 잠시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나는 남자가 아닌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왜 그것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통해 힐링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근사한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은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을 멀리합니다. 당연하죠. 내 인생도 무거운데 그 사람의 짐을 보니까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좀 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 될 사람을,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요. 가정의 책임감이 너무 많아요.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용히 딸을 부르죠. 아들을 부르죠. 엄마는 이 결혼, 엄마는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참 착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많아.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식구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할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들은 멀리해요.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는 것입니다. 난 인생 가벼워. 인생에 나는 너무 해피해. 난 무거운 짐도 없고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는 그만. 그러나 주님, 난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지쳐요. 너무 피곤해요. 짓눌려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많아요.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얽히고 설키 문제가 있어요. 때는 좋지만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지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 가셔서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셨던 예화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예화집에 보면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트럭을 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할머니 낑낑거리면서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좀 안 돼서 멈춰서 할머니 좀 불편하지만 차에 타시겠어요? 너무 고마우면서 차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 탔어요. 한참 동안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죠. 왜 짐을 짓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머니의 그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만 좋을 뿐
정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차에 탔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주 앞에 내어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염려, 관계 갈등이라는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버둥거릴 때 영혼은 고갈이 됩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의 강한 어깨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멈추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짐을 벗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그 강한 어깨에 옮기십시오. 예수님 어깨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어떻게 그 짐을 맡기는 건가요? 나도 쉬고 싶은데 이 짐을 내려놔야지만 쉼이 있지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지만 힘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는 것이겠까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네, 맞아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전 문밖을 나가고 나면 또다시 주여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짐을 내려놔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두 번째 단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누리라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었는데 배우는 게 먼저 아닐까? 아닙니다. 배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내가 그 모든 걸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온유라는 그 뜻은 거칠게 짓누르지 않고 상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친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짓누르지 않습니다.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칠게 여러분 말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짓누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 기억하시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지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악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칠게 쏘아붙이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 용서를 하여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었을 때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으면서 양심도 없다 라고 하며 저주하고 핀잔하고 비판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온유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짓누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용납하십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온유하심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말씀해 보니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 얘기를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 항상 온유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시고 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나도 내 자신이 용납이 잘 안 되는데 힘이 없는데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아 내게로 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날 향한 무한적으로 온유하심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온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유하게 나아가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은 겸손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짐의 뜻이시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죠. 두 번째 이유는 죄인과 함께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다 포기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으셨지요.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겸손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향한 온유, 나를 향한 겸손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리셨다면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세 번째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라. 무엇을 메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배우는데요 멍에를 메고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은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으면 쉼, 샬롬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요. 멍에는 소들이 메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 멍에는 어른 소가 메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는 바로 어미소와 어린 소가 메는 멍에를 말합니다. 어미소는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밭을 가는 방법,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또한 어떻게 끌고 가는가 어미소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새끼, 나의 어린 소애가 앞으로 이제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런 실력과 기술이 없으면 고생하지요. 그래서 어미소는 가르쳐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가 같이 멍에를 메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소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힘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잘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힘 조절하는 거 알잖아요.

0: 못해요. 일 못하시는 분은 연장 부러뜨리잖아요. 힘 조절을 못해서요. 그러나 힘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미소는 밭을 갈아봤어요. 평생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이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아주 쉬워.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어미소와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멜 때 어미소가 크기 때문에 모든 멍에의 무게는 어미소에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어린 소는 멍에의 무게조차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멍에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압박, 속박 굉장히 무거울 것이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양보하고 살 수는 없지요. 쟁취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과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써 속도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힘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있구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기 원합니까? 날마다 의식하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마음들 힘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들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 배우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배우려고 지금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겠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미소가 그 새끼소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힘 조절을 배우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배우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십시오. 배울 때 쉼도 옵니다. 배울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0: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가도 조금만 친해지면 자기가 먹던 과자를 쓱 내밀 때가 있습니다. 과자 하나가 마음을 건네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웃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문 앞에 놓인 작은 과일 하나가 옆집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음식을 나눈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헛헛하고 허기졌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 밤 CCM 캠프가 차려둔 찬양과 은혜의 식탁 앞에서 다 함께 마음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품제 계란 프로젝트 이마란의 음성으로 귤이 있어 감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일 거고요. 같은 식탁 앞에 앉는다는 건 서로의 삶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일이겠죠.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자주 식탁에서 만나셨던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앉으셨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셨죠. 우리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오늘 풍성한 나눔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홀리원 임성규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였고요. 또 나들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전해드린 밥상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CGN 캠프 가족 여러분 혹은 식구 이런 표현을 정감 있게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식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6월 한 달 건강한 음식 잘 드시면서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뭐 먹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은 굉장히 뭔가 인생에 삶에 깊이 있는 그런 철학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먹는 얘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저희가 준비한 빵빵한 퀴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맛있는 선물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도 하시고 CCN 캠프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십사 마련한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뭐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오늘 달이 너무 예뻐요. 밤하늘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평소의 달 색깔과는 조금 다른 약간 붉으스름한 그래서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예쁜 달을 바라보면서 퀴즈 예뻐지는 CCM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뻐지는 퀴즈라서 저희가 오늘은 선물을 화장품 선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시간이 이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첫 곡부터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퀴즈가 어렵게 냈어요. 지난번은 너무 쉽게 내서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자 먼저 해외 CCM을 두 곡 듣고 시작을 할 테니까 빨리 주변에 주파수 맞추라고 CBS 서울 표준 FM은 98.1로 들으실 수 있고 각 지역 CBS 표준 FM 혹은 레인보우로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조이포유로도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빵빵한 퀴즈 아닙니다. 예뻐지는 CCM 퀴즈에 참여를 해주세요. 수프로님께서 신청곡 캐스팅 크라운스의 At Your Feet 남겨주셔서 이 곡과 함께 Seek E First를 준비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잘 알려진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뻐지는 퀴즈로 화장품 선물 좀 넉넉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굉장히 난이도를 좀 높여봤습니다. 들려드리는 세 곡의 찬양을 듣고 찬양에 등장하는 이 찬양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각각 한 사람씩 세 곡을 전해드리니까 세 명이겠죠. 이 세 사람은 누군 남자, 누군 여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같은 성, 그리고 한 사람은 다른 성,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곡을 들으시면서 누구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당첨되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을 테마로 만들어진 찬양곡 세 곡을 듣고 그 중에서 정답은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게 첫 번째 정답이고요. 정확하게 각각 다른 이분들의 이름까지 써주시면 조금 더 당첨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다른 한 사람만 쓰셔도 상관없다는 것. 재미있게 답을 써주시면 역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꼭 이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절절한 이유를 써주셔도 좋다는 것. 엄청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첫 번째 곡이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꿈을 안고 사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론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아기들 목소리 귀여워서 거기에만 푹 빠지시면 아니 아니 되옵니다. 두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어렵다는 여러분들의 칭얼거림이 게시판에 계속 쌓이고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오늘 문제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곡까지 들으셨고요. 레인보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힌트를 받으시는 거죠. 선곡이 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스피드, 여러분들 3분밖에 안 되는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혹은 레인보우로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기다릴게요.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지금 곡이 나가는 동안 정답을 쓰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곡이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곡이라 생각보다 기권자가 기권입니다. 쓰신 분도 계시고 정답은 에스더를 맞추시면 되는 거였어요. 먼저 새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노래한 세 곡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다 맞추시면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정답은 성이 다른 한 사람. 그런데 문제를 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에 에스더를 빼놓고 요셉, 에스더, 심지어는 호세아라고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답은 에스더를 맞추셨어요. 걱정은 되지만 에스더를 맞추셨지만 호세아를 틀리셨기 때문에 하박국이었죠. 네, 하박국 3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Y팀 곡을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민족을 구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예뻐지는 퀴즈에 딱 어울리는 그 정답이신 분이죠. 에스더. 유효림의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들으신 곡은 살짝 헷갈리셨죠?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 목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요셉 꿈의 축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곡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한정수 씨가 부른 곡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무려 레스케미 화장품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다섯 분. 자, 가장 먼저 이분은 어쩔 수 없어요. 1등으로 정답을 맞춰 주셨어요. 그림자님께 오늘 선물, 첫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선물 받으실 분은 이분은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써주셨어요. 그 9842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께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교회 에스더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9842님께 선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분은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틀리셨군요. 정답은 요셉. 아, 맞추셨군요. 순간 헷갈렸어요. 정답은 이라고 하시면서 요셉 먼저 등장을 해서 요셉, 에스더, 하박국, 성이 다른 분은 에스더입니다. 방송 들을 수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0804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을 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비공개로 하신 한 분이신데요. 요셉, 에스더, 하박국 선지자, 정답 에스더. 화장품을 받고 싶은 이유. 기미가 많이 있어요. 라고 쓰신 산바다님 당첨되셨습니다. 산바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신 많은 분들 계셔서 자, 그래도 한 분을 선정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주셨는데 자, 정답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 남자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 여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 남자 정말 어렵네요 라고 하신 그래도 정말 귀 기울여가며 듣느라 힘들었다고 하신 2379님 당첨되셨습니다. 2379님까지 저희 다섯 분 오늘 선물 당첨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월요일 이렇게 오늘은 예뻐지는 퀴즈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도 조금 선물 넉넉하게 또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연 예쁘게 써주시면 그리고 6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누구랑 같이 듣고 싶은지 써주시면 또 오늘 마음 가는 대로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맞춰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래서 에스더 하면 또 떠오르는 뭐 조금 전에 들으신 찬양에도 대표적인 이분의 명언이 있잖아요. 이 곡도 역시 에스더를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나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쳤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기도 하죠. 남궁 송옥의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도 오늘은 함께 해볼게요.

남궁송옥의 죽으면 죽으리라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퀴즈를 조금 난이도가 있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엔 다시 좀 쉽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자, 2부는 코너 진행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그리고 신청곡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확실히 성경에는 남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오늘 퀴즈 맞추시면서 여성이겠죠?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찾아보면 또 여성의 노래한 곡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 곡도 대표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커스 워십의 한나의 노래를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0: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교계 뉴스입니다.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만희 교주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합수부는 이 교주를 상대로 신도 가입 지시 과정에서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구속 수감 중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피언은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가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과 해외를 수없이 드나들며 신도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지배해왔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두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밝힌 한 피해자 가족은 신천지가 뿌린 거짓의 씨앗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전피언은 또 일본의 통일교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반사회적 이단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최근 우크라이나어 성경 14,000부를 우크라이나에 발송했습니다. 성서공회는 2022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44만 600부의 성서를 발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4년을 넘어서면서 현지 교회들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는 오랜 전쟁으로 지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져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여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가정성폭력예방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진행하고 포스터 제작을 시작으로 관련 사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가정성폭력 예방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방향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신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가 최근 HEI 연구총서 제9권 엘리트 변동과 중국의 양자 관계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서는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한 구조 행위자 통합 형태 발생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3: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깃든 온갖 병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한다. 그리고 새와 나무가 속삭인다. 친구여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향하는 바다. 책 속 이야기,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속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치유는 우리 인간 이야기의 근본입니다. 친구여 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수런되는 것 같습니다.
0: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0: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마하나임님께서 입원 중이라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듣고 싶다고 하신 박종호 새벽날개. 오늘은 새벽날개 2로 전해드렸어요. 자, 2부에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로 월요일에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어여쁜 퀴즈로 진행을 했고 다음에는 또 맛있는 퀴즈, 뭐 건강한 퀴즈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CCM 새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CCM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가끔은 해외 CCM 들으면서 이 곡은 어떤 내용이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재치가 많으신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께서 가사를 소개해 주시며 또 거기에 또 좋은 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쉬운 CCM 잉글리시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CCM 새 앨범에서 이분의 곡을 듣고 정말 독특한 음색, 뭐 독보적인 음색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 신청하신 분이 1부부터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려야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피 주 내 안에 있네를 들어보셨고 8183님께서 퀴즈에 신경 쓰느라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캠프 끝날 때까지 함께 할게요. 거기 있었다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로 이어봤습니다. 우리 8183님께는 눈이 말똥말똥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끔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으로 선물을 드리는데 눈이 말똥말똥 잠이 안 올 때 저희 준비한 선물 중에 좀 드시면 뭐 특히 이러면은 좀 저거 하긴 하지만 좀 그 갱년기라든지 요걸 지나시는 분들 오춘기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해서 좀 좋은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입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곰취 미세차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일부에 도착했던 사연 중에 1058님께 저희가 또 다정한 기도의 응원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참 슬픈 주일을 보냈어요. 지금도 마음이 슬퍼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께

땅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항상 곱고 우아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던 어여쁘신 이주희 전도사님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두셔서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쉬면서 건강 회복되시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나 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희 전도사님께 이런 다정한 기도의 마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심정에서 주시는 흑더덕 진액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문자 혹은 레인보우로 비공개 설정하시고 주소를 남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일부에 그 오늘 어여쁜 퀴즈 CCM 퀴즈에 당첨되신 다섯 분도 역시 비공개로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꼭 비공개로 남겨주시고 받으시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하나도 빠지지 않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도 우리 함께해요. 유은성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오늘은 이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라를 신청하신 지니오님께서 지금 쌍둥이 육아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태어난 지 36일째 되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자고 시어머님과 육아 중입니다. 괜시리 울적하네요 하셨어요. 우리 이제 막 36일 차 아직 좀 조심해서 음식도 드셔야 되고 해서 저희가 맛있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선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빵 보내드릴게요. 빵은 그래도 초기라도 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육쪽 마늘빵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지니요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주소 확인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찬양도 들을게요. 강찬의 미랄이라고 하셨는데 송승현의 미랄로 오늘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합형 초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주는 나의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진달래 하진님께서 승현군을 위해서 긴 응원사연 남겨주시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송지은 맞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의 너무 어여쁘신 패널이시기도 하고 시크릿 맞죠? 예, 그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이 곡은 4420님께서 신청하셔서 송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앞서 송승현, 미랄, 또 유은성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 쭉 이어서 함께 보시죠.

0: 주셨어요. 주천사님께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회개합니다 하셨어요. 상처로월드님께서 교회 서머캠프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또 유년부와 중등부, 고등부와 어와나, 사랑부, 또 청년부, 제주도까지. 우리 아가들은 교회 영아부실에서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을 우리 아가들의 옹알이로 듣겠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

찬미워 12세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에요. 내일은 행복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은 물음표로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저는 김은영이었고요. 끝곡은 엘리베이션 워십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상자가 4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지난해 9월에도 지진 피해를 겪었는데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와 구호인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구할 수 있기를,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닿길 기도하며 오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 믿어요. 정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길,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길, 희망의 끈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또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 들었습니다. 진아가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 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이어갈게요. 희민 희승 마음님 오셨어요. 샬롬 반갑고요. 보게 근원님께서 벌써 기말고사 시험 마치고 온 남매 그리고 오늘 연차인 짝꿍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언제든 들려주세요 하신 곡 정은의 너에게. 기말고사가 시작된 학교가 있고 이제 시작할 학교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초조하기도 하고 또 할 일들이 더 많아져서 많아져서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러실 겁니다. 예, 모두에게 힘내라고 정은의 너에게 준비해 놓겠고요. 그 전에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정은 너에게였습니다. 찐파랑님께서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다그칠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위로하는 것 같아 감사 기도 드리게 됩니다.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님 반갑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돌보는 어르신이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하시고 별일 없이 퇴원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아무래도 돌보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르신 빨리 잘 퇴원하시고 별일 없이 또 얼굴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중력 3일교회 POP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화청이님이 신청하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연속곡으로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사랑하오님과 함께 홀리원과 주리가 함께한 세상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지니9250님께서 자리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찬양. 감사해요. 네, 그 전에 들으신 곡 3.1교회 POP 앨범에서 중녀 들었습니다. 백합님 출석체크 잘 됐어요. 반가워요. 1115번 쓰시는데요. 어제는 늘샘 감리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은 교회 주방 뒤편 그늘에서 교회밭에서 캔 감자 선별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필요한 분들께 나눔하려고요. 아유. 또 그런 수고를 해주시네요.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하신 곡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죽게 가오니 옹기장이 조수진이 함께한 곡입니다. 병원에서 계속 검사받고 또 그 결과 기다리고 병원이란 자체가 또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2조차도 없다는 걸 알기에 더 힘내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주만 바라볼지라.

원기장의 조수진, 주계 가온이었습니다. 배롱나무가 7월 중순이 개화 시기거든요.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나무 윗부분에 분홍꽃을 피웠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이른 개화를 했나 봐요. 꽃이 100일간 지속된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동백나무님, 이렇게 좀 빨리 피거나 늦게 피거나 하는 모습 보면 걱정되긴 해요. 아, 진짜 이 세대를 잘 지나서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벌써

7월 중순에 피는 건데 보름 정도를 빨리 핀 거네요. 다 때가 있는 건데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건데 희망은광님께서 오늘 친분 있는 목회자들과 모임이 있다고요. 주기도문 신청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아멘. 신청하신 주기도문은 박종호가 부르고요. 화이트 목사님의 신청곡 언더우드의 기도 오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은이 부른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아까 배롱나무꽃 얘기를 했었는데 바람내음님께서 농촌에서는요 배롱나무꽃이 세 번 피고 지면 추수하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블루딱따구리님 찬양 따라 부르면서 은혜 만땅입니다. 아멘. 주수마미님도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주이포유 고정해서 듣는데 아르바이트로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반갑고 감사해요. 아유 이 얘기는 제가 전해야죠.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소망님도 필사하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림자님께서 병원에서 외래 진료받고 나오는 길인데 3주 전에 급성 편도염 때문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외래 진료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어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네, 아프고 고장난 곳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료받고 이제 완치됐다, 걱정 없다, 문제 없다라는 얘기 들을 때만큼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소식을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부 끝곡 걸어놨어요.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송축해 내영혼이라는 곡입니다. 만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부르기도 했고요. 영어 제목은 10,000 Reasons라는 곡이죠. 듣고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근무 중이라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출첵 도장도 남깁니다. 다빈치님과 함께 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오늘은 골든메이트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도 걸어놨고요. 먼저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이 조카 하은이가 열이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서 학교에 못 갔대요. 열이 빨리 잡히길 기도해 주시고요. 예원 아빠님이 오셨어요. 지금 아내 유방암 수술 중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짧게라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완전히 나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 잘 될 수 있게 회복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최소림이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텐트 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른 유순아의 치료자 취소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드리며 두 곡을 들었습니다. 주영님 오셨어요. 예술서식 그 잘 됐습니다. 반갑고요. 민들레님 아니 다른 분들 인사 건네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인사하고 싶은 거 있죠. 잘 오셨어요. 그래요. 듣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름도 불러볼 수 있고 또 더 뭐랄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눈인사도 전하고 있으니까 민들레님 반갑고요. 요미님께서 이사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목장 식구들, 교회분들, 가족들, 남편 지인들, 딸 친구들까지 어이구 이번 주 제 친구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마지막이겠죠. 감사한 하루하루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설레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에 찬양 들으며 행복 만끽 중입니다. 이 행복 누리십시오. 아유 이사느라 애쓰셨고 그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 행복이 쌓이길 바랍니다. 아까 인사 나눈 주영님이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찬양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3시 반부터 분당에서 진행될 계획이에요.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축하하며 나무자전거 이와 같은 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축하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댄.

30도가 넘는 날씨 지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8751번님이 신청하신 야베스의 기도 장윤영이 불렀습니다. 상해에서 출첵합니다. 특별하고 좋네요. 오하람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듣는 분도 계신데 예수애님도 중국에 계시잖아요. 방송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를 남설악 금강초록님이 신청하셔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은 김정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김정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감자 삶아서 아이랑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포슬포슬 만나요. 아유, 그 감자에서 나는 김. 김이 포슬포슬 이렇게 나는 모습. 아, 감자도 포슬포슬하니 그 부서지는 모습. 아니까 더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리진님도 오셨고요. FA님이 지금 근처에 계세요. 우리 바로 방송국 길 건너면 오목공원이 있는데 인증사진을 보내신 거 보니까 아 어디쯤 앉아 계시겠구나 이게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해가 뜨거울 때니까 좀 어디 그 아래층 1층에 가시면 해를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맞지 않고 계셔도 되거든요. 지금 2층에 계신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1층으로 내려가세요. 얼른 큰일 납니다. 수피향기님 지난주에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이 있었군요. 아유 좋습니다. 당향로도 거기에 있었네요. 그리고 나눔이 있는 동네에 계시니까 항상 그 행복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수피향기님의 신청곡 가장 귀한 삶 이윤화가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태홍이 불렀고요. 이 곡은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세라벨린이 이번 CBS 방송선교 동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감사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셔서 감동으로 동참했어요.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라벨린 고맙습니다. 로이스님, 오늘 저희 고3 아들 유빈이 생일이에요. 어머나. 진작 알려주시죠. 지금 시험때라서 생일을 온전히 누리질 못하겠네요. 예, 우리 유빈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파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걸로, 그리고 생일 선물처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 항상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유빈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길 또한 원합니다. 축하하고요. 진주리님, 예, 그리고 주아랑님도 오셨어요. 어제 오후 예배 때 평균 나이 72세 권사님들과 우쿨렐레, 칼림바, 예, 특송을 했는데 군복 단체 티셔츠를 수선해서 딱 입고 멋지게 연주와 찬양을 하셨대요. 와,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가꾸는 니님, 지난번에 그 면접에 도전한다고 방송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7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오, 예, 당향도를 들을 순 없겠지만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는 재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아, 좋은 소식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님, 토요일에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 잘 치렀고요.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믿음의 가정 잘 이루며 잘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아버님들은 따님 결혼하고 그 허전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짝 찾아서 이렇게 잘 갔으니까 잘 살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 이룰 거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죠. 웅빈지인님도 오늘 함께 하셨고요. 허유미님 오셨고요. 또 뽀꾸레미님, 오베새 앨범 나왔잖아요. 아마 오늘은 좀 힘들고 내일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내일 등록되는 대로 함께 듣겠고요. 희승마음님께서, 오늘 시아버님 일주기 되는 날입니다. 시아버님 암 투병 때 병원 진료 받으실 때 간호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우리 며느리와 함께 다닌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던 아버님 얼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주님 나라에서 친정아버지와 만나셨을 거라 믿고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희승 마음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주기 정도니까 마음이 많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그러실 텐데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올리브님의 신청곡이에요. 예라머십 앨범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남편 홍집사 정신적 고통의 늪에서 한 발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대면 예배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찬양으로 복귀하고요. 아멘. 금강교회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주님 사랑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또 아이들도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대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시인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시에 커크 패트릭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출애굽기 33장 22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노를 덮었다가 라는 말씀의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을 들으셨습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02시 23분 20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23분 25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23분 40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23분 45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23분 55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02시 24분 00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27분 11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27분 19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김준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27분 41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2시 27분 49초입니다. 이상 시험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2월 30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의 반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방황하였지만 주님께서 늘 손잡아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속에 우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 기다려주셨고 정죄하기보다 용서와 긍휼로 품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품어주소서. 육신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치료해 주소서.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두려운 마음에는 평안을 주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이윤화의 음성으로 찬송가 38장 보내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길민지가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임미해의 찬양입니다. 거룩한 성.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편과 8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시편 8편.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성경 낭독 시편 7편과 8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예수 전도단입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옥탑방 천사들이 부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그리스도인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존재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심지어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그 안에 지배하고 다스리시니 이런 고백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내용이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도 살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아비규환이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시험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한 고통과 극한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통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히 견줄 수 없는 고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 고통마저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0: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듯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앞선 것을 조차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쫓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높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친히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신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을 말하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주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일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닮아 우리의 삶의 내용,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인생길을 순전하게 걸어갑시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삶이 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도록 더욱 주님과 가깝게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콰데스가 부르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박순복과 방현이가 부르는 찬송가 244장 천지 주관하는 주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만희 교주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합수부는 이 교주를 상대로 신도 가입 지시 과정에서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구속 수감 중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피원은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가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과 해외를 수없이 드나들며 신도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지배해왔다며 사법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두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밝힌 한 피해자 가족은 신천지가 뿌린 거짓의 씨앗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전피원은 또 일본의 통일교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반사회적 이단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0: 최근 우크라이나어 성경 14,000부를 우크라이나에 발송했습니다. 성서 공예는 2022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44만 600부의 성서를 발송했습니다. 성서 공예는 오랜 전쟁으로 지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져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여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밖에는 없고 이 사람이 아마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지혜자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나 이런 성경이나 또 고대 지혜 문헌에 나오는 이런 저자들을 특징을 보면 나는 지혜롭다, 나는 잘 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깨달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 오늘 보면 아굴은 자기는 잘 깨닫지 못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짐승 같다.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너무나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굴의 위대함은 지혜가 아니라 겸손함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굴은 자기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30장 뒷부분에 보면 물론 이 바로 5절부터 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정말 뛰어나게 질문을 잘한 사람은 아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굴은 특별히 이성의 한계를 일찍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질문하는 내용이 4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 장중에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에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건 뭐예요? 창조주? 그분? 이 모든 우주를 있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창조주의 이름이 뭐냐? 그런데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당시에 뭐 그 이집트나 바벨론의 모든 신화들이나 과학이나 이 수학의 발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우주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파악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나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양보다도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지한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주를 끝없이 파헤치고 밝혀진 결론들은 뭐냐면, 와, 미지의 세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지식이 발달하면 무지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 아닌가를 알 수 있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장담하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비라는 건 뭐예요? 내 생애 최고의 놀라운 발견은 내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서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걸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욥 스스로, 나는 한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바울,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무시당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혜의 출발점은 그래서 겸손에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굴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질문을 던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수하게 많이 3장에 나오지만 두 가지 질문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30장 4절에 잘 보시면 맨 끝에 뭐를 질문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창조는 그를 지으신 이가 있느냐, 아니면 우연히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주 그분이 누구일까.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창조 말고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누구신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의 이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아주 강력하게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죠. 또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굴은 놀랍게도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해놓고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낳은 아들이 있으면 또 다른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일신이 아닌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의 아들에 대한 궁금증,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런데 그의 아들, 그 아들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구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질문인데 왜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씨앗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거다.
물론 고대 근동의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신이 아니고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뭐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바벨론의 왕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도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거짓이 판명이 되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 많은 왕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다 죽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구원할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한 이 땅의 완전한 왕은 누구일까?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아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세상 역사를 다 봐도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왕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왕,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은 누구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2편 7절 그리고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신 사상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편 2편 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하나님, 아까 그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그 아들의 실체는 그럼 누구일까? 지금 아굴이 질문한 거, 그리고 시편에서 예언한 이분의 이름이 누구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굴이 물었던 그의 아들의 이름이 언제 나타나느냐? 아굴이 이 말을 하고 거의 한 900년에서 1000년이 지나고 천사가 이 땅에 와서 한 여인에게 계시를 합니다. 누가 뭐 1장 35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네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씨로 나지 아니하고 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아들, 그죠? 창조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나실 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본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특징은 인간,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인 존재라는 거죠. 지금 아굴의 질문이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질문을 천년 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질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예언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아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뭐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인도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 모든 노예생활, 죄에서 구원하시러 모세같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예수였던 거죠. 여러분 그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고 궁금했을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과학을 더 발달할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펼쳐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구리했던 그 궁금함, 인류가 찾았던 그 해답, 구약 성경이 내내 기다렸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이름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아구리했던 그 창조주,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그 대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구리 질문한 건 뭐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4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대답을 해주셔. 아구리의 질문에 누가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겠느냐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질문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종교를 두 개로 쫙 나누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종교, 구원자, 인류의 해답이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돼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야 된다. 인간이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노력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내가 해탈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것이 아구리,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한계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구조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수행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 땅의 인생들이, 밑바닥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내 노력과 수고와 이런 걸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구라, 너 질문은 참 지혜로웠고 아구를 따라서 질문한 너희들 종교, 과학, 철학 모든 것은 지금 출발선이 잘못됐다. 절대로 땅에서 하늘에 못 올라간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의 무능과 너희들의 한계를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구원이 가능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끌고 가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의 아들의 그 이름의 아주 놀라운 그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지금 위에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지금 그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아굴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었다.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리 질문할 때 그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한 거예요. 놀랍게 삼위일체 그 이야기가 다 이 질문 속에 나와 있고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구르는 창조주의 능력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분, 물을 옷에 싸신 분, 땅의 끝을 정하신 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 올라가신 분이요. 아구르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가 누구냐 그랬는데, 에? 그러면 정말 창조주와 동일한 본체이신가? 아구리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장중에 잡았다.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와, 놀라워요. 바람을 움직이셨어요.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광야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아굴이 질문했던 그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굴이 바로 질문했던 그 창조주이시면서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놀랍게 우리 인간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원칙으로 하면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아 둘이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은 물질적인 존재 계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구나. 아굴의 질문에 두 가지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아굴의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에 인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놀랍게도 아굴이 질문한 거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거 하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진전이고 발전입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한 명만 가정에 있어도 가정이 평화로워지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내가 몰랐습니다, 무지합니다,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 해결되고 갈등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가장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안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시대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과학이 가장 발달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정보가 가장 많이 귀합되고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AI 갖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폭격하잖아요. 여러분 아굴이 궁금했던 그 문제는 무지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몰라서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전쟁에 지금 노출이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느냐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근원적인 죄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천년 후에 알려준 게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는데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 이름 갖다 대도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그런가? 아굴의 질문 정말 훌륭했습니다. 너희가 아느냐? 우리 무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잠언 전체가 지혜에 대한 글이잖아요. 근데 지금 31장 마지막에 직전에 30장에서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아까 아굴이 했던 질문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름을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세상의 지혜로는 그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나오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무수한 질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는 게요 발전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그걸 알 수 있어요.

0: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유익한 거예요. 모든 과학이 발달하는 것보다, 통치의 능력, 정치가 발달하는 것보다, 학문이 발달하는 것보다, AI가 발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적을 바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인간의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전해야만,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참 약하게 보이겠죠.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인간보다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미련해도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구원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굴은 무지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는 아느냐? 나는 짐승같이 모르는데. 그것도 훌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질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고, 아굴이 궁금했던 거에 더 본질적인 해답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을 쌓았고요,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켰고요, 철학을 펼쳐나갔어요. 그래서 인간이 더 세련돼지고 편리해지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더 악마화됩니다. 더 잔인해지고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같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내 자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 말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놓고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니네 별짓 다 해야 되겠다. 다 자유케 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신비와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어야 될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 안에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내내 궁금했던 그 질문들의 모든 것의 완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요, 예수의 이름 붙들면은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그 외아들, 그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든 걸 구했는데 그 아들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은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군 측으로 가서 새롭게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쁜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굴의 진정한 해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증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0: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근간에 우연히 좀 같이 보게 된 책이 두 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난 2004년에 그 소천하신 100세로 돌아가셨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나이듦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75살에 쓰고 25년을 정말 이 책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더 회자가 됐죠.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The March of Aging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인생을 후반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과 함께 오유경 씨라고 하는 이제 이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은 마흔을 넘고 50을 넘어서 또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나름대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면서 치열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해서 쓴 책이 바로 어른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도 그는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나이 든다는 게 뭘까, 어찌 보면 좀 다른 결의 사람이지만 이 두 분의 이 책에서 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연봉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인생의 목적은 성장이 돼야 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오히려 성장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성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매 시간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월은 만만치 않지만 신기할 정도로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답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요 처음 챕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솔직하게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다.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을 지금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난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기억할 만한 멋진 노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기억할 만한 멋진 노인으로. 그는 100세에 죽었는데요 98세까지 교회 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바이블 성경 티처를 한 거예요. 98세까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자기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자기 손주들이나 자기 교우들이 볼 때

0: 그분은 정말 멋진 노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치 이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수요일부터 죽음과 부활이라는 본문을 읽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 죽음이 솔직히 두려웠다. 어느 날 나이가 어떤 중병을 한번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투병하는 분 중에서도 아니면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으면서 내 주변에 부고장이 날라오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해요. 죽음이 두려웠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는 기억에 기억할 만한 멋진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그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이렇게 좀 말이 좀 대체가 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냥 갇혀 있어서 자기도 잘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부활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5장 좀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15장 전체를 이렇게까지 강조했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배경이에요. 근데 놀랍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동시에 죽음 이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이 고린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편지를 쓴 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기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원리와 그 신앙적인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놀랍죠?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즉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1: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0: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이 땅이 전부다.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이 전체가 생명, 영원한 생명, 즉 부활에 대한, 그 죽음의 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죽어봤어? 언제 천국 가봤어? 죽으면 끝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 그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보통 무신론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가지론적 유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불가지론은 불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건 아니다, 타당하지 않다, 보지, 보고서, 지가 알지자거든요.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게 불가지론인데, 이거를 이제 유실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불가지론적 유실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갖춰놓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 사람에겐 기적도 부활도, 왜냐하면 내 영역하고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난 믿겠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그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믿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거예요. 오히려 무신론자는 오히려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불가지론자는 굉장히 깨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런 분이 있으면 아내가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자기 생각이나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내 영역 안에 다 갖춰놓고 여기까지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또 이런 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에 물론 이제 본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견뎌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이 마음, 여기 뜻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몸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도 힘들어지고, 영이 우리에게 깨끗하고 은혜를 받으면 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럼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몸,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이 사르크스는 껍데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불가승인 거예요. 한 가지는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 방종주의, 타락주의. 한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부러 자기 몸을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이렇게 금욕주의로 만든,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부활이, 육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육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부활한다는 것.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상은 뭐죠? 육은 별로랄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찮게 보게 되는 유튜브가 연결될 때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그 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어요. 이미 나이 든 분은 어느 정도 그냥 살아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오늘 이 땅을 뒤집고 있는 성적인 개념 뭐죠? 바로 육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새파란 젊은 사람 나와서 내가 남자와 몇십 명과 잡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무 문제 없이 나오고, 그 사람이 그런 걸 얘기했더니 유튜브로 한 달에 몇천만 원을 받고 있고, 내가 성형을 2억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무너지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공에 대한 그 부분에서 육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육이 얼마나 소중함 또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도, 하나님이 영을 부활하는 분이 육을 부활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부활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까 뭐죠? 불가지론자. 내가 봤어? 죽어봤어?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어? 아니, 천국 가봤어? 가보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 가봤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지?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죽어봐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들이 우리 삶에 와요. 또 영주주의. 영주는 이 땅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룩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술도 끊어보고 이성관계도 내가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TV만 틀면은 안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걸 볼 때마다 나의 거룩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가 가정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영주주의에 대한 사상 때문에 세 번째는 삶의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0: 삶의 신앙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종교라면 그 믿음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냐 말이에요. 정말 죽으면 땡! 그걸 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4절 55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은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0: 놀라운 거는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이미 호세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볼로 생각한다면, 그 꽁지에 독침이 빠졌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딨냐, 너희는 우리를 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증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도 살아가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천성환 목사님께서 요나 그 선지자가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는 당신의 십자가 무덤에서에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2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 큰 물고기 속에 있는 것을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사실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죽음이에요. 죽음 같은 두려움. 모든 인생이 오롯이 혼자서 경험해야 될 길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짭을 잃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관계가 깨져서 나이가 어린데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스올의 뱃속에 갇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가 죽게 부르셨더니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당신 뭡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의사가 대신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을 때, 경험했을 때 오롯이 그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뭐죠? 그때 내가 주께 부르셨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분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난 한 주간 생각지 않게 좀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한 주간 동안 병실에 있는데 이게 며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몸은 아픈데 너무 교회 미안하고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자꾸 몸을 추스려보는데 생각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게 과부하가 걸렸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고 온 동력이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 열심히 살았지, 그래 잘 달려왔어,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도 이만큼 컸고, 그래 교회도 이만큼 하나님의 목회 축복을 주셨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삶의 동력이 많아.

났어요. 근데 우연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뭐예요? 여러분을 끌고 오는 삶의 동력,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는 이유가 뭐죠? 직장 때문에. 이 일이 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배우자를 챙겨주는 거, 어떤 분은 아기들 어린아이를 보면서 내가 니들 위해서 살아야지 삶의 동력이 생길 거야. 어떤 사람은 프로모션을 하고 승진을 하면서 야, 이러니까 살만 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어카운트에 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야, 주식을 했더니 이렇게 올랐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기도 해요. 끌고 간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날 한날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오늘 15장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도 막 활자처럼 막 크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도 부끄럽게도 이 말씀을 다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57절이었어요. 제가 그 다 동력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저에게 어느 날 살아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빨리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끌고 온 동력이 뭐예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왔던 명예예요? 누군가의 직장을 얘기하면 야, 대단하시네요. 바울은 내 인생을 끌고 온 동력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이김을 주셨구나. 이게 없을 때, 우리는 이 동력이 날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져요. 직장을 잃으면 같이 무너져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동력을 찾았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암이야 라고 해도 내 동력은 이거예요. 당신은 끝났어 라고는 얘기를 어느 날 듣는다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동력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양육받고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동력이 주의 것임을 부단히 연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동력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애 때문에 살아요? 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왜 직장이면서 직장 때문에 사세요? 직장이 뭐라고요? 몇 년 있으면 이제 나가라고 할 텐데, 애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텐데, 그것은 영원한 동력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인생의 죽음 이후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도 놀랍게 느껴지는 게, 그 우리라는 말에는 저같이 고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형제, 집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고 있는 그분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럼 나도 그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주님이 우리 주, 주님이 우리 양이야, 우리에게 우리 일어나자, 주님이 나도 고난받았는데 너 일어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관계입니까? 너무 마음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목사님, 나 인생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은퇴한 이후에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까지 가야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누구는 50에 인생의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 인생의 동력을 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동력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아기를 키우느라고 내가 아기 키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자체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동력이 사라지고 부활의 믿음이 사라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 속에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깨어 부활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0: 여러분 6월 지난 6개월 잘 마무리하시고 7월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본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적 성향,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함으로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탐하라고 주장합니다. 세상과 구별됨 같은 부담감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옳은 주장일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오늘날 구원파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육체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 자유를 주장하고 그릇된 방식의 죄사함에 초점을 두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풍조를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를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배와 음식과 몸을 가지고 재해석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음식과 배처럼 육체와 음행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육체적 욕망을 위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준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저는 군포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 섬기는 이상감 목사입니다.

0: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디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바닥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꽉 찬 단맛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텨온 열매가 이제는 다음 시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오늘로 6월이 막을 내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도 오디 열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익어왔겠죠. 비워내야만 새 계절의 결실이 채워질 테니 이제 움켜쥐고 있던 것들 툭 내려놓고 새로운 시간 맞이할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Beneath the cross, 십자가 그늘 아래. 더운 여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 쉬듯이, 그리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로운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 있듯이. 그리고 배상진님 신청하신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였습니다.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슬맘님, 폴라리스님 반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순복음현님, 6월 내려놓고 7월 맞이할 채비,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 오늘 아침은 정말 이 한 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서 한 해의 절반까지 왔다는 사실에 우리 애청자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순조롭게 순탄하게 2026년의 상반기를 보내셨기 바라고 또 남은 하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우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음악 FM,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라이브 버전 브라이언 덕슨의 A Mighty Fool Trees 내 주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호프님, 와 북경에서 들으니까 새롭네요. 언제 어디서나 레인보우 감사합니다. 와 이 말도 좋은데요. 언제 어디서나 CBS 레인보우. 호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행 가신 걸까요? 아니면 출장 일하러 가신 걸까요? 시원한 설레임님, 매일 아침 6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한마디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설레임님. 그리고 코스모스님은 버스 기사님이세요. 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청취한 지 7년 정도 돼갑니다. 제가 버스 운전 시작하고 듣기 시작했으니까 저의 운전 경력과 함께 가네요. 앞으로 500회, 1000회 출석 체크 쭉 이어갈 테니까 미나님도 계속 함께해 주세요. 뒷자리 9965 쓰시는 분께서 정답, 저 장미꽃 뒤에 이슬. 아, 저는 퀴즈를 낸 적이 없는데 근데 저 장미꽃 뒤에 이슬이 진짜 정답일지 몰라요. 우리 9965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패티 페이지 목소리로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스핑크스가 태베성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냈던 수수께끼죠. 정답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사람입니다. 아기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젊을 때는 두 발로 뛰고 늙어서는 지팡이의 의지에 세 발로 걷는 인생입니다.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인생이란 하루살이처럼 짧고 덧없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때와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시편 90편의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순간의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은 정말 한숨처럼 사라지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네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새번역서 90편 12절 말씀. 아멘.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권력이 천년 만년 갈 듯 미련을 떨지요.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원로 목사님의 때를 아는 지혜.

중고등학교 오늘부터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채석이, 은석이 아침밥 해주려고요. 애쓰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침밥이네요. 두부 조리고 생선 구우렵니다. 시험도 잘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이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늘 호수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쨌든 시험이군요. 하늘 호수님 댁 오늘 아침 식탁은 엄마의 응원과 기도의 마음이 담긴 밥과 반찬들인데요. 뭐 이거면 최고지 않나요? 엄마표 두부조림, 생선구이.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S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서 팝송 더

턴턴턴이 흐르니까 어머나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오늘 말씀 때를 아는 지혜의 이을 곡으로 정말 이 곡밖에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더 버즈 버전이 아니라 쉴라 월쉬라는 여성 CCM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내가 알던 팝송 같지 않고 마치 찬양처럼 들렸죠. 사실 가사도 거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은 다 돌고 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이 녹아있는 곡입니다. 스위스 여행 가기 위해서 아부다비의 경유차 들르셨대요. 와, 알베르토님. 미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듦이 가시네요 하셨는데 부럽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6월 30일 화요일, 무탈하게, 순조롭게, 또 순탄하게, 이런 말이 계속 맴도는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상반기가 무탈했길, 그리고 우리의 남은 올 하반기가 순조롭고 순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에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축도를 담은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평탄한 길이 그대에게 열리기를, 수음풍이 그대 등 뒤에서 불기를, 그대 얼굴에 햇살이 내려 비치기를. 아이리시 블레싱 들으면서 1부 마치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0: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5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800조 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인데요. 야당에서는 호남 특혜 아니냐, 호남에 물은 충분하냐라고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진단해 볼 텐데 전력과 용수 문제 또 인력 인프라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정부의 계획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인 새벽 4시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귀국 현장에 모인 성난 축구팬들이 홍명보 나가를 외쳤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침묵한 채 입금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치권도 대한축구협회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수뇌부 전원 사퇴를 주장한 분이 있죠.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의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의 코너 한칼 토론도 준비돼 있습니다. 김준일, 서영주, 김경률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오늘도 치열한 여러 현안 정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얼마

0: 취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부가세 별도.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릴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네, 삼전닉스 호남의 800조 투자.
2: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네.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죠.
4: 네, 지금 요 핵심은 지금 AI 시대 첨단 산업, 뭐 반도체 생산 기지 등 이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이제 확장하겠다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와 SK 그룹이 이제 전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삼성이 2,655조, SK가 2,100조 원으로 총 4,755조에 달합니다.
2: 정말 이제 그룹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4: 네, 이건 이제 전국입니다.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씩 짚어볼 거는 서남 거 우리가 흔히 호남이라고 하죠. 호남 예. 투자는 삼성과 SK가 각각 425조, 400조 원씩

0: 그래서 모두 82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호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광주를 이제 신규 반도체 팹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SK도 이제 기존 용인 청주에 이어서 이제 호남권을 차세대 이제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는 HBM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고요. 영남에는 AI 로봇과 배터리 공장 등을 배치해서 이제 전국에 AI 산업 지도를 그리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예. 지금 충청권에는 140조 원 규모, 영남권에는 60조 원 규모 이제 투자가 이뤄질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투자는 호남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수도권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 충청은 HBM과 이제 패키징 중심으로 하고요. 영남은 로봇과 배터리, 이제 호남은 새로운 이제 반도체 AI 거점을 맡기는 식으로 전국을 좀 기능별로 첨단 산업 지도를 다시 짜겠다. 이런 이제 구상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어제 좀 인상적인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양 옆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세워놓고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이제 부른 뒤에 두 사람에게 90도로 정말 폴더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1: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말 90도로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또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 인사하고 나서 또 두 손을 잡고 파이팅을 같이 외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가 이번 투자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 승부수를 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어제 저 폴더 인사와 관련해서 강문식 비서실장이 설명했었는데 사실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하고 싶다는 걸 참모들이 이제 가까스로 말린 것이다. 대통령도 오랜만에 감격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절을 하면은 사람들이 욕 먹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서 저 정도 인사를 끝났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예, 네. 사실 해외로 나가겠다.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0: 네, 해외로 나가
1: 해외로 나가겠다고 네. 해도 뭐 말리기는 힘든.
0: 네.
1: 그런데 그만큼 우리로 오면 이만큼 해주겠다. 또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잘 됐겠죠.
0: 저 예전에 산업계에서 얘기 들었었을 때 미국 관세 압박 한창 있을 때 미국에 우리가 몇천조 원 투자해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거기는 비용도 늘어나고 인력들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국내 산업 기지를 두겠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적으로 키운다는 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기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일부에서는 야당에서는 호남 특혜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뭐 의혹 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명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기업들이 경제성을 보고 선택한 것이다. 호남은 수도권보다 지금 이제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넓은 부지 확보 가능하다. 이 점을 얘기를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전력과 용수 확보가 좀 여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어제도 뭐 설명했지만 엄청난 전기와 물이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에 따른 이제 지원금 20조 원 있는데 그걸 인프라 구축에 좀 투입할 수 있는 점도 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결국 이제 호남의 가장 큰 투자,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가 이제 몰렸다. 그러면 특혜 논란 제기하고 어제 대구 경북 의원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부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호남에 이제 반도체를 하는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충청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청권도 용수와 전력 모든 조건 갖췄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 물론 뭐 각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에 왜 안 왔냐
0: 네, 맞습니다.
1: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뭐가 합리적이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되겠죠.
0: 제가 어제 그 정파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에너지학계 그 교수 한 분 통화를 해봤는데
1: 예.
0: 혹시 이건 핵심은 호남이나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건 굉장히 좋게 본다. 어느 지역이든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어디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갖춰 나가면 된다. 근데 다만 호남 같은 경우는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긴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24시간 전기가 끊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재생 에너지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건설이나 이런 것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고 송전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는 연결이 잘 돼 있지만 동서로는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사실 반도체 공장 내기를 충족할 만한 그런 데는 지금은 별로 없겠죠. 이제 같이 갖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야당의 반발이 좀 있는데 어제 설명으로 다 됐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당연히 뭐 계속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은 좀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0: 보면 이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는 게 그 AI 트리니티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반도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새기는 각인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이거를 오려 가지고 액자로 만들어 액자에 넣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과정이 전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오려 가지고 액자에다 담는 과정. 이게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예. 근데 뭐 우리가 뭐 영상 같은 데서 본 동그란 웨이퍼.
0: 네.
1: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잘라서 액자에 넣는다는 말씀이군요.
0: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전공정이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이게 서남권 호남에 들어가는 거고요.
1: 예.
0: 후공정이 충청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영남은 뭐냐? 영남은 사실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반도체로 만들어진 예를 들면 뭐 피지컬 AI라든가 이제 기타 산업에 들어가는 활용하는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거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구조다 보니까 반발이 사실은 영남 쪽에서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호남하고 충청에 좀 뭉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과 지자체장 구성에 따른 반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뭐 지자체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적고요. 충청은 좀 섞여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거치면서 지자체장은 여권에 좀 많거든요.
1: 예.
0: 근데 반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도 꽤 많다 보니까 반발 기자회견도 있고. 환영 기자회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고요. 반대로 영남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공정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도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이고 그다음 지자체장도 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민주당 내부 평가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
1: 예.
0: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 하나만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5극 3특이면 되게 넓잖아요. 다양한 지역들을 동시에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방법이 잘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동탄 얘기를 하면서
1: 예.
0: 동탄 집값이 뭐 20억, 25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성과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성과금을 받게 되면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직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전을 좀 끌어올릴 거다라 성장을 시킬 거다
1: 예.
0: 이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친명계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좀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이건 전당대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의 장기 프로젝트다.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표면적인 발언이지만, 예. 속내로 들어보면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판이 좀 쉽게 끝날 수가 있겠네요. 반도체 투자하는 것 때문에 호남에선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정도의 과감한 투자를 호남 쪽에 해주다 보니까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1: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위해서 호남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으니까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전당대회를 위해서 호남에 8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느냐 이거랑 이것저것 따져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단 서남권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는 거지. 이 앞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속도는 좀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네요. 시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해석들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1: 발표 시점이요.
0: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계 쪽에서 보는 그림은 뭐 어찌됐던 간에 그러니까 목적은 그 목적이 애초에 전당대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호남권에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를 함으로써 호남 지역 민심은 많이 잡았을 걸로 보고
1: 예.
0: 두 번째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무래도 기세가 좀 많이 넘어온 게 아니냐. 뭐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도 좀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민석 총리가 높게 조사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거 근거로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1: 전당대회랑 연계시켜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특히 정치인들은 다 우리 지역에 왜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는 펩도 그러면 하나씩 다 나눠서 한 곳씩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클러스터라는 게 집중된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예산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보면 쪽지 예산이 들어가

0: 나왔다 이런 걸 비판적으로 언론사들이 쓰잖아요. 예.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 챙기려고 쪽지에서 넣었다 비판적으로 쓰면 그 의원 다 좋아합니다. 그 기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에 그렇죠. 도움되는 행동을 내가 이기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오히려 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이거 가져와야 돼. 우리 지역이 뭐 뺏겨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 정치인들이 왜 우리 지역 안 오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 여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0: 네.
1: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 가도 된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이 오랫동안 소외받았기 네. 때문에 가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아수라장된 귀국 현장.
1: 예. 오늘 새벽에 4시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네. 일부가 왔죠. 비행기표 때문에 홍명보 감독 등 일부가 왔다고 하는데 네. 현장 분위기가 좀 험하겠다고요?
2: 네. 홍명보 전 감독 이제 새벽 3시 52분쯤에 그 터미널 A 입국장을 통해 나왔는데 이제 그 앞전부터 계속 기자들, 뭐 유튜버들, 시민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 이제 드러내자마자 뭐 야유, 고성 이렇게 쏟아졌는데 예.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1: 지금 이제 입국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아 박항서 예 축구협회 부회장의 모습도 보이고 선수들 모습 보입니다. 예. 조현우 골키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홍명보 감독 모습 보입니다.
2: 네.
1: 보통은 저기에 이제 어떤 포토라인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소감 뭐 이렇게 그렇죠. 판성한다고 하겠죠. 그런 것도 발표하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새벽은 네. 환영 행사가 뭐 환영 행사라기보다 정확히 따지면 귀국 행사가 되겠죠. 귀국 행사가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이것도 처음이라고 해요.
2: 그렇죠. 이번에 뭐 2002년 월드컵 한국에서 월드컵 한 이후로 그 이후에 원정 월드컵에서는 다 귀국 행사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안 한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고요.
1: 그렇죠.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네.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일단 귀국 행사를 하고 네. 안에서 계란 세례를 좀 네. 맞긴 했었는데
2: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 보면 계란을 던지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 현장에 나간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1: 예.
2: 지금 좀 전에 이제 방송국에 도착을 한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붉은 악마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계란 던지지 마라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한테는 야유를 할 수 있어도 선수들한테는 야유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뭐 홍명보 나가 뭐 연봉 반납하라 이런 구호가 쏟아졌다고 하고요. 또 축구협회 엠블럼 그려진 영정 사진을 들고 뭐 응원부 두드리면서 책임져라 이런 걸 외치기도 했고요. 경찰이 어쨌든 이제 돌발 상황 대비해서 100여 명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충돌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계란 얘기 뭐 이제 영상 보면은 요즘 뭐 계란값이 비싸서 못 던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1: 예.
2: 실제로 현장에서는 계란 던지지 마라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사실 뭐 던지는 게 좋진 않죠. 물론 홍명보 감독에 대한 화가 난 뭐 시민들은 꽤 많겠지만 선수들은 또 뭐 다르게
2: 네,
1: 볼 수도
2: 그래서
1: 있고요.
2: 선수들한테는 고생했다 화이팅이다 뭐 고개 숙이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1: 예, 박순봉 기자랑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축구협회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0: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그 지방선거 끝나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냐면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 모인 그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선관위 문제 때문에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복합적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여있다라고 보는데
1: 예.
0: 뭐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기득권이다. 그리고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축구협회 문제도 그 청년 세대들이 좀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능력주의, 뭐 공정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홍명보 감독이 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임명이 된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8건이 돼 있거든요.
1: 예.
0: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법하다 그래서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게 2년째 지금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수사기관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고의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1: 아 고의로 업무방해를 했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0: 그냥 무능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0: 어렵다라는 거죠.
1: 예.
0: 근데 이래서 이제 정치권에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째 계류돼 있던 수사가 갑자기 진전되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 있는 문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문체부가 종합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리고 축구협회 입장에선 굉장히 뼈아플 거다. 대한체육회는 특히 뼈아플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1: 예.
0: 지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문체부에서 뭐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문체부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특히 회계 쪽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예.
0: 회계 쪽을 쭉 다 들여다본 다음에 그 고발 수사 의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계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체육회는 물론이고 협회 같은 것들도 다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은 그쪽에서 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가능성 좀 낮은 얘기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수사가 많이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1: 예.
0: 좀 인기 끌려고 하는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은 좀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1: 예. 뭐 청문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격의 레전드 선수였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국회의원인 진종호 의원을 잠시 뒤에 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볼까요?
2: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1: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2: 장동혁 대표입니다.
1: 장동혁 대표. 네. 아, 그거를 본인 입으로 나는 사퇴 안 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일단 우선 공개 최고위에서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이제 리더 그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 대표 사퇴를 또 요구를 했어요.
1: 예.
2: 그러니까 당권박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우재준 최고위원 이제 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면 본인이 사퇴하라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좀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장면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3: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4: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2: 네, 굉장히 고성이 오갔죠.
1: 그러네요.
2: 네.
1: 김민수 최고위원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 몇 번을 얘기하는지 약간 혼내는 느낌이네요. 네,
2: 본인이 사퇴하라 그럴 거면. 그런데
1: 예.
2: 이 발언 있고 나서 이제 비공개 최고위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장동학 대표가 사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원래 어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할 사람이 있다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1: 예.
2: 이후에 이제 직접 페이스북에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했어요. 사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참정권 회복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힘을 특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뭐 친한계나 뭐 이제 개혁파 중심으로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막 구심점이 없어서 힘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소위 이제 친윤 구주류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 모두 공감하고 있고 이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당장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좀 그 분위기가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2: 일단 지금 시점상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당권 다툼으로 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이후 8월 이후에는 국감 국면에 들어가고 또
1: 예.
2: 예산 국면 들어가면 연말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드러날 그런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드러날 필요가 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이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사태론이 그렇게 좀 힘을 받지는 못한 상황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
1: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사퇴하라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뭐 최고위원 회의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사퇴했을 때 어떻게든 뭐 쉽게 말해서 쫓아내려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정도는 아니다.
2: 네,
1: 뭐
2: 맞습니다.
1: 이런 얘기네요.
2: 그리고 어제 원래 의원 쪽에서도 이거 사퇴론 분명히 나올 걸 했는데 물론 어제 장 대표가 출석을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1: 예.
2: 어제 사퇴 얘기 나오지 않았고 이제 원구성 그 얘기만 나왔다고 합니다.
1: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한 당직자와 텔레그램 하는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여기에서 몇몇 의원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2: 장동호 대표가 계속 이제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2: 어제 최고위 도중에 강명구 의원, 그러니까 조직 부총장인데 강명구 의원의 그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0: 전용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거기 보면 당직자가 보낸 텔레그램에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들 이게 실명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 이제 징계가 실제 윤리위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다음 달 6일에 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장 대표 사퇴론보다는 요 징계 국면으로 좀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윤리위가 또 등장을 하는 건가 싶은데 박수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조건부 사퇴설이 나왔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주 공언을 한 거군요. 사퇴 없다.
2: 저는 뭐 꾸준히 당권파 쪽 얘기를 들어보는데 사퇴 가능성은 아예 0%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직접 스스로 당장 이 짧은 시간 내에 사퇴한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좀 단언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요 어제 상황이 우재준 최고위원이 비판했던 상황이 사실은 징계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1: 예.
2: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들 쭉 나열하면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발하면서 나온 건데 일단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권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사실 중립지대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물러나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구조적으로 당분간 관망하자는 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인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다시 징계를 한다 어떤 의원들을
1: 예.
2: 그러면은 기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스스로 그 장동혁 사퇴론의 불쏘시개를 제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파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징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 당심과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1: 예.
2: 지금 당권파들은 어떤 그림으로 보고 있냐면 어제 장 대표 표현도 보면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의원들의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뭐 당권파 인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한병도 원내대표를 봐봐라.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시끄러운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있느냐.
1: 예.
2: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왜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의원들의 손에 뽑힌 사람이 언급을 하느냐.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국민의힘도 아마 민주당화 될 거다. 이게 당원들에 관한 얘기인데
1: 예.
2: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들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당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당권파 인사 표현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당원들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1: 예.
2: 앞으로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당대표도 끌고 갈 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부분, 당원들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따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결국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 이름 막 나열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좌표찍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원들이 자신을 많이 지지한다라고 보니까 이런 의원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면은 당원들이 비판하고 뭐 문자폭탄 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 아, 억지로 그러면 이분들 한 유튜브에서 김재석, 김용태, 우재준은 실명을 들어서 비판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일은 안 하고 당대표만 몰아내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였죠.
2: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거라는 말씀이군요.
2: 그런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징계를 실행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위는 자체자 가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무감사를 이미 해놨거든요.
1: 예.
2: 대선 전에 이미 다 마무리를 해놨는데 이걸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징계를 실시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2: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굉장히 지지부진한 힘싸움만 있는 거잖아요. 말싸움만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나 안 물러날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힘싸움만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나마 대안이 뭐냐? 약간 좀 중립지대 혹은 이제 장동혁 대표와 그나마 가까운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관위 특검이 통과되는 시점이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권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2년을 다 채우겠다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물러나는 시점을 장동혁 대표 스스로 정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을 장동혁 대표가 재선 도전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하고 싶다.
1: 예.
2: 그 시점이 예를 들면 특검이 통과된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을 딱 통과를 시켰으니까 장 대표는 내가 이 성과를 해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전당대회 치르자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1: 예.
2: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0: 그리고
1: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2: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게 표면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0: 예.
2: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하나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친한계 쪽에서도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건가요?
2: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0: 비대위로 전환을 하든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수순으로 좀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는 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카드는 결국에는 비대위 없이 한동훈 의원 들어오는 거 막고 내가 바로 전당대회로 넘어가겠다. 이 카드를 앞으로 쓸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안 물러난다고 한다면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최고위원 중 선출직 5명 중 4명이 사퇴하는 건데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최고위원에서 물러날 사람 있으면 빨리 물러나라. 아무도 안 물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도 별로 안 된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주장인 거죠.
2: 네. 지금 최고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다음 뉴스 볼까요?
2: 원구성 디데이.
1: 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22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여야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네, 지금 계속 뭐 협상 벌이고 있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 12차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결국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이제 서로 합의를 못했어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법사위원장 원내 이제 제2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1: 예.
2: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오늘 본회의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원구성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종 시안으로 어제 정오까지 국민의힘에 이제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야 양측에 오늘 본회의 열겠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했거든요.
1: 예.
2: 정점식 원내대표 등 어제 그 원내 지도부가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빨리 그냥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맞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다고 해요. 국민의힘도 차라리 빨리 18개 저쪽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지금 강경론을 펴고 있지만 2년 뒤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포기하는 거는 그 최악의 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지금 18개 중에 11개를 이제 민주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나머지 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추후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아, 그러면 오늘 7개는 비워놓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2: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더 이제 조금 더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네. 박수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0: 방금 조태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취재를 했는데 그 민주당 원내 쪽에 들어보니까 18개를 만약에 지선을 크게 얘기했으면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11개를 먼저 민주당 몫으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7개는 열어놓고 국민의힘 들어오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요.
1: 예.
0: 이제 국민의힘도 7개 가져가는 거는 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상임위냐예요. 근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공교롭게도 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법사위, 양쪽 다 원하고요. 2순위는 경제 관련된 상임위는 반드시 가져가야겠다라는 거예요.
1: 예.
0: 이게 양쪽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은 11개만 해놓고 열어놓고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갈 거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갈 거냐 전략을 좀 물어보니까 일단은 버틸 거라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버틸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안 해도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효용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쪽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 몇 개라도 가져와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1: 예.
0: 지금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있으니까 산자위 같은 거 하나만 가져오면은 상임위에서 상당히 견제하고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거 지금 안 줄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여당에서 왜냐하면 산자위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중요해져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할 거냐 버틸 건데 그럼 왜 버틸 수 있느냐 버티자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1: 예.
0: 8월 17일까지는 제대로 상임위가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에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시간 끌고 쭉 버텨가면은 그 여론도 넘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결국에는 내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우리 그 야당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독주하고 있다. 민주당 저렇게 싸우기만 한다. 저런 민주당한테 맡겨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이 조율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줄 가능성은 0%라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줄 가능성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좀 차선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 이것도 국민의힘 내부의 좀 온건파의 해석인데 예결위 정도를 받고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이건 전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어떤 다른 거 조금 더 야당 입장에서 괜찮을

0: 한 거를 주면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1: 예.
0: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법사위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줄 가능성은 전무하고 그러면 18개를 일단 다 가져가든 말든 현재 상태로 쭉 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0: 현재 상태는 일단은 리셋을 해버렸으니까 11개를 예.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사위 운영이 정보 있는 기본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경위, 뭐 국토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무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때문에 산자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민주당에서 좀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만약 못 받겠다 그렇게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 그럼 우리가 그냥 18개 다 할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2: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1부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죠. 전국 각지의 투자는 삼성과 SK 두 그룹이 10년간 4,750조가 넘는데 이 중 가장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팹이라고 하는 전공장은 호남에 들어갑니다. 모두 4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과연 그러면 물은 풍부하냐? 전력은 풍부하냐? 사람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화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김준화 교수입니다.
1: 예,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서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이제 들어가는 팹이 되겠죠. 호남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교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8: 저는 이번 발표를 단순히 호남 지방 투자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1: 예.
8: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 전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조 원의 뭐 팹 4기를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토 균형 발전 뭐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1: 예.
8: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있느냐를 선택한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느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팹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를 씻어내는 웨이퍼를 씻어내는
8: 네.
1: 물이 있어야 되고 전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8: 사실 어느 공장이든지 간에 이제 그 전기와 물은 가장 중요하고요.
1: 예.
8: 제조업 중심으로 갔을 때는 근데 반도체가 물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의 속성이 저항이 0이어야 됩니다. 0.
1: 예.
8: 저항이 없는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씻어내거나 그리고 공정을 다루거나 할 때 반도체를 씻어낼 수 있는 세척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초순수라고 하는데요.
1: 초순수요?
8: 초순수, 예. 울트라 예. 퓨어 워터라고 하는데 이 초순수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에서는.

0: 예.
1: 근데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씻어낼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반도체 성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0: 예.
1: 그 물이 어찌 보면 전기보다 더 중요한 요소거든요.
0: 예. 반도체 회로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항이 0인 물로 씻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은 하루에 펫비 이제 4기가 들어가는데
1: 네네.
0: 그럼 물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1: 일단은 삼성과 하이닉스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용량을 보면은 뭐 용인 플러스 다른 지역들을 다 보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삼성은 한 40만 톤 내외 정도일 거고요.
0: 예.
1: 하이닉스는 20만 톤 내외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하루에.
0: 예.
1: 근데 이제 2030년 정도를 우리가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 한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초순수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따졌을 때는 앞으로 2030년에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이 된다라고 할 때 한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그중 3분의 1이 초순수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광주 기술원에 과학기술원에 계시니까,
1: 네.
0: 호남의 물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영산강이
1: 네.
0: 금강이나 뭐 낙동강 또는 한강 여기에 네.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상대적으로는 작아서
1: 네. 네,
0: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물 부족 문제인데요.
0: 예.
1: 물 부족 문제는 솔직히 대한민국 이 국토 영토가 땅덩어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0: 예.
1: 중국만큼 큰 것도 아니고 미국만큼 큰 것도 아니고 호남이 물이 부족하면 대한민국이 물이 부족한 거고요.
0: 예.
1: 그 부족한 정도를 따졌을 때 대구가 부족하다, 충청도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한 물 부족 문제를 미리 준비한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심각한 가뭄이 왔고요.
0: 예.
1: 그것 때문에 이 물 부족에 관련된 중장기 가뭄 대책도 만들었고, 그리고 민선 8기 때, 죄송합니다.
0: 예.
1: 민선 8기 때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하기 위한 물 확보 방안까지 다 만들어 놓은 지역이 아마도
0: 예.
1: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광주 전남 지역이 먼저 준비했고 그 대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0: 예.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은 대국민 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지금으로선 부족하지만 댐에
1: 네.
0: 댐을 높여서
1: 네.
0: 댐 저수지의 수계를 올리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이런
1: 네.
0: 얘기를 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1: 네, 그런 계획들이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러니까 똑똑한 물 관리 방안이라고 얘기하는데,
0: 예.
1: 이것 역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산이죠. 왜냐하면 물 부족과 기후 변화 문제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
0: 예.
1: 그 중에 물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먼저 준비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던 게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라는 것도 있고
0: 예.
1: 그래서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로 방문하시는 모든 전문가들이 마치 성지처럼 방문하는 곳이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준비를 대한민국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 준비된 그 국가 전체를 위한 계획이 호남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그것보다 또 먼저 기획한 곳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이어서
0: 예.
1: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발표하셨던 그 내용은 스마트 워터그리드 국가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0: 아 원래 계획이 있던 건가요 그러면?
1: 스마트 워터그리드 방법론들이
0: 한 방법론으로
1: 네 몇 시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그거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 부족일 때는 어떻게 한다.
0: 예. 물론
1: 그렇습니다.
0: 반도체 공장이 앞서 이제 내기면은 하루에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어느 지역이든 뭐 물이 풍부해서 우리 물 많아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이 대응이 문제겠네요.
1: 그렇죠.
0: 이 대응이 그러면 가능하지. 근데 말씀으로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방법론을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1: 그렇죠. 어느 지역도 가능하고요.
0: 예.
1: 그런데 그 지역을 미리 준비한 곳이 광주 전남 지역이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가뭄이 먼저 와서 이 생활용수 사용에 문제가 생겼

0: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준비한 곳이에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공업 연수가 필요할 때도 그 대응 방안과 대책을 미리 준비한 곳이 광주 전남이죠.
1: 근데 강기정 시장이 이제 강기정 전 시장이죠. 광주 전 시장이 했던 올렸던 글을 보면
0: 네.
1: 앞서 이제 가뭄이었을 때 광주가 네.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0: 네.
1: 생활용수를 뭐 절약한다든지도 네. 있고요. 하수를 재활용하는 네. 방법도 있고.
0: 네.
1: 그런데 그때도 지금 100만 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네. 방법론을 동원했는데 더 필요하니까 훨씬 많이 네. 더가 필요하니까
0: 네.
1: 과연 더 뽑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네.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1: 예.
0: 광주 전남이 아니고 용인 평택이나 뭐 대구 경북이 됐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들도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이 없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 계획을 세운 게 바로 스마트 워터그리드 전략인데
1: 예.
0: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먼저 가장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입니다.
1: 예.
0: 이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용량이 있는데 광주만 해도 이제 100만 명, 15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1: 예.
0: 50만 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먹고 씻고 뭐 요리하고 하는 데 필요한 용량인데
1: 기본적인 생활용수가 그렇다는 거죠?
0: 네. 기본적인 생활용수가 100만 명 기준으로 150만 명 기준으로 한 50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소스가 가장 확실한 소스가 바로 생활용수인데요. 생활용수를 사용한 후에 제2용수를 만들거든요.
1: 예.
0: 공업용수 수준의 워터 퀄리티 수질 정도면은 그 중에 한 80에서 90%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 이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물을 어디서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물의 소스는 수자원은 생활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풍부하다, 하천수가 풍부하다. 사실 이거는 말라버리고 기후변화가 아마 모두가 똑같은 문제에 처하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광주 인구 150만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그 이상이 되는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생활용수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당장 그 시설을 어디에다 갖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1: 예.
0: 저는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수도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수도권은 아니다.
0: 네.
1: 수도권은 뭐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0: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전기와 물인데요. 걔네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스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스들이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새로운 공장을 져야 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수도권에서 만들어졌을 때,
1: 예.
0: 그쪽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그 총 이 수원보다,
1: 예.
0: 지역에서 준비된 수원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 들어보면 모든 지역이 사실은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면 물은 부족할 거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여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응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생활용수를 재활용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초기에 말씀하신 게 필요한 물의 3분의 1은 초순수. 저는
0: 네.
1: 영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생활용수나 이런 물을 가지고도 초순수를 만들기가 쉽습니까?
0: 네.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1: 예.
0: 그게 문재인 정부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를 통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하고 제가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제가 책임자였고요.
1: 예.
0: 초순수 국산화 작업을 4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순수 국산화 작업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초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될 겁니다.
1: 예.
0: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그게 광주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 광주과학기술원에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일단 광주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제가 주말부부로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1: 수도권에 서울에
0: 살고 있고.
1: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0: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초순수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전력 얘기로 할 텐데요. 반도체 팹 네. 4기가 돌아가려면 전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0: 그러니까 전력의 양보다요.

0: 예. 이제 전력의 질의 문제인데 전력은 어디든지 공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발전소가 있는데
1: 예.
0: 그렇게 따지면 전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은 충청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전기 공급이 현재까지는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1: 예.
0: 근데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전부 글로벌 기업인데
1: 예.
0: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뭐 반도체를 짓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전력은 결국 어떤 전기를 쓰느냐의 문제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깨끗한 전기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깨끗한 전기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전기가 왔느냐, 태양으로부터 왔느냐, 풍력으로부터 왔느냐,
1: 예.
0: 이런 자연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 이른바 알리백, 신재생 네,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것 말씀이신가요?
0: 네, 네, 알리백, 예.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데 이유는 기후변화의 온도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탄소 중심의 화력 발전이 가장 큰 이유였죠.
1: 예.
0: 근데 이제 앞으로 대기업이 먹고 살려면, 글로벌 기업들이 먹고 살려면 깨끗한 전기를 써서 생산을 해라라는 게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호남이라는 거죠. 호남은 풍력도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광 자체가 가장 세게 들어오는 곳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빛 예. 광자를 쓰는 광주가 그런 이유고요.
1: 일조량이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광주 전남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1: 다만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적을 때, 그러니까 날씨가 흐릴 때는 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면 전력이 네.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 공장에 전압이 네네. 달라지면 미세하게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0: 네네.
1: 그래서 이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0: 네. 그거는 10년 전의 이야기고요.
1: 아, 예.
0: 네, 지금의 이야기는 제가 방금 전에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설명드렸잖아요.
1: 예.
0: 스마트 워터 그리드보다 10년 전에 연구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가장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되는 게 바로 스마트 파워 그리드예요.
1: 전력에 대한 그리드가 네. 스마트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스마트 파워 그리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걱정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1: 예.
0: 그거는 1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어떤 전기가 됐든지 간에 소스별로 전원별로 아까는 수원을 말씀드렸지만 전원별로 가장 스마트하게 받고 싶어하는 공장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 나라죠. 우리나라가.
1: 예.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에 계시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0: 네, 광주과학기술원은 뭐 대전의 카이스트, 뭐 지스트, 광주의 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1: 예.
0: 이런 형태의 과학기술원도 있지만 저희는 또 에너지 중심의 한국 에너지 공대, 예전에 켄텍이라고 얘기했던
1: 예.
0: 에너지 공대를 또 미래 전략으로 삼아서 시작한 지 뭐 최근 4, 5년 됐지만 이 대학의 가능성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에너지 문제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쭉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내일은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된다. 사실은 중요한 건 지금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하느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0: 네네.
1: 예, 저희가 내일은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잠깐 인터뷰해서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네. 김준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스.

0: 사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단기 부가세 별도.
1: 예, 앞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을 인터뷰했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또 빅포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야당의 지적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들은 얘기는 물과 전력, 지금으로선 풍부하지 않다고 보시지만 충분히 대응해서 준비해서 대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잠시 뒤 2부에서는 축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A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부가세 별도.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0: 요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번째 인터뷰는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전원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그 배경 들어보고요.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의 인기 코너죠. 한칼 토론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맥연구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 공개 충돌까지 한 칼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A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 이유가 좋습니다. 얼마 A업. IP 부가세 별도.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2: 예. 네, 지금부터는 북중미 월드컵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위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축구협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간부들의 모든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진종호입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2: 예. 일단 이번 월드컵 특히 마지막 남아공전은 역대 최악의 졸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패는 뭐라고 보십니까?
3: 일단은 저 또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로서
2: 예.
3: 승패를 먼저 떠나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2: 예.
3: 그래도 우리 고생한 선수들한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2: 예.
3: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패인은 아무래도 이 감독의 지휘력도 문제이긴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수뇌부가 문제이며 저는 모두 다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감독의 선임 과정, 절차, 막 시스템부터 무시한 채 이런 것들이 모든 협회의 문제이고 선수들의
2: 예.
3: 잘못이라기보다도 저는 그 가장 큰 패인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앞에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는지요? 중간에 그러면 감독 선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1: 감독 선임 자체의 공정성도 없었을 뿐더러
0: 예.
1: 그 저는 이 선수들은 4년 동안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0: 예.
1: 모든 준비를 다 되었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된 거고
0: 예.
1: 이런 선수를 영입부터 월드컵을 준비하기 과정까지 협회가 얼마나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1: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0: 예.
1: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협회를 운영했을 거고
0: 예.
1: 선수들을 위한 협회가 아닌 본인들을 위한 집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0: 아, 선수들을 위한 협회가 아니고 본인들을 위한 집단이다. 예.
1: 네.
0: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이 대한축구협회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손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1: 일단은 회장 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예.
1: 이게 회장 체제를 바꾸려면 지금 선거 제도를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간접 선거 방식이거든요.
0: 예.
1: 회장 이 선거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입맛에 맞는 유권자들로 구성하는 게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인데
0: 예.
1: 그래서 뭐 체육관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대한체육회랑 빨리 협의를 해서 이 직선제로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 자체가 협회 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0: 예.
1: 한 번 두들기기만 하고 그 이상의 노력은 안 했다라는 걸 보면 이미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 노력은 했다라는 식의 그 눈가림식으로만 작전했을 뿐 직접적으로 열심히 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0: 예.
1: 빨리 구조 자체를 빨리 선거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경해야지만 협회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협회가 바뀌려면 회장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회장을 뽑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대한체육회 규정이 지금 어떤 회장을 선출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1: 네.
0: 선출하는 그 단위죠. 여기서 뽑도록 돼 있어서
1: 선거인단.
0: 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네,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0: 예.
1: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체육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먼저 가장 건데 혹시 여기에 말씀으로는 선수들을 위한 축구를 위한 네. 협회가 아니라 협회 자신을 위한 협회다라고 하시는데
1: 네.
0: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1: 뭐 제가 어저께부터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0: 예.
1: 일단은 이 감독의 자격증 논란부터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24년도에 국정감사랑 현안 질의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0: 예.
1: 그 국가대표 감독이 키 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떠한 분들은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다는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0: 예.
1: 매우 단기간에 획득을 하게 됐어요.
0: 어.
1: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단기간도 단기간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또 선수를 선발하는 데 불공정한 과정 그리고
0: 예.
1: 이 국내 자격증 심사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0: 예.
1: 지금 현재 축협과 문체부가 협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개선해야겠다. 저 또한 이 축구협회에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당시 약간 묵과하고
0: 위변으로 예.
1: 약간 자기들 회피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또한 그리고 국민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예. 이 프로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1: 네. 국가 월드컵 감독을
0: 월드컵 감독을 하려면
1: 네, 별도의 P등급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0: 예.
1: 그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매우 간소하게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0: 예.
1: 일단은 얘기일 뿐이니까 우리는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조차 제출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민도 기만하고 있고 국회도 기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0: 예, 이게 이제 P 지도자 자격증 P가 이제 영어 P죠.

0: 국가대표팀이나 최상위 리그의 감독이 되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축구의 경우 이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발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습니다. 이제 축구협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1: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순번 또한 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또한 그때 당시에 법적 행정 절차라든지 자기들의 정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빨리 주고 누구는 늦게 주고 어떤 지도자는 자격증조차 획득하기 너무 어렵고 단계 자체가 워낙 불공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이 자격증을 따는데 10년이 걸렸다라고 이제 최근 한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1: 물론 방송에서요.
0: 안정환 선수가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이 급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어떤 감독하고 싶어하는 다른 선수를 먼저 좀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걸 되게 쉽게 땄다. 그러면 쉽게 따려면
1: 많은 분들이 이미 발언하셨습니다.
0: 쉽게 따려면 그러면 축협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1: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관련돼서 2024년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종 의원이 당시에도 비리 제보 센터를 운영을 했었고요. 당시에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시 축협에서 자료를 많이 안 냈다고요?
1: 자료 제출을 안 낸 게 아니라 거의 뭐 무시하게 된 거였죠. 거부를 했었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이제 뭐 이렇게 둘러대긴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뭐 정부도 나서고 있고 문체부 국민분들도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분들이 눈여겨 관심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어제 뭐 발표된 숫자 같은데요. 대한축구협회 공공재원이 1년간 투입된 게 135억 원이더라고요.
1: 네.
0: 예산이 물론 축구협회가 이제 1000억 원이 1300억이 넘긴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약 82억 원, 그다음에 스포츠토토 수익 배분이 53억 원. 이건 사실 축구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니까 잘 좀 해봅시다 하고 주는 돈이잖아요.
1: 그렇죠. 1년에만 수백억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죠.
0: 예.
1: 네.
0: 그렇군요. 그런데도 너무 왜 축구협회가 관리 감독에 사실은 사각지대가 돼 있었는지 이렇게 정부에 사실은 지원 사실상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그건 좀 의문이긴 해요.
1: 아무래도 모든 것은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누군가와 유착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비단 뭐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다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천안에 뭐 축구센터 건립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었었고 이게 지금 축구라고 하면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제대로 정리되어야 된다. 어제 이제 비리 제보 센터를 가동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축협의 비리 제보 센터죠?
1: 앞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정당하다고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불만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축구협회랑 문체부랑 협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문체부랑 소통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국내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2급 지도자 자격증 논란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선수는 어떤 지도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프로 그 국대 국가대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필기 시험이 면제되고 실기 시험만 가능한 뭐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축구협회의 만행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0: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격증, 감독 자격증에서 많이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군요.
1: 자격증 제도 자체를 이미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외국인 감독들은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무언가 자기들

0: 1위의 짬짜미식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이미.
1: 예. 네. 그 사격 올림픽을 3회 연속 따셨잖아요.
0: 아, 예.
1: 진종호 우리 의원님이.
0: 네.
1: 체육계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0: 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얘기했던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도 그 셔틀콕 관련해서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고
1: 예.
0: 뭐 몇몇 종목에서 선수들이라기보다도 대부분 협회에서 이익 구조를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무언가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내는 현상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또 각 스포츠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씩은 뭐 어울리는 것도 있고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면 네. 공정한 선발 시스템과 어긋나는 경우들이 좀씩 있겠군요.
0: 대부분의 선발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몇몇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네. 몇몇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죠.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학교를 진학하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배라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막고
1: 예.
0: 그것을 그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1: 사실 스포츠야말로 실력대로만 평가를 해야 그게 또 스포츠의 정신이고 스포츠의 맛인데 협회나 네. 이런 곳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양궁협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돼서 정말 실력대로 네. 칼같이 하기 때문에 성적도 네.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댓글에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궁협회만큼 해라.
0: 점수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투명성이 많이 보장되죠.
1: 아 그렇겠네요.
0: 네.
1: 네. 네 그러면 축구협회 이제 정몽규 회장 얘기를 해볼 텐데 월드컵이 네. 되면 끝나면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앞서 이제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어제 또 박문성 위원님 얘기로는 전체가 그냥 네. 회회원들이 다 직선제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네. 이 선거인단 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두 가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예.
0: 지금 현재 제도를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예.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간선제를 하면서 너무 적은 인원, 특정 인원들만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특정 조직만 관리를 하게 되면 내 사람들이 되고 내 사람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투표인단을 더 많이 늘리자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또 투표인단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함이 생길 수 있으니
1: 예.
0: 또 이런 부분을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제로 최대한 빠르게 도입을 하고 회장이 7월 중순쯤에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마무리되기 전에 어서 대한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이 별도의 조항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예외가 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장의 노력과 협회 노력이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 예.
0: 회장 선출 방식을 빠르게 개정한다면 이거는 투명한 다음 회장이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만큼
1: 예.
0: 지금 이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을 좀 회장 한 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협회 전체가 다 바꿀 수 있게 개혁의 시작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회장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인데 축협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온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할지 여러 가지를 두고는 청문회를 또 열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추진이 되나요?
0: 뭐 지금 저희 국회가 상임위조차도 예.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송구스럽긴 하지만 청문회를 만약에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당장 앞서 이제 아시안컵도 열리는데
1: 예.
0: 물론 9월에 아시안게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면 당의 청문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당 얘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축협 얘기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호 의원님부터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종호 의원님 얘기를
0: 네.
1: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어제 이제 당 조직부총장이죠. 강명구 의원이 한 당직자로부터 받은 텔레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네. 진종 의원도 징계 대상으로

0: 거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이름이 거론이 됐죠. 그 예. 저도 문자 내용을 봤는데 뭐 당직자가 혼자서 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예. 질문이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갔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당에서 징계를 한다면 뭐 당연히 징계는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 징계가 과연 정당한 건지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해온 길이나 행동이 잘못됐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이 보수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뭐 저는 결국 보수의 재건의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0: 예.
1: 보이려 되묻고 싶습니다.
0: 예. 정확히 텔레 문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산 북갑에 무소속 한동훈 선거 지원을 한 분으로 배현진, 네. 진종호, 김종혁, 박성수 이렇게 네 명이 거론되면서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 정도는 해야 된다. 아, 박성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네. 한다면 거기에 그냥 대응하실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1: 그렇죠. 뭐 괜히 당내에 그 제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 뒤에 나와서 의총에서든 또는 최고위원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했어요. 지도부의 용퇴를 주장하는,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장동현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그 앞전에 최고위에서도 뭐 작전에 실패한 감독은 나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그리고 바로 백브레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결과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비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0: 예.
1: 당을 지금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여러 가지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왜 당이 함께 뭉쳐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생각은 안 하고 모든 책임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예.
1: 당의 지도자로서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맞나?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0: 예, 장도현 대표의 모습은 아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 뉴스연구에서 박순봉 기자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취재한 얘기를 들어보면
1: 네.
0: 어차피 장도현 대표가 안 물러날 것 지금 자꾸 장 대표 물러나라고 친한계에서 얘기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친한계 내부에서. 여기서는 네. 확인을 좀 해주신다면요.
1: 뭐 확인을 하자면은 결국은 뭐 저희 그분의 일단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당을 정말 대변하고 당을 대표로 한다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0: 예.
1: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리더십의 모습은 보이진 않고 오히려 본인의 당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은 안타깝게 본다고 저는 보입니다.
0: 예. 제 질문은 그러면은 네. 어차피 장동현 대표가 안 나가니까 일단
1: 그렇습니다.
0: 두고 보자. 정확히 얘기하면 냅두고 그냥 우리 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냅두고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당을 방관하는 거죠. 근데
0: 예.
1: 우리가 아무리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뭐 대안과 미래라는 것도 있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사표명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은 앞으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얼마 전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라면 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약간 원론적인가요? 아니면 친한계 대부에서도 좀 보수 합리적 보수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1: 뭐 친한계라고 대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함께 이루려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0: 예.
1: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얼마나 신뢰를 쌓고 국민을 위하는

0: 과정이 좀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국민분들도 그런 연대라면은 충분히 저는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예전에 듣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에 대해서는 아, 좀 이렇게 선뜻 뭐랄까요 정이 안 간다라는 일부 분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0: 친한계한테 정이 안 간다고요?
1: 예, 약간 뭐 네. 당내에 그런 목소리들은 네. 공공연하게 있었죠. 당내에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0: 뭐 그런 얘기들은 있긴 했었으나 예.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 마치 우리 당 전체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뭐 저희 자꾸 이렇게 친한계란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뜻이 맞는 의원분들은 대다수 본인의 역할 자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분들이고
1: 예.
0: 그런 분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국민의 일꾼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제가 봤을 때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0: 네. 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 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렬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서용주 맥 소장은 지금 칼을 갈아서 오느라고 약간 늦고 있다는
2: 조심히 얘기가 자르시죠.
0: 있습니다. 칼을 그쪽으로 대시려고 하신 거죠. 예. 한 칼을 그쪽으로. 네, 바로 지금 길이 막혀서 듣고 있는데 바로 오면은 또 합류를 할 겁니다. 네, 바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국민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 또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됩니다.
4: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0: 예, 일단 이 서남권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률 비대위원님부터 짧게.
5: 우선은 그 어제 나온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800조예요, 사실은. 네, 호남에 투자하기로 한 800조.
0: 예.
5: 이게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0: 또 원래 회계사시니까.
5: 네. 네. 우리 이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주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때 10대 대기업 집단, 집단입니다.
0: 예.
5: 그래서 제가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
5: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하나와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 10대 대기업, 10대 대기업 집단은
0: 예.
5: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투자액을 다 모으면, 설비 투자액 다 모으면 그때 800조가 됩니다. 이거
0: 한 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5: 아니요, 아니요. 누적.
0: 누적이요? 네. 지금까지
5: 2025년 말 기준 장부가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초동에 가면 소위 삼성 사옥들 여러 개 있고 예. 그리고 저기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 있고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가 공장 라인이 미국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러시아에도 예. 있고 뭐 할 테지만 삼성 이렇게 전 세계 참고로 삼성전자

0: 100대급 당군일의 최대 금액의 투자 금액인데 무슨 지적을 했냐면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를 뒤져봐도 다 뒤져봐도 공시된 게 단 하나도 없다.
1: 예.
0: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라면 반드시 이사의 결의 그리고 내지는 공시가 있어야 될 텐데 없다 했는데 어제 다행히 공시가 오후에 떴어요.
1: 예, 삼성과 SK가 둘 다 떴습니다.
0: 맞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얼마 투자로 나왔냐면 2450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100조 도합 3500조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안심이라면 안심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었는데 이사회 결의를 해가지고 공란이에요. 예. 즉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이건 지금 어제 공시 내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씀들은 이건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연습장에 쓴 금액이다. 예. 연습장에 그냥 호남 800조 어디 600조 이렇게 쓴 아무 의미 없는, 일종의 그림이다. 뭐 퍼포먼스이다. 이렇게 봐야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
1: 김주일 평론가님이요?
2: 예. 뭐 전문가시라서 숫자를 많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상되는 게 지금.
1: 거기 900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아, 그래요?
1: 삼성과 하이닉스 합치면
2: 예. 예.
1: 어제 발표한 게 SK가 이제 600조가 있고
0: 어제 발표액은
2: 예예 예.
0: 아, 그 전에
2: 기존에 이제
1: 기존에 예, 있던 걸로
2: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더 증축한다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한 해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액이 380조 원이고요.
1: 예.
2: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한 290조 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몇 년 동안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게 생각보다 더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 영업이익이 이 정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재투자에 쓰면은 이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다만 저도 원래 뭐 어느 정부든 모든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는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예. 뭐 그런 거는 감안을 하지만 이게 터무니없고 뭐 믿을 수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금 팹을 4개를 만들면은 그게 800조 원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액이 여기에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1: 예.
2: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어제 나왔던 게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예요 이름이.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쉽게 얘기를 하면 충청 쪽에는 AI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원설을 하고
1: 예.
2: 그리고 영남 쪽에는 기존에 있었던 많은 공장들을 이제 피지컬 AI를 테스트하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반도체를 이제 경기 남부와 호남에서 만든 반도체로 AI 센터를 많이 이제 가동을 하고 그게 다시 피지컬 AI로 가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1: 예.
2: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에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을 해요.
1: 예, 우리나라 73년에요.
2: 예, 1973년에 예.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제가 기억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책으로 본 내용이에요.
1: 전 두 살 예. 때여서 기억나요.
2: 아, 기억나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때 이제 조금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수출 100억 달러 그리고 국민 소득 1000달러 그리고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중화학공업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전자, 비철금속 이 6대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실제 1970년에 1인당 GDP가 254달러였는데 77년에 1000달러가 넘어섭니다. 수출이 예. 100억 달러를 하고 그러니까 73년 기준으로 하면 4년 만에 이제 이게 이제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산업의 분기점이 한 번이 이때였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경부선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다 된 거거든요.
1: 예.
2: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한 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의 대한민국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이제 권력은 다 자본에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좀 모든 권력을 내줬다가 지금 전 세계 트렌드도 그렇고 이제는 다시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
1: 예.
2: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뉴스 연구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방치할 수 없다라서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 주도에 이런 옛날에

0: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예. 이렇게 지금 되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현장에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패러다임 전환의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1: 이게 네. 이제 7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대규모 중화학공업을 처음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비견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였고요.
0: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인데 이거 되겠냐라고 다들 우려하고 만류하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AI로의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건설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1: 예. 뭐 김경률 비대위원님은 이게 이제 숫자상은 좀 약간 허황된 게 있다. 연습장의 그림으로 그런 거지 어떻게 투자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73년에 대전환을 이룬 것처럼 이게 그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 네.
1: 서영주 소장님은 서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일단 총평을 하시다면 어떻습니까?
2: 일단 첫 번째는 국타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좀 고려된 사항인 거는 같다. 그동안 호남이 척박하게 계속해서 아까 73년도였나요? 중화공업에 대한 붕을 이루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일단 그 이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예. 여기에 지어 하면 지었으니까. 그래서 울산 포항 이쪽으로 해서는 중화공업이라든지 제조업들이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경제 편중이 있었고 말씀을 잘하신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 것은 국가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는 아주 큰 변환의 기점이다. 이건 단순하게 이 정부에서의 어떤 반도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73년대 박정희, 97년도에 김대중 그리고 2020년대 이재명 이 축이 될 거예요. 이제 제조에서 97년도에 지식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시 벤처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 생태계를 깔았어요. 그게 기반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거거든요.
1: 예.
2: 그리고 나서 97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26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능을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AI라는 인공지능을 파는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1: 예.
2: 뭐 AI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상품으로서 이제 국가 경쟁력에 이제 어떤 도전에 직면했단 말입니다.
1: 예.
2: 근데 이제 거기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물량이 필요해요. 물량 공세로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미국이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누가 더 많이 피지컬 AI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럼 결국에는 돈을 많이 투여해서 공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보면 요즘에 이게 그 이 정밀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계가 한 대당 한 6천억씩 하더라고요.
1: 예.
2: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독점이에요. 네덜란드 기업에. 그러면 그 6천억짜리 기계를 사는 것도 문제고 그걸 들여오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 800조도 많은 돈이 아니에요. 기계 하나가 6천억인데
1: 예.
2: 한 1000대를 들어와 봐요. 얼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그 예산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 다만 이제 왜 이게 호남이냐는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는 저는 화두 하나를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대구경북이었다면 용수나 전기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따졌을 거예요. 대한민국 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이 뭐 부족하다, 뭐 전기가 부족하다, 시설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이건 간에 다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큰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되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3: 예.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제의 어떤 뭐 프로젝트가 일종의 우리나라의 중대한 산업 국면의 결단 그리고 전환이었다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 요청 그리고 행정지도 이전에 실질 산업에서 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뭐랄까요 전환 이전에 이미 산업 자체가 그쪽으로 물꼬를 틀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뭐 예. 어제 뭐 그렇게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자 하기 이전에 이미 전환이 이루어졌고 다만
1: 그거는 이제 지금 반도체 팹을 건설하거나 또는 예. 이제 공급 능력을 늘리는데 속도전이 이미 기업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3: 그렇죠.
1: 말씀이시죠.
3: 이미 결정됐고 예. 그 규모라든가. 어떻게 보자면 어디 할 건지 이것을 두고 실전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있었는데 한 가지 지표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기업의 예. 신규 투자 규모가 한번 뭐 재밌는 퀴즈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25년, 2024년.
1: 그러니까 아, 한 해예요.
0: 예, 어제 800조 뭐 도합 한 3,500조, 4,500 뭐 이렇게 나왔는데
1: 저는 이제 삼성전자면 한 뭐 150조, 2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0: 삼성전자가 작년에 2025년에 5조예요.
1: 아, 신규 투자가요?
0: 예, 예,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조. 2024년이 삼성전자가 12조, SK하이닉스가 4조.
1: 예.
0: 예, 예. 자, 두 개 합하면 17조, 16조 이 정도 규모거든요. 뭐 잘 쳐져서 20조. 예. 연 이 신규 투자 규모가 20조 안팎인데 어제 예. 800조 프로젝트, 호남의 800조 프로젝트, 전체적인 3000조 프로젝트. 이건 전 정말 뭐랄까요? 국가적인 어제는 일종의 퍼포먼스 내지는 무슨 삼국유사 쇼 같았다. 예. 당군신화 쇼 같았다. 조금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하나 예를 든다라면 어제 쭉 이제 저도 뭐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아마존에서 아마존 사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쭉 들고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5조 투자를 예를 들어서
1: 예.
0: 우리가 5조를 투자할 테니 한번 대안을 제시해다오 하는 이제 미국 관계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서 200개 넘는 도시가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와다오. 그렇게 해서 이 중간 단계로 20개 도시를 선정했고 이에 따른 듀딜리전스 실사 절차만 1년 2개월이 걸렸대요. 제 말씀은 예. 짧게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예. 시작을 했고 아직 조금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 예정대로 못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또다시 생산 라인을 증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게 개별 기업의 이사의 결정사항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지도 하에
1: 예.
0: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어떤 기업의 순리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의 어떤 단계적 절차는 거치고 가자라는 말씀이죠. 전 어제의 상징적인 모습은 두 대기업 집단의 회장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얼굴 모습 뭐 많이 이제 짤방으로 돌기도 했는데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어제의 퍼포먼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
1: 얼굴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2: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뭐,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저 24년도인가요? 4년도부터 5년도 2년차 삼성하고 SK 투자액에 대해서 5조밖에 안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하느냐. 25년까지요. 제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40년 동안 영업이익률 평균 250조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1년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가 번 돈이 350조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40년 벌 돈을 1년 동안 더 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투자를 그만큼 규모는 많이 쓸 수 있겠죠. 물론 김경준 회계사님 25년까지 했을 때 비교는 그러지만 26년 한 해만 350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대로 회장들의 그 표정까지
0: 잠시만 와요. 잠깐만 그건 매출인 것 같아.
2: 아니, 그러니까
0: 매출인 것 같아.
2: 그러니까 매출을 하더라도 40년간 매출이 1년의 매출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표정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외국으로 다 나가요? 외국으로 다 나가서 기업 입지를 거기에서 이익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익스큐즈를 어제 했죠. 국민 영웅이란 말을 왜 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감내는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진순황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주 찾는 이유는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제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삼박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서 중심지를 만들려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고려 그걸 이제 행정지도라고 했겠죠.
3: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1: 잠시만요. 제가 네. 약간 앞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5조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이 330조가 좀 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2023년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만 손실이 약 15조인데 시설 투자에 48조 원을 썼다고 돼 있어요.
0: 그래서 아,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투자를 대체 투자와 신규 투자로 나눠요.
1: 예.
0: 예, 예. 신규 투자. 이게 좀 그 부분 말씀드릴까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어떤 투자가 있다면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건 전년도 누적되어진 감가상각을 보존하는 투자.
1: 예. 예.
0: 그건 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 좀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구분합니다.
3: 그러니까 워낙 이제 회계사고 투자 예. 밝으시니까 한 건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1: 사자 자격증 있어야지 없으니까 약간 쫄리네요.

0: 그러니까. 네.
1: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확인을 좀 제가 네.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걸로 거의 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나흘 전에 그 매일경제 기사 보면은 10년간 1000조를 투자하겠다 우리가 예. 국내 이런 게 발표가 났어요 이미. 그게 이제 청와대하고 이 발표하는 것도 다 이제 이어져 있는 건데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만 89조예요 지금. 영업이익만.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지금 이
1: 단위 영업이익 추정치죠.
2: 예, 추정치가 하이닉스도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 수치가 그래서 뭐 김용범 정책실장도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건데
1: 예.
2: 물론 이게 그대로 이 영업이익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삼성과 SK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SK는 일본에 공장 지으려고 검토했다가 지금 정부의 설득과 이걸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는 발전하는데 산업 공동화가 돼가지고 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행정지도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1: 예.
2: 어느 나라도 이제는 기업에 자율로 하지 않고 설득도 하고 팔 비틀어가지고 너희 회장 구속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 안 하면은 이런 당근 주겠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지자체 정부가 하든 중앙 정부가 하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딴지를 거는 거는
1: 예.
2: 문제를 안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지적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야권에서 나왔던 뭐 용수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딜 가도 용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가면은 뭐 거기에 녹조 생겨 여름에 깨끗한 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예.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할지는 해야 되지만 이 계획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 맞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펩 하나에 최소 펩만 공정 이제 메모리를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가 펩인데 보통 60조 원 이상이 든다. 여기 이제 부지 조성비라는 걸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는 화성, 기흥, 평택 등의 여러 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투자 800조도 어떤 기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현재 뭐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펩만 해도 지금 물론 이제 반도체 뭐 HBM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곳에 있는데 꽤 많은 돈이 든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립니다.
3: 대만 한 20군데에다가 분산을 해서 팩 공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이니까 우리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팩 공정에 있어서 뒤지면 안 돼요. 물량이에요, 물량. 결국에는 물량 싸움입니다. 팔아야 되잖아요, 물량으로.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생산이 돼서 많이 갔을 때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물량이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난반들이 잘 이제 그 타산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남 좋은 일 시키거든요. 그런 그 뭐 배터리라든지 모터 같은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우리 국가 산업의 이익을 가꾸기 위한 예, 결정이기 때문에
1: 예.
3: 물론 제가 이거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잘 다 가야 되는지.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결정을 혼합 같다. 저는 그거는 조금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
1: 예,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행정지도다. 저는 이 지도라는 말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로서는.
1: 예.
4: 예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인 야구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한테 지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좀 뾰족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재명 김용범 라인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분 그 두 분이 지금 똑같은 시각과 본인의 자세를 가지고서 반도체 산업을 지도하겠다는 건데 전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예. 여러 가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지지 하에서 반도체 산업은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 120% 공감
1: 예.
4: 다만 이게 과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되는지 저는 어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기업이 쥐고 있으면서 남았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다.
1: 저희가 이제 치열한 논쟁인데 요거는 본 방송에서 이어서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가 말할 때 항상
3: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네.
1: 광고 듣고 뵙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A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 예요가 좋습니다. 아이피 부가세 별도.
1: 네,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대구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2: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3: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6: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꿔주세요.

0: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누구나 어렸을 때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없고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뜬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의심 많은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우물을 파는 사람 중 일부입니다.
2: 날씨와 수월입니다. 장마가 늦어지면서 장맛비 대신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 공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청주 33도, 대구 32도, 광주 31도의 분포로 특히 중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서 온열 질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 길게 지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0: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광고하기 좋아.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 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